0: 참여해서 그것도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형광펜 딱 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다 볼펜을 쳐가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 이런 분이 예, 소장님이십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예.
2: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어쩌면은 그 행정적인 절차 국가의 일부도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방범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경찰의 일부 역할도 그 단지 내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어떠세요, 총무님께서?
3: 많이 있죠. 주택관리사의 로고가 이제 형상하는 것도 이제 가운데 이제 집 모양이에요.

0: 건설사 이런 분도 이제 정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입주민들 이 세 분들 셋이 서로 협력해서 손잡고 화합하고 인화하고 서로 공동체해서 잘 지내자는 그런 이제 노고도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다 같이 어우르고 입주민들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네. 정부에서 요청하는 일 특히나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 그렇죠.
0: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0: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게
1: 맞아요.
0: 많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마음의 진정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전 여러 가지 시설 관리도 하고 민원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게
1: 맞아요.
0: 많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마음의 진정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전에 이제 호교사를 제가 하면서 군부대 법당을 한 10년간 군법당 법사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그 동료 소장님들을 관리소장 마음은 우리 하는 말이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애환을 제가 다 같이 느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무슨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점을 어떻게 할까,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찰을 많이 다니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다음에 불경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리 또 이거 BTN, 불교 TV 방송을 또 열심히 또 봐가면서, 근데 이런 스트레스든가 이러든 거를 많이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소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한번 전하는 곳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단체인데,
1: 조직이 있으시군요.
0: 전국에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전국적인 조직이고, 서울시에만 해도 그 정회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야. 그렇게
1: 많네요.
0: 되는데, 거기서, 무슨 그 동호회 차원에서 산악회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그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임이 그런데 많은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 그럼요.
0: 이제, 저는 이제 아는 게 불교니까, 불교를 소장님한테 알리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옆에 계신 우리 총무 우리 박수 총무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작년에 3월 달에 이제 그전에도 이제 준비 좀 했습니다마는 3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기 이제 종로 쪽에서 모여서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82명
1: 82명이요?

0: 다들 밝으시고요.
1: 네, 어쨌든 집을 떠나고 아파트를 떠나면 밝아져요.
2: 네,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0: 집을 떠나고.
2: 노인이 업무를 한다고. 네. 요즘 이제 등산이라든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야외에 많이 가시는데 이왕이면은 절에 가고 절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당이라서 네. 기운도 받고
0: 맞아요.
2: 또 기도해서 몸과 마음에 그 힐링도 되고
0: 공기도 좋고요.
2: 공기도 네. 좋고 네. 또 맛있는 사찰 음식도 드시고
1: 그렇죠.
2: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좋았습니다.
0: 어디를 이렇게 또 순례를 하실지 직접 코스를 또 정하시고 또 일일이 스케줄을 다 짜고
1: 하는 게 먼저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저희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다 놀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는 휴일에 조금만이라도 그냥 보내는 것보단 내 마음의 평안도 찾고 그래야지 또 마음의 힐링이 되니까 근무할 네. 때 쌓여 있으면 힘들어요 일하기가.
0: 그렇죠. 아, 그럼요.
1: 네, 그러면 일단 풀면 단지에서 가서 일할 때도 그게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이왕이면 내가 소속돼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움직이면 또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어려운 공부보다 조금 낫잖아요.
0: 암요, 암요.
2: 그럼요. 네.
0: 그 가실 때마다 매번 네. 꼭 넣는 뭐 프로그램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회장님?
2: 뭐 기본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3: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우선 사찰 참배 가서 부처님 뵙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문화 유적지나 이제 문화적인 거 뭐 경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뭐 SNS로 서로 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전달하고 하니까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행사 불교 모임이니까 뭔데 예. 불교적인데 뭐 책자라든가 뭐 염주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0: 아니, 그렇게 회장님께서 선물을 또 하신다면서요?
3: 그거 뭐 선물 보다도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는 그 저기 또 저기 우리가 이게 불교 모임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 저기 저 성북구에 있는 흥천사 그 강밀 주지스님이 아주 많이 그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그 주시는 그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그 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우리 그 좀 그 정성스럽게 주셔서
0: 네.
3: 그거를 이제 저희가
0: 예.
3: 그 우리 그 소장 우리 회원들이 불제 회원들 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2: 그래서. 너무 훌륭하시네요.
0: 예. 근데 인원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사찰 참배하고 이럴 때는 간혹 이제 뭐 공문이라든가 미리 연락해서 또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제일 먼저 건봉사를 제가 대대적인 행사가 건봉사하고 이제 홍련암 갔을 때인데 일단 거리도 머니까.
0: 아.
1: 예, 거리도 보니까 서울서 몇 시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 이런 걸 짜야 돼서 이제 여쭤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 보내드리면서 그 만 원이는 또 식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2: 그렇죠.
1: 저희가 혹시 공양간에서 공양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 보내니까 협조,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았고, 예, 뭐, 여러분들 가는데 우왕좌왕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부처님 좋은 말씀 듣고, 부처님 좋은 사찰 찾아가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가면 그 사찰에 얽힌 거, 그냥 저희가 가서 보는 것보다 그 사찰의 역사라든지 연역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저희가 한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냐.
2: 네,
1: 그래서 뭐 그 사찰에 얽혀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 주변 주지스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지식 하나씩 배워 갖고 오는 그런 걸로 해서 갑니다.
2: 아유.
0: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한 번 알고 한 번 와 보면 절대 한 번으로 멈출 수 없는 게 네. 우리 불교이고 사찰이고 아니겠습니까, 스님?
2: 네.
0: 그리고 또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또 많은 사찰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또 편안하게 맞이해 주시는 것도 있고 스님들께서도
2: 맞아요.
0: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2: 근데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형 사찰은 그곳에 계신 스님들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일정이. 예. 그 이제 선빵이나 강원이나 그런 일정으로 기도나 여기 일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곳에 오시는 신도님들 위주로 바뀌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탐방객 위주로 그분들이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0: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 행복한 고민. 네. 예.
0: 다행히 제가 다 갔다 왔던 데들을 또 말씀들을 하셔서 뭐 거기 가면 그 옆에 뭐가 있고 이제 이게 그 저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1: 업무 바쁘고 이제 휴일에 좀 쉬실 수 있는데
2: 그러게요.
1: 그 또 짬짬이 그렇게 다 스케줄을 짜시고 또 불주에 일을 보시는 거는 오히려 힐링의 시간.
0: 네. 네,
1: 제가 맞나요?
0: 네.
1: 자, 스트레스 이제 불보살님 품 안에서 사찰 탐방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은데 자 부산에도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스님 대강명사도 어떻게
2: 아유, 오시면 네, 대환영입니다. 꼭 오세요. 예.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희 절이 해운대에 있는데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네, 원하시는 것 그 사찰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이 부산이라서 아, 말씀 잘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 자주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1: 네. 스님 이제 자주 뵙겠는데요.
2: 자주 오세요.
1: 두 분의 불교와의 인연, 우리 총무님께서는 앞서 이제 또 불주회 하시면서 시작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앞서 짧게 이제 포교사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처음 신행 생활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3: 예, 저는 그 집안이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 다 이렇게 불교
1: 대대로 불자
3: 사찰 다녔고 어렸을 네네. 때부터 이제 절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도 이제 불교 서적을 좀 틈틈이 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조계사 청년회에서 내장사 내장사를 3박4일로 그 수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법명도 받고 영광스럽게.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인 걸 항상 늘 접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0: 그 성동구에서 이제 그 관리소장 하는 것도 그 부천진 카피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저희 그 주민분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한 20몇 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더불어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잘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하고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카피가 아닌가.
1: 아,
0: 네.
1: 그럼요.
0: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아유, 너무
1: 잘하고
2: 훌륭하시네요.
1: 계시는데요.
2: 그럼요.
1: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 가르침, 또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다. 우리 총무님이 저라는 자태부터가 다른.
0: 그 가피가 아닌가.
1: 아유,
0: 네.
1: 그럼요.
0: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아유, 너무
1: 잘하고
2: 훌륭하시네요.
1: 계시는데요.
2: 그럼요.
1: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 가르침, 또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다. 우리 총무님이 저라는 자태부터가 다르다. 신심 있다 하셨거든요. 불교와의 인연이 그래도 있으시죠? 어떻게 시작?

0: 주는 말,
1: 네.
0: 행복을 주는 행위. 그게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행위거든요. 그 실천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1: 예.
0: 또 전법까지 하시고. 그럼 뭐 1순위죠, 1순위.
1: 부처님
0: 가피 1순위.
1: 찐불자.
0: 네, 찐불자입니다.
1: 목정스님 인증 쾅쾅.
2: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0: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1: 아, 미소가 아름다운 두 분께 이제 프로그램 그쵸. 공식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실까요?
0: 두 분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1: 네.
2: 자긍심과 자부심보다도 저는 이제 그.

0: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소장님 중에서도 다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이 업무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주택관리사에서 묻는 거면은 만든 이유가 우리 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마음은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서로 간에 도와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관리소 불주회를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도움들이 서로 줄 거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그 모습 자체가 엄청난 참 그 가피고 그다음에 부처님 그 도움이 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해서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참 자체지 내가 뭐 불교 부처님 법을 따르고 믿고 행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뭐 별도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기보다도 항상 마음을 그 하심하라 그러잖아요. 하심하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같이 어려운 점 있는 나를 보고 그걸 같이 해결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1: 너무 훌륭하시네요.
2: 앞서 잠깐 이렇게 또 좀 울컥하시는 그 이렇게 눈을

0: 그래야 또 사차순례 많이 다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더 많은 곳도 가시게 되면 또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1: 네,
0: 고맙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불교주택관리사회 두분 이제
2: 네.
0: 회장님과 총무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관리사회 두분 이제
2: 네.
0: 회장님과 총무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새삼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2: 네.
0: 저희도 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이제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2: 그렇죠.
0: 때로는 내 주변에

0: 예, 예. 네,
1: 근데 트위스님께서 그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정기 법회까지 손수 다 챙겨가면서 체육인 전법단을 15년 동안 이끄셨거든요.
0: 정지수 불자님께서 이제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게 되셨을까요?
1: 네, 제가 원래 원찰은 봉은사의 신도인데요. 제가 한 30년 정도 봉은사를 다니게 됐는데 봉은사에서 계층법회 후원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어린이법회, 파라미타, 대학생, 청년회를 묶어놓은 단체가 계층법회인데 거기서 이제 자모회장을 하게 됐어요.
0: 그럼 자녀분들이 그 어린이 법회에 직접 다녔던 거예요?
1: 저희 아이들은 그냥 저 때문에 강제로 어린이 법회를. 그래서 그때 이제 파라미타의 지도법사로 오셨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태능선수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저한테 아, 법등지 그 선수촌 법당에 법회 봉사 좀 해 이래서 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스님 했는데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0: 정말 꾸준히, 예, 최소 20년 이상이십니다. 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예,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1: 안녕하세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경혜입니다. 벌써 제가 입사하고 법등지님을 뵌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단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진천까지 내려오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선수들 못지않게 법등지님한테 큰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선수들과 힘든 일도

0: 고향집에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1: 예.
0: 그것처럼 선수들이 훈련에 지치고 힘들 때, 특히 불자 선수들이 법당에 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기는 네. 보살님이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그게 많이 위안이 될 것 같거든요.
1: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매년 하면 하는데 본인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국가대표에서 발탁이 안 되고 탈락하고 그러면 선수촌에 입촌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순간 선수가 1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속으로, 아, 이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됐나? 그러면은 또 1년 지나면은 그 선수가 또 법당을 와요.
2: 다시 와요.
1: 네. 그러면

0: 없고, 아, 그래. 오늘 수요일이고, 선수들 종교 시간이고, 수요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간다. 네,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선수가 한명 오는 날도 있어요.
1: 그럼요.
0: 네. 그러면,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고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수가 한명 오는 날은 더 늦어요. 선수가 한 명이 오면 오히려 스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1: 그렇죠. 상담을 하시게
0: 상담도
1: 되고.
0: 하고 차담도 더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2: 특별 케어네요.
0: 네, 그런 날은 오히려, 네, 서울에 도착하면 제가 12시거든요. 빨리 오면 11시. 예, 네, 그래서, 아, 머릿속에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1: 원래 부처님 일은 정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행가전법에는 정년이 없고, 우선 이제 내가 해탈 열반을 하면 아라한은 끝이 나는데 보살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0: 네,
1: 언제까지?
0: 맞습니다.
1: 온 우주가 다 불구터가 될 때까지. 그래서
2: 될
1: 끝이 없습니다.
2: 때까지.
1: 그럼 그 길을 왜 나만 갈까? 아닙니다. 모두가 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길 가지 않으면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을 뿐이죠. 누구도 그 길을 갑니다.
2: 네.
1: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심정과 원력이 오늘의 보살님을 그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법당 운영으로 이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맞아요.
1: 예.
2: 최대한 이제 어린 이제 우리 선수들이 나이대가 대다수가 어리잖아요.
1: 그렇죠.
2: 좀 편하게 올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다던데.
0: 국민들은 TV에서 자주 보니까 저 선수가 일상인 것 같지만 선수촌에서 입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정말 진짜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2: 그러네요.
0: 때문에
2: 말씀을 듣고 보니까.
0: 하루 종일 긴장하고 훈련하고,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수요일날 종교 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예, 그런저런 생각 없이, 제가 그러거든요. 법당에 오면은 운동에 대한 생각은 버려라.
2: 싹 버리고.
0: 예, 여기는 그냥 동네 수다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2: 맞아요.
0: 말, 예, 그런,
2: 잘하셨어요.
0: 예,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의 그첫 번째가 쉬는 거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0: 메달을 따고 오고 또그 다음 해에도 또 메달을 따가지고 오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원래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처음
0: 네.
1: 획득하던 그 해에도,
0: 그쵸.
1: 예.
0: 예. 최연주 선수도 그랬고, 소치 동계올림픽 때 조혜정 선수, 심석희 선수, 공상정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그때 쇼트에서
2: 네.
0: 메달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법당에 와가지고 다 발언문 낭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그 선수들도 또 메달을 금메달을.
1: 입소문 좀 나야겠는데요.
0: 아, 소문 내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우리 진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법당 한
2: 그러네.
1: 번쯤 발걸음 해주고 또그 안에서
0: 네.
1: 마음에 또 휴식과 평안을 찾았으면 하는
2: 그
1: 바람입니다.
2: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1: 네.
2: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선수들 생활 자체가 거의 고행에 가깝잖아요.
0: 네.
2: 스스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예, 그럴 때 가장 흔들리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건데, 마음의 극복의 근본이 또 불교잖아요. 그래서
0: 네, 스님.
2: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발언문 하시면, 발언문 한다는 거기에 모인 모든 참가 대중의 대표로서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음을 더 다잡지 않을까.
1: 아, 그렇네요.
2: 예,
1: 마음을
2: 그런
1: 다스린다.
2: 마음이, 그래 내가 발언문 했으니까 난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거기에
1: 네.
2: 상응하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또 뭐, 발언문 낭독하고 좋은 기운을 얻어서 가는 거 아닌가.
2: 그럼요. 네, 맞아요.
1: 이 정도 한 20여 년을 지금 최육인 전법단의 그 탄생부터
2: 그러게요.
1: 소임을 쭉 맡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 소임과 원력. 은 스님, 웬만한 인연으로는 예, 만들기 쉽지 않다. 일부러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0: 저희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절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놀러 간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이제 사촌 여동생이 스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1: 그러셨구나. 네.
2: 인연이
1: 한
2: 깊으시네요.
0: 네, 입적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세납은 77세로 입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읍에 대원사라고
2: 예.
0: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읍에는 이제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굉장히
1: 네.
2: 유명하죠.
0: 하죠. 예. 그래서 대원사에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세분 정도 스님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 그래요. 와.
0: 거기 그 대원사에 주지 스님으로 네,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구니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부도탑을 조성한 스님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장사에 입구에 가면 부도 그
2: 부도전
0: 큰
2: 있죠.
0: 스님들의 부도탑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1: 네.
0: 예, 저희 그 해흥당 행신 스님께서 거기 부도탑에 예, 모셔져 있습니다.
2: 이제 그 본사에 비구니 스님의 부도전을 함께 모신다는 건 귀한
1: 네.
2: 일이에요.
1: 그쵸.
2: 그냥 비구니
1: 네.
2: 스님
1: 그래서.
2: 도량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모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설 사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모시기도 하는데,
0: 네.
2: 그렇게 본사에는 주로 이제
1: 본사들이.
2: 비구 스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어른 스님들이. 그러다
0: 네.
2: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웬만큼 이제 어떤 큰 업적이라든지 수행과 전법이 아주 지극하지 않으면 모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만큼 인정을 받은 스님이라는 뜻이죠.
0: 네.
2: 훌륭하신 스님이었네요.
1: 예, 진짜. 그래서
0: 뭐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불교를 또 접하고 예, 또 이모님이 스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때는 이제 친척들이 전부 가서 예,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 도와주고
1: 도와드리고.
0: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절회를 이제 자주 가게 됐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제가 잠깐 외도를
2: 많이
1: 성남에
2: 위압니다.
1: 아 정말요?
0: 그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자꾸 성당에 가자.

0: 하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갔다가 예, 아 근데 이제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정읍 대원사에 칠칠제를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칠칠제를 매주 정읍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칠칠제를 하고 오면서 아, 나의 종교는
1: 역시,
0: 불교구나라는 거를
1: 예.
0: 예, 깨닫고 제가 이제 바로 예, 집에서 가까운 봉은사를 그때 이제 가게 돼서 제가 봉은사에 불교대학 38기를 수료를 하고 그 다니고 있습니다.
1: 국가대표 선수촌 많은 우리 불자 선수들의 엄마이신 우리 정지수
0: 아유.
1: 불자님.

0: 네. 혹시 그런 이야기 좀 자녀분들하고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1: 뭐 제가 주말에 어쩌다 하루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절에 안
0: 어디
1: 가.
0: 안 가? 절안 가?
1: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 엄마는 항상 절에 가는 사람.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어느 순간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도 오늘은 좀 쉬려고. 네, 그래서 아 사실 제가 작년 12월 30날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진천에서 그날이 그 불자 선수들 장학금 지급 수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진천 선수촌에서. 그래서 장학금 수여식 준비를 다 해서 차에다가 준비를 하고 싣고 가면서 네, 이제 거기 광해원에서 아 법당에 과일을 좀 사서 올려야지 하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마주오는 차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서 이게 이제 제가 해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앞부분이 다
0: 너무 큰 사고인데요.
1: 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죽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치는 않더라고요. 부처님이 항상

0: 그렇게 사고를 한번 겪으면 노파심에 엄청
1: 가족들도 걱정이 더 많아질 건데
0: 말은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이제 좀 네. 내려두고 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2: 제가 이제 12월 30일 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병원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선수촌 법당이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0: 이 시간까지 불자로서 살수 있었던 거는 다 가족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배려로 내가 활동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표현을 못하고
1: 맞아. 표현을
0: 네.
1: 못해.
0: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어제가 오늘처럼 항상 순리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가족들 사랑합니다.
1: 오늘 나오기 잘하신 것 같죠?
0: 네.
1: 언제 이런
0: 이런
1: 마음을 또
0: 기회가
1: 전하고
0: 아니면
1: 오겠어요?
0: 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을 전달할
1: 그러게요.
0: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순리대로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0: 네.
2: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우주 법계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순리라기보단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길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1: 네.
2: 심지어 이웃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0: 편하고
1: 그럼요. 네.
0: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1: 가장 잘 사는 거예요.
2: 자, 한때 잠깐 경로 이탈은 좀 하셨습니다만 예, 다시 다 또 우리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예, 끊임없는 신심과 또 원력을 베풀고 있는 우리 정지수 불자님, 과연 아, 나 정말 불자라서 너무 좋다. 내가 불자라서 자랑스러워. 이런 순간 언제 느끼실까요?
0: 항상 불자라서 행복하고 예, 부처님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처님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나 자신한테 그런 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참 불자라서 행복하다.

0: 실천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껏 쌓은 공덕과 원력과 열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성취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앞으로는 내 몸과 건강 조금만 더 1%만 좀 생각 더 해주시고요.
2: 네.
1: 예, 몸 관리 잘하셔야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선수들의 엄마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한편 또 사찰을 탐방하며 불자의 역량을 기르고 계신 두 분이셨습니다.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또 총무 박숙 불자님,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계신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났습니다. 아,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삶, 참 값지고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세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1: 네.
0: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 함께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보살의 불법 전법의 가장 귀한 방법인데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불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예, 든든한 우리 불자 가족,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예.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BTN 불교TV가 더욱

0: 보살피는 배려와 그 자비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주위의 행복을 주는 자비심이고요.
0: 네.
1: 그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0: 네.
1: 우리 부처님의 법을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좋은 일, 바로 불자가족이 함께하는 것이죠.
0: 네. 이 땅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멋진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부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 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차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신담인월 시

유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의 왕량지 대원 연우원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0: 관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천도도량 북해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천도도량 북해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가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4: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5: 아, 예. 야, 튼실하네.
3: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5: 오늘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6: 지금 해가 지금.
5: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7: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8: BJ 정문 스님.
5: 그렇습니다.
8: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5: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고위엄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 주하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아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음한계율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4: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0: 무사히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김유엔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엔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문사수, 이것을 사막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지혜가 생긴다.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지혜, 실천함으로써 생기는 지혜가 차례차례로 닦아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87페이지 자타카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러운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며 도둑들이 훔쳐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다. 매우 큰 어리석음의 원수를 정복하는 무기이며 요이법의,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요이법의 방편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다. 모든 세간을 잃었을 때도 진정 부자함이 없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약이다. 큰 덩어리의 죄를 한꺼번에 들어 부술 수 있는 제시의 주제이며 명예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이다. 인격자가 만나게 되면 그들의 최고의 선물이 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살 적에, 내가 전생에 코끼리였을 적에 이런 부처님의 전생담이 있거든요. 그걸 자타카라고 이야기해요. 자타카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꼭 같이 읽어봅시다. 들음으로써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데 흔들림 없이 단단히 이득이 있으므로 들으면 자신의 삶을 잘서 내어주고라도 구할 만큼 가치는 일이다. 자, 이제 비유를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자신의 살을 갈라서 내줄 정도의 가치가 있다. 내어주고라도 구할 만큼 가치는 일이다. 자, 이제 비유를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자신의 살을 갈라서 내줄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지. 들음이. 예. 그러고 한 장 넘겨서 90페이지에 두 번째 줄. 전생에, 부처님 전생에 이것부터 읽어봅시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왕자 다와했을 때 남말라나의 황금 천냥에 공양을 올리고 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넓게 들을수록 견해가 넓어지고 그만큼 수행할 때의 성취가 빨라진다. 따라서 젊었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하는데 삼보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또 배운가 배우지 않은 이런 큰 차이가 드러낸다. 그래서 삼보를, 삼보의 공덕을, 삼보의 귀중함을 알아차리는 것도 많이 들어야 할지 삼보가 귀중한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불교에 오면 삼보, 불법은 삼보라고 한다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보배로 생각하는지, 진짜로 보배로 생각합니까? 티베트에서는 삼보 콘촉숨이라고 하는데 콘촉숨 라림 보체라고 하는데 삼보는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삼보를 내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만약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헌신해가지고 단지 동맹을 맺었던 안중근 의사 같으면 조국을 꿈에도 배신하지 않겠죠. 독립할 거라고 대한 독립을 꿈에도 잊지 못하는 마음의 세계는 자기 심장과 같고 목숨과도 바꿀 그런 것이 바로 삼보예요. 삼보에 귀한다 했을 때 그것이 삼보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 학습해서 와요. 자기 세뇌, 그걸 세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것을 듣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이런 공덕이 다가오지 않아요. 세세생생 반복해야 한다. 세세생생. 한 생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스승이 비록 넓게 배우니가 아니더라도 자, 여기에 자, 스승이 이제

전에 북탑 프로젝트 할때 말씀해 건문한 게 있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했으면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뭐 부탁한 게 있으면, 예? 우리 또 회장님이 뭐 부탁한 게 있으면, 예, 제가 했습니다. 이래야지. 그 좋은 복지일 기회를 날라가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어떤 일에도 순종하기. 여기까지. 다음, 법과 가르친 일을 공경하기. 자, 오늘, 92페이지까지 이제 한글로 정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0: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1: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0: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2: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그거 실화야? AI,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4등분만,
1: 생거예요?
0: 4등분만.
1: 예,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노릇노릇 바짝 이렇게 구워, 바짝? 구울 거예요.
0: 제가 바짝 잘 굽습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잘 구워서 놓으시면 되고.
0: 네.
2: 지금 두부를 엄청 크게 하네요.
1: 이렇게 해서 예. 위에 얹어가지고 노릇노릇 바짝 이렇게 구워, 바짝? 구울 거예요.
0: 제가 바짝 잘 굽습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잘 구워서 놓으시면 되고.
0: 네.
2: 지금 두부를 엄청 크게 하네요.
1: 이렇게 해서
2: 예.
1: 위에 얹어가지고 썰어서 먹을 거예요.
2: 아,
1: 예.
2: 지금 들기름을 섞는 거죠.
1: 들기름에다가 네. 우엉을 이제 일반 기름하고 섞어서 볶아줄 거예요.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예.
2: 이게 스님의 고유한.
0: 그 이번에 에이펙에서 요리하셨는데
1: 예, 예.
0: 혹시 이 메뉴가 에이펙에서 나갔다?
1: 에이펙에 나간 거죠.
0: 아.
1: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막 고기 먹던 사람들이 되니까
0: 네네네.
1: 계속 막 육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 네네네.
1: 뒤에다가 차려놨으면 좋겠다.
0: 네네네.
1: 어. 우리는 그럼 안 한다.
0: 아.
1: 왜 그러냐면 섞어 먹으면 안 되거든. 맛도 맛있지만 그리고 그때 왔을 때는 이것만 순수하게 먹어야지.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두부를 이렇게 해갖고 줬어요. 이거 볶고 있어봐.
0: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1: 그러면 안 돼요.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1: 얘는 빨리빨리 익혀야 되니까 안 돼.
0: 죄송합니다.
1: 예, 예, 예.
2: 아니, 자. 기름이 들기름이라 되게 맛있는 네. 향이 나요.
1: 자, 잡숴 오시고요.
0: 아.

0: 지금 제가 인내심이 좀 부족합니다.
1: 네, 충분히 많이 드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이거, 이제 이것도 다 됐거든요.
0: 네네네.
1: 여기다가 이제 간장. 간장. 넣고, 여기다가 조청. 이거는 고르쇠 조청이에요.
0: 와.

0: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 얹어갖고 할 거예요. 부엌만 드셔보세요. 이게 진간장이 아니고 직간장이라도 오래되면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1: 우엉향이 좀 살아있으면서 간장 맛도 살아있고.
0: 저거 하나 주세요.
2: 두부를.

0: 국물을 이렇게 있게 해서 네네네. 나중에 이렇게 썰어갖고 이제 드시면 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1: 와.
0: 같이 해도 되고.

0: 제가 이제 팔에 연근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가 눈 속에 다니면서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1: 네네.
0: 그죠? 뭐 배추도 고소도 다 지금 눈 속에 파묻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지금은 뭘 먹을 때냐? 바닷속에 있는 나무를 먹을 때예요. 그래서 해초. 해초를 먹는 거예요.
1: 해초. 네.
0: 그다음에 뿌리 음식.
1: 아, 연근. 예,
0: 이렇게 연근을 하는
1: 너무
0: 거예요.
1: 좋죠.
0: 우리 연근은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부처님이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탄생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연씨는 2000년이 지나도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발화를 해요. 강장 식품이고
1: 네네.
0: 연근은 아, 여자의 난소같이 생겼다.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얘를 자르면 이렇게 연근이 진흙 속에서 진흙을 정화시켜줘. 불교가 세상 밖에 나와서

0: 됐습니다. 이제 아, 또 엄청 막 확실히 아, 기운이 세시네요.
1: 제가 힘이 셉니다.
0: 네. 네, 이렇게 된 거를 여기다가 파래 짠 거.
2: 아, 이게 진짜 완전 겨울 음식이네요.
0: 예예, 예. 파래 넣고 소금을 좀 넣든지, 난 좀 소화가 안 돼서 네. 좀 그래요. 그러신 분들 여기다가 또 간장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좀 하시고. 네.
2: 이게 그 비율이 네. 연근과 이 파래의 비율이 네. 어때야 될까요?
0: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두시면 돼요. 아. 나는 연근 파래를 많이 좋아해서 판끓을 말로 넣고 네. 연근 좋아해서 연근을 많이 넣으면 되는데 네. 내 경우는 파래를 많이 넣으니까 퍽퍽해지듯 좀 하시고. 네.
2: 이게 그 비율이 네. 연근과 이 파래의 비율이 네. 어때야 될까요?
0: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두시면 돼요. 아. 나는 연근 파래를 많이 좋아해서 판끓을 말로 넣고 네. 연근 좋아해서 연근을 많이 넣으면 되는데 네. 내 경우는 파래를 많이 넣으니까 퍽퍽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네. 오늘은 연근을 넣었지만 네. 무도 갈아 넣고 같이 부치면 소화가 더 잘 돼.
2: 아, 무를 갈아서 넣는 거예요.
0: 예, 예. 예. 오늘은 이제 연근을 좀 집어넣고 연근 이거 썰은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야, 또 시큼한 맛도 있어요.
2: 이제 예, 예. 남은 걸린 걸 이제 칼로, 예, 예.
0: 칼로 다져서 오늘 이제 바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붙여보고요. 네. 할 건데 밀가루를 네. 안 넣고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왜 손으로 지금 묻히냐면 이 파래의 물기를 보느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근만 집어넣어도 닭이 나는데 약간 좀 지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파래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네, 평소 네. 때는 그냥 이것만 넣어도 돼요. 네, 그래서 네. 일단 하나만 붙여보고 네, 네, 네. 이거 붙이는 거 봐가면서 제가 밀가루를 첨부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0: 예, 네, 그러니까.
1: 기름 잘 붙여질 네. 것 같아요. 네.
0: 저도 기름 좀 둘려보세요.
2: 가서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예, 그래. 이게 연근이 들어가면 쓴맛도 좀 없어지고 훨씬 낫더라고.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예. 네.

0: 자, 먹어봐. 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오.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와.
2: 진짜 맛있다.
0: 와.
1: 진짜 맛있다.
2: 그러니까 이거 밀가루 안 넣어도 이렇게 잘 부쳐지잖아. 네. 그지? 응.
1: 선생님, 제가 잘 부쳤다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2: 아, 잘 부쳤지, 당연히. 네. 자, 아우, 한 접시 딱 됐어. 와. 우리가.
3: 야, 일곱 개.
2: 알고 먹었어, 알고 먹었어.
1: 야.
3: 애썼습니다.
2: 자. 선생님.

0: 만두 만들 거예요.
1: 와.
0: 예, 그래서 만두에 지금 호박하고 호박. 풋고추는 지금 볶아서 익힐 거고요. 살짝. 왜냐면 단맛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 그러면 풋내가 나니까.

0: 요거 넣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짰는데 네. 또 조금 더 짜야 돼요. 예.
1: 간은 한꺼번에 하시나요?
0: 아, 간을요? 네. 아니,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간이 있어요.
2: 그렇죠. 네.
0: 얘는 달잖아. 네. 얘는 약간 매운맛이 있잖아. 네. 여기는 간장을 넣는 거야.
2: 따로.
0: 얘는 간장을 넣고 얘는 소금으로 간을 해야 돼.
2: 그러니까 식재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간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간장으로 간을 해야 돼.
2: 매운맛이 좀 있으니까.
0: 예, 예. 그래서 무부터 묻혀놓으세요.
2: 네.
0: 요 간이 좀 세도 돼요.
2: 네.
0: 왜냐면 지금 딴 데 지금 간이 하나도 없잖아.
2: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만두를 하면 무의 그런 좀 맛이, 그런 맛이 좀 없어져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소금으로. 소금으로.
2: 소금만 살짝. 예.
0: 해둬야 돼. 예. 당근 집어넣고요.
2: 네.
0: 당근 요새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지? 네. 당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호두하고 요 가루를 다 집어넣어요.
1: 당근은 따로 이 간을 안 하고
0: 여기 간에다가 그냥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섞어줘야 돼요.
1: 네.
0: 다 섞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시금치. 시금치 넣고 그 다음에 호박 볶은 거
3: 고추하고
0: 이렇게 여기도 기름이 있잖아.
2: 네, 네. 네.
1: 열매
0: 들어갔고
1: 호두
0: 여기다가
1: 표고버섯
0: 우리 아까 연근 그 있잖아.
1: 네.
0: 연근 갈아 넣어도 더 맛있어요.
2: 아.
0: 예. 아, 나 만두 먹고 싶었는데 오늘 핑계김에 잘 됐다.
2: 와, 선재 스님이랑 강판 같은 강판에서 이렇게 연근을 갈 줄이야.
0: 자, 만두.
1: 네.
0: 이거는 고기 만두는 옆에가 터져도 되는데 얘는 터지면 안 돼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저는 그들한테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네.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일으켜주게 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찰 음식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 느껴야 되고 감명을 받아야지 되고 또 여기 촬영하는 모든 스텝이 아 그래 우리가 몰랐던 거야 이렇게 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이 바꿔주는 그런 그렇게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느껴야 되고 감명을 받아야지 되고 또 여기 촬영하는 모든 스텝이 아 그래 우리가 몰랐던 거야 이렇게 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이 바꿔주는 그런 그렇게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도님들한테 진 빚을 갚을까 부처님의 은혜 갚는 길은 열심히 수행하는 길이요. 신도님들한테 진 빚은 물질로는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급생내로 지은 신세 지은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해 보니 지구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일생 동안 수행했던 것을 미천으로 해서 갚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빚을 받아가실 때 한 번에 받아가셔야지 달달이 이자 받듯이 받으면 안 됩니다. 아주 큰 그릇으로 가지고 와서 받아가시면 오늘 이 법회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요. 중금기로 받아가면은 환희심을 내고 보리심을 바랄 것이고, 그러기 조막한 그릇으로 받아가시려면, 저 법문 잘한다, 잘못한다, 온갖 분별 시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릇도 안 가지고 와서 뭐, 받아가려면은, 부정적으로 받아.

우리 그래 살아온 적 있죠? 오늘 그걸 이 자리에서 싹 다시는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쪼매난 그 그릇으로 살아왔다면 시시비비하고 온갖 분별하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빚만져 빚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중근기 상근기가 돼야 되거든. 중근기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매사에 긍정적으로 봐.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고 수행으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머니 마음이거든. 어머니는 자식 잘 된 거 그 뭐 시기하지 않거든. 잘못돼도 내 잘못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어머니 마음은 중근기입니다. 상근기는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것보다 깨쳐버려. 현상계에 일어나는 걸 보고도. 전부 법문이라. 그래서 내가 우리 신도님들 그 오늘 핍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릇 준비가 됐는지 내가 바라건대 중근기 상근기의 그릇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법문입니다. 법문 잘한다 잘못하다 분별 안 한 마음 가지면 이제부터 법문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류가 꼭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다. 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자비, 인욕, 비우는 거.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요.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입니다. 근데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남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요. 그 쉬워요.

돈을 벌 때 내가 값지게 써야 되겠다. 어떤 것이 값지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도 위로웠고 남도 위로운데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게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잘 살고 또 돈 모으는 재물로 만약 사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주 불행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특히 서울에서 살아보면

달라졌습니까? 그때 공부해야 돼.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삶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사회 공부한 사람도 잘 잠 다 자고 어떻게 그 공부 잘하냐 말이오. 잠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때 그 뭐죠, 공부해야 되지. 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오용락의 그걸 그 참을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하자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비우는 일인데, 여러분 이 비운다, 버린다, 놓는다 같은 뜻입니다. 욕심은 다 버리고, 아는 것은 다 비워버리고, 나란 생각은 다 놓아버려야 돼. 생사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자비하고 인욕과 비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부가 되면. 이치는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실지는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 오늘 듣고 참 나도 저리 해봤으면 하는데 그 마음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돈도 힘이고 아는 것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조직도 힘이고 도도 힘이요. 근데 제일 좋은 힘은 뭐예요? 도입니다. 도를 깨우치면, 깨달으면 바로 그 부처님이요, 극락세계 아니요? 예, 그래서 이, 그, 극락은, 세 가지의 극락이 있습니다. 철학적 의미의 극락, 과학적 의미의 극락, 신앙적 의미의 극락이 있는데, 철학적 의미의 극락은 처처갈락국이라 깨치고 보면 전부 극락입니다. 과학적 의미의 극락은 십선팔정도, 열 가지 착한 행, 여덟 가지 바른 행을 하면 바로 깨닫고 극락이요, 그 자리가. 그 다음에 신앙적 의미의 극락은 서방으로 10만 8천 국토가 있는데, 그 먼 극락을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열 번만 불러도 극락세에 간다. 이거 부처님 말씀이거든.

속이 시원합니까? 정말 이 순간만이라도 의심 없이 일념으로 불었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극락세계를 알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런데 긴가민가 이렇게 음성에 따라간다든가 의심하고 했다면 그거 싹 버리고 오늘 이 극락이라는 게 잘 안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습관화 생활해야 됩니다. 그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세요. 모욕 제기하고 108번은 불러야 돼. 어떤 일을 하기 전이라도 불러보세요.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염주, 108 염주 있죠? 일념으로 무릎 딱 꿇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그것도. 그러고 가면은 사고도 안 나. 나서 습관화 생활해야 됩니다. 그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세요. 모욕 제기하고 108번은 불러야 돼. 어떤 일을 하기 전이라도 불러보세요.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염주, 108 염주 있죠? 일념으로 무릎 딱 꿇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그것도. 그러고 가면은 사고도 안 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일도 잘 되고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도 잘 되고 사회 공부나 참선한 사람이나 염불한 사람이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도 목욕 제기하고 꼭 이 108번 남아미타를 불러보자 그라. 약속합니다. 네. 그럼 관세음보살 부른데 나는 우약고 그것도 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분별을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라 생활이. 오늘 나한테 다짐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영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선팔정도 있습니다.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이런 데서 이렇게 멋있어. 철학적 의미, 과학적 의미, 신앙적 의미 고루 갖춰진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밖에. 그래서 십선팔정도. 근데 열 가지 착한 행은 뭐냐? 열 가지 악한 행의 반대는 착한 행이요. 열 가지 악한 행이 뭐요?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뜻으로 세 가지. 여러분 법문 많이 들어서 아시죠? 살생하는 건 나쁜 거 아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이요. 그런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선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마라 하는 것이 계라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라 하는 것은 유리요. 이게 계율이라는 게 그렇게 그 선까지 아주 딱 갖춰진 것이 계율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안 죽이는 것으로 내가 잘했다고 생각 안 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쁘지만은 안 훔쳤다고 해서 내가 착하는 게 아니야. 내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 이거는 선이다 그라. 또 삿된 음행. 음행을 하는 것은 나쁜 사음을 하는 나쁜 일이지만 음을 그 무심하고 또 그것을 그 도 닦는 내 반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오. 네? 서로 존중해주고 네 번째 입으로 그 악구 망어 망어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은 여법한 말. 상대방을 깨우쳐주게 하는 말들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선이요. 그다음 기어 남을 속이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은 진실된 말을 한 것은 선이단 말이요. 또 양설 이간 붙이고 두 가지 말을 한 건 나쁜 일이지만 화합 붙여주게 하는 말은 그건 좋은 일이 선이란 말이요. 또 악구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은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라고 안 했어. 이 말 잘해가지고 천장 빚도 갚습니다. 정말로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은 나쁜 일이지만은 개정의 사막으로 바꾸면 선한 것이다. 네? 좋은 일이단 말이요. 그 다음에 팔정도 여덟 가지 이제 그 바른 정도가 있는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여덟 가지 팔정도가 있는데 정견이란 뭐냐? 바르게 본다는 말은 바르게 안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려면 정지소지 비경이여 깨친 자만 알 바지 나머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표현 굳이 한다면 세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두 번째는 제 행위 무상한 줄 알아야 됩니다. 형상이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제 행위 무상한 줄 알고, 세 번째는 상주 불멸에 있지. 다시 말해서 천부가 내 모습인 줄 알으라 그라. 여러분 이 듣기만 해도 좋지 않아? 네. 예, 전부 내 모습이요.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들리는 것은 전부 내 소리인 줄 안다면 절대로 시비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 그게 정견이요. 그 다음에 정사유. 생각하고 생각하라 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생각하냐. 뭐 무슨 말을 할 때나 직업을 택하느라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가볍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할고 어떻게 하면은 수행에 보탬 삶을 살고 하는 그 생각을 반드시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면 이제 그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정어. 어떤 말이 바른 말이냐.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사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말을 청산유수로 하는 것보다 더듬거려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떤 직업이 바른 직업이냐. 어떻게 하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직업을 가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수행하는데 도 닦는데

사자 생각률자를 두 자 쓰고 일곱 번째 생각념자 한 자 쓴 이유가 있어. 한 생각이 된단 말이야. 일념이 돼. 염불을 하나 참선을 하나 뻐시를 한지 일념으로 해야 됩니다. 일념이 깊어지면은 이제 삼매를 정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독서삼매, 염불삼매, 선정삼매, 일삼매. 일이란 하도 많으니까 백천가지 일이 있지 않아? 백천삼매 도는 수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것에 일념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일념으로 가면은 거기 성불을 해. 삼매 들어가면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정에서 비롯되고 정은 선에서 비롯돼. 그러니까 선정을 닦아라 그런 거라. 응? 개정의 사막이나 선정의 사막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정무렴이 시계요, 대경부등이 시정이며 득자제력을 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염불을 하더라도 그래 정에 들어가면 그거 깨쳐. 이렇게 하면 틀림없죠. 지금 10선 8정도 대충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기억 속에도 안 되면 계속 오늘 이 방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면 듣기만 해도 좋은 거라. 그 듣는 것이 반복 그대로 행이요. 일념이 되면 안 깨칠 수가 없다. 어제 오늘 나하고 약속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만 다 보살이 되고 깨쳐도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이 시방세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열 사람만 포교해도 초집보살 된다고 안 해서 여러분이 포교사가 돼서 내가 가끔 테레비에 볼 때 자리에 가득가득하고 지금 못 들어오게 그리 돼야 되는데 법사가 누가 잘한 사람이 오냐 이 간택심은 내면 안 되는 거라. 여기는 법사 만든 자리요. 포교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나오려면 나부터 목욕 제기하고 정신 차리고 막.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아야 됩니다. 듣는 자세가 진지하면 법사가 법문이 잘 나와요. 앞으로 그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내 아는 스님이니까 온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네. 그래서 열 사람만 포교해도 초집보살 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한테 약속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학적 의미의 이제 극락인데 그 조사 스님 중에 됐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말도 했는가 지금 모르겠지만은 석두 시천 스님이라고 중국의 아주 큰 스님이요. 그런데 그 육조 스님 밑에서 그 3위로 있을 때 행자 생활을 하고 거기서 시봉을 들었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열반에 들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스님 나는 스님 가면 우회하라고 막 운다. 그래서 심사거하라. 차질심자라고도 하고 살필심자라고도 합니다. 생각사자 갈것자 심사거하라 이걸 일러줘. 그리고 이제 열반에 들었는데 스님 밑에서 법문 들었던 기억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 심사거만 남는다. 무슨 생각을 살피러 가는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오. 그 생각이 사무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옆에 사람이 볼 때 등신이라. 그 자가 이상하다고 넉나간 사람 말이오. 그래서 그 노스님한테 일러줍니다. 자가 좀 이상하니 큰 스님 좀

0: 찾아가라 했겠어?
1: 네가 지금 보고 싶어하는 에? 그 생각 그걸 살피라 했겠어? 누구 찾아가라 했겠냐 말이오. 스님 그 육조 스님의 법을 받는 사람이 다섯 사람입니다. 화택 시내 청원 행사 남학 회양 남양 해충 영가 스님 다섯 제자인데 그 어린애한테 바로 그러려면 행사를 찾아가라 그랬지 심사가라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찾아가라 할 것이 뭐 있어? 네가 지금 보고 싶어하는 그놈 그걸 살피라 했겠습니까? 누구 찾아가라 했겠냐 그 말이요. 어제 내 말이 틀릴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 있어. 날참말 이렇게 소견매리가 나가지고 에이? 그게 아니다 이래버리면 공부 안 된다. 공부한 사람 그대로 믿어버린 데서 이 공부가 된 거예요. 이 소견병 나누면 무섭습니다. 그 어설피 깨쳐가지고 깨쳤다가 하면 큰일 난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 비밀을 지금 하는 것이지 나는 어리석을 만큼 낱말을 잘 고지했습니다. 옆에 도반들이 그래 너는 왜 그렇게 낱말을 잘

옛날에는 뭐 걸어 다닐 수밖에 없지 않아요, 교통수단이. 건강한 사람, 길을 안 사람도 한 달인데, 이 어린애가, 15살 먹은 어린애가 그 초행길에 그거 갈라니까, 가다가 또 절에 잘 자고, 또 묵고 가고 하다 보니까 1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에 그 생각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3매 들어버렸어, 그 가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청원 행사를 뚝 찾아가니까 와서 인사를 올린, 너 어디서 왔느냐? 조계에서 왔습니다. 가다가 또 절에 잘 자고 또 묵고 가고 하다 보니까 1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에 그 생각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3매 들어버렸어, 그 가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청원 행사를 뚝 찾아가니까 와서 인사를 올린, 너 어디서 왔느냐? 조계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조계를 갔느냐? 조계를 가지 않았던들 어찌 이 도리를 알았겠습니까? 이 도리가 뭐요? 잃어버릴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원만구조한 도리를 어찌 알았겠냐, 그 말이요. 그대로 인가다. 이때 박수가 나와야지. 박수 꼭 칠할 때가 나고. 그이 나이에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은. 그래가지고 그 많은 법제자가 된 거요. 이제 공부를 한다. 실제 공부는 깨치고 나서 진짜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에? 그리고 일체 중생, 건질 제도할 중생이 하나도 없어야 그게 부처님이요.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그건 덜 깨친 거라. 여러분 정말 공부했다가 깨친 병에 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할 중생이 하나도 없어야 비로소 그 깨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길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에 들어간 거라.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제 토굴을 지어놓고 바위가 이렇게 쭉 뻗어 나갔더라고. 내가 실제 거기도 가봤어. 스님 때문에 이름 법문하려고 일부러 가봤다니까. 근데 그 바위 끝에 앉아서 늘 정진을 해. 그래서 돌석자, 머리두자, 석두라 한 거예요, 호가. 유명한 석두 시천 스님이 됐는데, 이게 중국 천지에 다 어린 나이에 깨쳐놓으니까 소문 날거 아니야? 그때 이제 유명한 여러분 같은 방거사가 그걸 오는데, 오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됐냐면, 다나 천연 선사하고 방거사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그 행각성, 그러니까 이름 없는 스님을 행각성이라고 하네. 행각성한테 법문 듣고 그다 버려버리고 과거 시험 보러 그거 갈 것도 알고 바로 출가해 버렸어. 그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어렵지 않아. 방거사라고 하면 뭐 중국 천주 최고 갑부의 아들인데, 제가 그것도 다 버려버리고 과거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출가했단 말이야. 갈때 그걸 간 거야, 석두 스님을. 가가지고 한번 거량을 한다. 불여만법 위허자는 시신만 있고 만법과 더불어 버다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입을 척 막는 데서 깨쳐버렸어.

물길은 이대로입니다. 옳다. 네가 치냐 소냐. 네가 치냐 소냐 말은 네가 승려로 있겠느냐 속인을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 원컨대 사모함으로 쫓고 체하고 위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님들을 존경할지언정 머리 깎고 먹물어서는 입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사로서 이제 전국 큰 스님들한테 거량하고 이제 공부 겨뤄보고 다 돌아다니다가 마조 도일선사를 뜩 찾아가서 또 물었습니다. 불여만법 위여자는 시신만 있고 만법과 더불어 버다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구흡진 서강수라. 네가 한 입에 서강수를 들어 마시면 일러주리라. 여기에서 확철대오에 사면 사면을 다 깨쳐버렸다. 깨치고 보니 전부 내 거거든. 무슨 가깝게 말하면 부모 형제지만 정말로 더 가까우면 내 일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줘버린다. 그리고 은금 보화는 동정어란 호수에다 버려버려. 여러분 그 대대로 부자니까 온갖 보물이 다 있을 거 아니요? 그걸 좀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 공부가 많이 된 자신도 애착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한테 그 줘놓으면 공부가 되겠냔 말이요. 그리고 동정어에 가 지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싹 버려버렸다. 그리고는 그때 이미 장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장가 안 갔으면 아마 스님 됐을 거예요. 장가를 가서 딸 하나 아들 하나라. 아들은 하고 마누라하고는 밭대기 하나 주면서 산넘에 거기서 너 그것 갖고 먹어 살아라. 그러고 본인은 한 푼도 안 가죠. 그리고 딸 이름이 영조인데 영조하고 둘이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사냐. 그 귀한 분이 대바구리 만들어. 그래서 5일장이잖아요. 장에 가서 딸러 가서 팔아오면 하루에 한 끼씩 잡수고.

오히려 칭찬해줘. 오빠 특히. 그래 화장해서 우리는 사람 주고 부고 보내고 그러지. 그 마누라 아들한테도 전 안 하고 그냥 뿌려버렸다. 그때 고울 자사가 우공적이라는 자사가 늘 이 방거사한테 이제 법문 듣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왔어. 그래 그 얘기를 했다. 아, 내가 갈라고 했더니 야가 먼저 가버렸어. 근데 자네한테 내가 부탁이 있네. 내가 죽거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화장해서 저 동정을 한 호수에다 좀 뿌려버리고 이 산남에 가면 내 마누라하고 아들이 있는데 가서 그때 가서 소식이나 전해주게. 그러고는 이제 법문한다. 그 무릎 위에다 손을 턱 얹어놓고 법문해. 세상살이는 화나요 무실이요. 잘 있게. 그러고 딱 열반에 드니까 향기가 진동하고 방 안에 불도 안 켰는데 훤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했으면 사리가 맸으면 나왔을 거예요. 그 우공적 편이라는 글이 나와. 내가 그걸 번역하다 보니 내가 누구한테 들은 풍월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거 옥편에도 없어가지고 내가 방거사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풀리더라니까. 그래서 그 화장해서 뿌려버리고 그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마누라는 그 일로 그냥 가버린다.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음이 어찌 그 네비하고 똑같노. 그리고 화장해서 뿌려버리고는 동네 사람한테 나 간다고 그러더니 산으로 들어가더니 종적인 묘연하다. 우리가 오늘 내가 시간 맞추려고 막 달진 식으로 했어. 근데 이거 계속 공부해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간추림이데 정말로 우리 중요한 것은 자비하고 인욕하고 피우는 거. 이 모두가 공부가 안 된 원인 이것이 없으니까 참선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염불이 안 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해. 정치한 사람도 꼭 자비심이 있어야 되겠고 공부한 사람이나 수행한 사람이나 이 자비심과 인욕과 참는 거. 비우는 거 오늘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아침적으로 생활을 하자 그라. 예. 자꾸 보이는 건 내 모습이니까. 그리고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는 벌레 부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방송에 들어보니 깨달은 것이 부처제. 나는 벌레 깨쳤다 그러면 큰 허물이 아닙니다. 그 깨달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게 중생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게 보살이고

그래서 물을 마시고 보니까 그때 그물 맛이 지금도 잘안 잊어져. 어떻게 맛있는지. 야, 네가 보살이로구나. 아, 이 생각하고 보니까 전부 보살이라. 그때 지은 시를 내가 오늘 하고 시간 마쳤네, 어지간히. 네? 그래서 읊을 텐데 합장하세요. 차기야 몽중 투두불한데 금조개한 물물산

힘이 답을 원간창에 처쳐주한데 춘내 초엽 염염

0: 힘이 답을 자기야 몽중 두두부란데 어젯밤 꿈속에는 머리머리마다 붙여더니 금조개한 물물살이로구나. 오늘 아침 눈을 뜨니 물금물금마디 보살이로다. 원간 창에 처처주한데 멀리 창밖을 바라보니 곳곳이 주인인데 춘내 초엽 염염이리로다. 봄은 풀잎 따라오는데 생각생각은 하나로다. 헉!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3: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드라마 붓다.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가정의 자비 광명과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한 것이니 마땅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어느 한 마을에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아주 성격이 못되고 아주 아주 인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재산에 집착하며 인색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건물과 방을 크게 크게 확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집에 대한 집착이 강했나 봐요. 그래서 별장도 만들고 방도 넓히고 건물도 새로 짓고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남들에게 베풀 줄은 모르고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기 집의 건물과 방을 넓히는 것에만 치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80살 먹은 할아버지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부처님께서 직접 그 할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때 때마침 그 할아버지가 또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방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찾아오시니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부처님 오늘 어쩐 일로 저희 집에 다 오셨습니까? 그래도 부처님께서 너무나 거룩한 성자이시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부처님을 좀 귀찮아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부처님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여기 건물도 좀 새로 짓고 방도 좀 넓히고 제가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고 방을 많이 만들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아니 뭐 앞채는 손님이 오시면 머물고 뒷채는 제가 좀 쓰고 옆에 있는 건물과 방은 하인들이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쓰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할아버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 뭐가 중요한데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시간 좀 내서 제 법문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 뵙기도 힘들고 부처님 법을 직접 듣기도 힘든데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터이니 내 법문 좀 잠깐 들어보시오. 부처님이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와, 이 할아버지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터이니 내 법문 좀 들어보시오 할아버지.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부처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중요한 법문을 설해 줄 테니까 잠깐 시간 좀 내봐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우 나 지금 공사 중이라고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나중에 들을게요. 나중에. 아 거참 사람 귀찮게 하네.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안 돼요.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을 만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지를 못해요. 옛날 큰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복 없는 사람은 복이 찾아와도 발로 차버린다고. 그게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참 이걸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겠다 하는데도 싫대요. 이걸 어째요? 이걸 어떡합니까? 부처님께서 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도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게 나옵니다. 부처님도 바꿀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아주 무거운 업, 정해진 업은 면하기가 어렵다. 다만 정해진 업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이 할아버지는 여기까지가 인연이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사원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집 밖에 나와서 그 마을 밖으로 막 나가시기 전에 그 노인이 부처님이 뒤돌아서 멀리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며

소문을 거두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아이고 여보 아버지 주인어른 하면서 사람들이 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마을 밖을 나가시기 전에 그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지는 소리를 부처님께서 다 들으시면서 아,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구나. 참으로 덧없구나. 참으로 덧없구나. 생사가 코앞에 있고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내가 일부러 찾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진리의 법을 설하고자 했는데 끝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은 저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구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마을 밖을 나가시는데 때마침 수십 명의 수행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수십 명의 수행자들이 아니 부처님 아니십니까? 어디에 갔다가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 인색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삶과 죽음의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법을 전하기 위해 부처인 내가 직접 찾아가 법을 설하고자 해도 그 노인은 끝내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발걸음을 옮겨 그 집을 나왔는데 결국은 내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 죽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내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고 설사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다음 생 크나큰 복과 선업을 누리게 되었을 텐데 끝내 부처님의 설법 듣기를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끝끝내 아무런 공덕도 짓지 못하고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 그대들이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 명예, 권력, 그런 감각적인 욕망에만 집착하고

수십 명의 수행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돈, 명예, 권력, 온갖 쾌락과 즐거움, 감각적인 욕망에만 휩쓸려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당장 죽음이 코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마치 남의 이야기, 딴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닥칠지 내일 닥칠지 언제 이 생사하게 이 무서운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닦아야 된다. 지금 닦아야 된다. 그 욕심 많았던 할아버지가 부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잠깐만이라도 부처님을 모시고

송하고 한 번이라도 사경하면서 지금 닦아야 됩니다. 지금 닦아야 됩니다. 아, 언젠가 죽음이 우리 앞에 올 것임을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스스로 이미 사람이 살아봤자 100년 넘게 살기도 힘들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마치 우리 중생들은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세상 천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도시로 내려왔는데 때마침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활을 만드는 사람이 활을 만드는 사람이 시장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소뼈, 큰 긴 소뼈를 아주 섬세하게 갈아가지고 그 뼈에다가 소의 그 탱탱한 힘줄을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묶어서 그걸로 확 팽팽하게 이 화살을 딱 쏠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활을 소뿔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천재가 딱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야, 어쩜 저렇게 활을 잘 만들까? 저 소뼈를 아주 정밀하게 저 소뼈를 가다듬어가지고 소의 힘줄을 이용해서 저렇게 탱탱하고 아주 튼튼한 활을 만드는데 어쩜 저렇게 활을 잘 만들까? 그러다 천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학문과 수많은 고급 기술들을 다 배우고 익혔지만 저 활 만드는 것은 수준 낮고 비천한 기술이다, 낮은 하급 기술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활 만드는 기술은 내가 배우지를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세상의 모든 기술을 다 익히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는데 내가 저 활 만드는 기술을 우습게 여겨서 내가 배우지를 않았으니 저 활 만드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서 활 만드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가 자기가 보기에는 활 만드는 기술은 수준 낮은 기술이다.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시장에서 그 장인이 아주 활을 정밀하게 섬세하게 활을 만든 걸 보고 이제 감동을 느낀 거예요. 내가 활 만드는 기술을 모르는데 내가 저 장인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장인을 스승으로 모셔서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스승을 능가할 정도로

금은 보화를 스승에게 보답으로 공양을 올리고는 다시 자기 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큰 도시에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을 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도시에 처음 왔는데 저 궁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 궁전은 누구의 궁전입니까? 그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 궁전은 왕이 살고 있는 왕궁입니다. 왕궁인데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궁전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자랑거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수많은 나라와 도시를 다녀봤는데 저렇게 잘 지은 궁전은 못 봤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개라는 목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천재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심지어 활 만드는 법도 배우고 배를 타고 노지라는 것도 배웠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내 배우지를 못했다. 그러니 이 궁전을 만든 목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천재가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장점이에요. 그래도 오히려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교만심에 빠져서 배우려고 안 해요. 조금만 뭐 공부하고 배우면 마치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조금 좀 배운 것 같고 그게 마치 대단한 것 마냥 지독하게 무식한 사람들일수록 배우려고 안 해요. 이게 뭐 너튜브 같은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자꾸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한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참 부끄럽게 그지없지만 자꾸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 우리가 불자라면 나 잘났다, 뭐 내가 깨쳤다,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 그런 허무맹랑한 교만한 마음을 좀 버리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공부하려고 했어야 돼요. 제가 금강경을 20년이 넘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금강경을 보면

이 천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꺼내가지고 스승인 목수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이제 모든 기술을 다 배웠으니 이제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 대단해요. 타고난 천재의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모든 학문과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누가 있겠는가? 그때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 머리가 총명한 저 남자에게 내가 법을 설한다면 저 남자가 분명히 깨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 머리가 총명한 저 남자에게 내가 법을 설한다면 저 남자가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인연이 있겠구나. 부처님께서 그 천재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이가 많은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비구스님으로 뿅 변한 뒤에 바리떼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힘없이 비틀비틀 길을 걸으면서 그 천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 천재가 비틀비틀 걸어오는 그 할아버지 스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시비 거는 거야? 왜 갑자기 지나가는데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다 묘한 인연법이겠죠? 이 천재가 문득 할아버지 스님이 지나가는데 뭐가 범상치 않았나 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분이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어? 몸을 다루다니. 몸을 다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청년이, 그 천재가 여기까지 오면서 활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 목수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지금 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어? 몸을 다룬다는 게 뭡니까? 청년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를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뿔, 솥뼈를 가다듬어서 거기다가 이제 소의 힘줄을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화를 만드니까 화를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청년이 이 천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마치 자기의 삶을 다 꿰뚫어 본 듯이 화를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자는 몸을 다룬다네.

0: 불빛 광명을 뿜어내며 그 천재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모든 기술을 다 익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못 배웠구나. 그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다루는 법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진 이 천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부처님, 이제야 진짜 진리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법을 만났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천재의 그 남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스님들이 있는 가사로 짠 하고 변한 뒤에 그 자리에서 출가 비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부처님의 지도를 따라 수행 정진하여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닦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1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0: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구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에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역사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출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일제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사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찰마다 전국에서 불안분절 백중 49일 영가 천도 입제 또 초제들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불안분절의 백중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보름 하안거 해제일 날 그걸 자자일이라고 그러는데 하안거 자자일 자자일이란 건 쉽게 말씀드려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해제 날 모여서 각자 공부한 것을 검증하고 공부하다가 잘못된 거 뭐 참회할 일이 있으면 각자 발로 참회 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누굴 미워했고 이런 일을 저질렀고 등등 발로 참회 밖으로 드러나서 참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출발은 우란분절이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재의 부인이 온갖 몹쓸 살아서 행위를 많이 해서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서 신통제일인 아들인 목련존자가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아비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보름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해제하는 날 그러니까 청정심이요 또 복력이 법력이 충만하고 높을 때 어머니를 위한 제 공덕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해제하는 스님들한테 스님들이

필요한, 수행에 필요한 뭐 약이나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거나 또 뭐 어째 공부할 수 있는 비관세는 처소 이런 것을 수리한다든가 해서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 천도에 체를 모셔라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다원 사다 마남 아랑과를 증득해 가시는 스님들 진지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상가 스님들은 복전이다, 복개밭이다. 복개밭에 씨 뿌리라는 게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스님들께 올리고 천도제를 금승제를 올려라 해서 시작이 된 게 7월부로 우란문절 조상 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전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복의 씨앗을 뿌렸어요. 기림진 뭉전오탑에 복을 씨앗을 스님들의 상가에 뿌렸어. 그런데 그 복을 씨앗을 뿌렸고 농사를 안 지면 안 되겠죠. 그 복의 씨앗을 싹 틔우고 성장시키고 큰 열매 맺게 해주는 기도하고 법문해주고 하는 분들이 청정승과 성문 스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은 여법하게 올곧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님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양, 그분들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더 이상 위가 없는 복전이시다. 그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어머니를 손도 이고 등락시켜라. 그래서 여러 불자들은 그러한 공양받아 보심받아 환영받아 합장받아 마땅한 사상 팔배 선지식 스님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고 스님들을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그 7월보름 해제의 때를 놓치지 말고 보시하고 마음이 남음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내 것을 보시하는 거 아니요? 일단은 법 물질 보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삼독심이 빛바래고 삼독심이 빛바라는 데는 탐진이 삼독에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스님들한테나 우리 불자들한테. 그래서 삼독심이 치성하던 삼독심이 빛이 바랜다. 힘을 못 쓴다. 스며들지 않는다. 벽에 틈이 갈라지면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틈이 안 생기니까 스며들지 않는다. 탐진지 삼독의 욕심에 틈이 안 생긴다. 그래서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벗어난다. 그래서 제가 법력 성문이라고 했는데 수행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안것 동안 정진했기 때문에 법력이 충만하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성문이다. 그래서 공승제 공양이란 말을 써봤는데요. 공승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공승제를 이제 하더라고. 근데 이제 대만 불교는 옛날부터 공승제를 했어요. 공승제를 어떻게 하냐면 백중에 내내 이제 그때에서 타이페이 시내 가면 한 10만 한 15만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자들이 스님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있으면 그 대만 불자들이 막 많이 오셔가지고 스님들한테 막 필요한 보시 여러 가지 다 네 가지 보시 필요한 거 전부 막 이렇게 보따리 해 보따리 보따리 해서 다 아는 스님 모르는 스님 할 것이 세계에서 스님들이 많이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보시를 하고 공양을 또 그 많은 그 스님들 한 2,000분, 3,000분 넘죠. 스님들한테 공양을 전부 대접하는 게 공승제,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제다. 그래서 우란분절을 또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공덕행이다라는 거, 공덕행을 해서 해탈자제, 생사윤회에서 지옥고통에서 있지 않고 해탈자제한다. 보체 플러스 연거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지장경에 나오기를 공덕
부모가

아, 먼저 가신 가족이나 친지들이 먼저 가신 분들한테 공덕을 베푸는 걸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많은 건데, 거기에 이제 재 지내는 공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의 이익 존망품에 보면은 이익이 존은 산 사람, 망은 죽은 사람이거든, 영과. 산 자와 죽은 자의 같이 이익이 된다. 그래서 재를 그렇게 올려드리면 지내주는 가족은 7분의 6의 공덕이 들어가고 7분의 1은 영가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재공덕을 올려드리는 유가, 그 산자, 아는 자, 도반, 유가족, 가족들이 얼마나 공덕 베푸는 게 소중하냐 이거요. 예, 이 재가. 사람들이 이, 저, 그런 재공덕을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안다면은, 그, 참, 재공덕이 지장경에, 그, 산스크리트 본본이 있는 거예요, 지장경은. 위경이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도제는 왜 올려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해마다 맥중되면은, 그렇잖아요. 해마다 여러분들 불자들이 신심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올려야 되나 안 올려야 되나 뭐다 올려야 되나 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천도제를 올려야 되는 이유 왜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담장박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니까에 나오는 말씀인데 담장박경 천도제는 왜 올려야 되는가? 담장박경 그 유명한 경입니다. 그 부탁가 니까야. 라고 있어요. 또 4부 니까야 말고 이제 5부 니까야에 들어가는 건데 담장 밖경 죽은 이들은 거리의 담장 밖에 서 있거나 옛집에 찾아와서 문기둥에 서 있네. 돌아가신 영가가 좋은 데 가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세계 가고 극락세계 왕생하면은 죽은 이들이 거리의 담장 밖에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 살던 윗집에, 살다 돌아가신 그 윗집에, 가족에 사는, 자손들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담장 밖에 있거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 구천을 헤매는 영가 얘기하는 거요. 천도가 안된 영가. 문기둥에 서 있거나, 응? 그래. 그렇게 해서, 얘들아, 니네들이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보기 좋으나, 내가 지금, 그, 거꾸로, 매달려서 구천을 헤매는데, 그, 우람바나라는 이따 설명을 저 이따 저 하겠습니다만은, 응? 매달려서 고통받는 것처럼, 예? 구천을 헤매는 고통이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예? 고통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신음은 것처럼 극한데, 나를 좀 구원해줘라.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가족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 나를 구원해줘라고 하소연하면은, 그 하소연이요. 여러분들이 꿈 같은 것도 잘 챙겨야 되는 것이 하소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라는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담장박경이 길어요. 근데 좀 제가 줄였어요. 길어서.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7월 보름 우람분절에 이렇게 이제 입제 초제 뭐 초제부터 해서 7분이고 8분이게 제를 올리는 것을 영가들이 이제 하소연, 어쨌든 간에 그걸 빠지지 않고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영양껏 그 재의식을 올린단 말이요. 그런 데는 후손들은 공덕 베품에 이제 그 영가들은 그 영가 이름 이제 세 글자, 두 글자 무슨 써놓는다 해서 그게 글씨지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가지 제가 60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 말 들어보고 저도 겪은 건데 와, 우십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공덕 베품에 고맙다라고 이꼭 오셔서 그러니까 영가의 천도는 공양물하고 영가 법문이에요. 큰 스님들 법문 청정한 스님 상계월동 공부한 법령이 높은 스님의 법령 높은 선지식의 법문으로서 천도가 된다. 거기서 음식 공양도 되고 복 공양도 돼요. 천도는 두 가지가 다. 자손들아 반드시 과보가 있으리라. 음덕이 있으리라 고맙다 이거예요. 후손들아 자손들아 반드시 그 공덕은 있으리라. 나는 그들을 낳고 이제 그 영가들이 이제
내 공덕 있으라 음덕을 베풀겠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낳고 기르고 재산을 물려주었네. 응? 그랬잖아요. 부모가 낳아서 키워서 뭐 돌아가실 때뭐 있으나 많으나 적으나 상속까지 해주고 물려주었네. 그래서 부모 조상의 공덕을 회상하며 우리 산자들은 가족들은 유가족은 영가에게 헌공을 해야 하네. 후손들이 울고 슬퍼서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네. 돌아가시면 불자라면은 독경해주고 염불해주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잘 기도도 않는 분들 그냥 울고 그냥 기도 오는 소리까지 영가가 못 들게 그냥 소리 질러서 울고 그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런 게 많은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후손들이 울고 슬퍼서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슬프면 혼자 막 집에 가셔든지 뭐 울을 막 얼마든지 우세요. 우는 걸뭐 뭐라고 해서 하겠어요. 내 슬프고 울음 나오면 염불해드리라. 남아미타불 6자만이라도 줄기차게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라. 비구들은 힘을 얻었고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비구들은 힘을 얻었다는 건 힘을 얻어서 공부를 했고 그 공덕으로 또 보시를 많이 받아서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그런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봉양 올려서 불자들이 후손들이 영가 천도하셔 부탁하면서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이게 담장밖의 경입니다. 긴걸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다는 거고 그래서 천도제를 왜 지내느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족마다 좋은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에 안 간, 못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극락세계의 정토에 태어나는 가랑자, 날생자입니다. 뭐 마음의 극락이고 마음의 아미타불이 아니라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소방정토 극락세계가. 법장비구 48대 의원에 의해서 원력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극락세계에 가는데 왕생하는 조건이 있다. 지금 제가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공덕제를 올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왕생의 근본 원인 어떻게 해야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말씀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판서해 놓은 것을 참고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겸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설파했습니다. 우란분절이라는 걸 우란바나, 우란바나 뜻이 우란분절, 우란분제 그럽니다. 우리말로 백중이라고 하고 이 제, 우란분제, 우란분절 그런데 이것은 산스크리트 범어로 우람바나. 우람바나는 한문 한역으로 하면은 구원을 굳자 거꾸로 질줄자 매달현자 영가가 좋은데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구원해 주는 것이 우람문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 악의 계통 그런 짐승 그런 계통을 고통을 겪는 영가를 구원해 주는 게 백중제다, 우란분제다. 그런 겁니다. 극락세계의 왕생 조건,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갈수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되겠다.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된다. 라는 말씀. 염불삼매 증득은 저 뒤에서 말씀을 올릴게요. 염불삼매를 증득했는데 첫째 조건이 이건 잘좀 불자님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토 행자들은 이 신원행이라는 걸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머리에 이듯이 외워야 돼. 나는 정토 행자라면 극락세계가 서방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곳이 있다라고 확신을 안으면 이건 안 돼요. 정토 행자들은. 그냥 마음이 뭐 깨끗하면 뭐 그저 정 마음이 막 깨끗하면 극락세계요. 응?
아미타불요, 유심종토, 응? 자성미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토행자 극락세계 얘기를 할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있다는 걸 아미타경이나 정토삼부경, 관무량수경, 무량순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부 일본 스님, 중국 스님들이 번역한 거예요. 산스크리트 본본 있는 거, 정토삼부경이. 그래서 그걸 부처님 말씀, 경전님 말씀 믿고, 소방정토에 극락세 있다는 걸 믿고, 아미타불이 주불로 계시다는 걸 믿고, 원력을 세워서 아 나는 그새 갈 거야. 이 사바세계 자국되면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산 넘어서 힘들어. 원력을 세워. 그래서 실천에 연불삼매 연불 실천인 건 연불하는 거예요. 연불삼 연불을 줄기차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주 선지식 법력이다. 법주라는 건 자 천도제 뭐 영산제 뭐 수륙제 뭐 예수제 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천도제라고 통틀어 얘기하죠. 거기서 보면 요령 잡은 스님이 법력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인사 일타 큰 스님 유사 스님한테 의식을 공부할 때 이걸 아주 특별히 당부해 하더라고. 영가는 법력이 있어야 된다. 시식문에 있는 모든 뜻을 알고 해야 된다. 연불을 알아도 망상 피면 못 알아듣는다. 법주 요령 잡은 스님의 연불한 스님의 생각에 따라서 알아듣기 때문에 반드시 뜻을 알아서 뜻을 전달하고 산 사람한테 법문을 해서 산 사람한테도 얘기할 때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딴 소리 하면은 내가 소리 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랬듯이 영가한테 다 뜻을 전하려면 그 원문 어려운 그 시식문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법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법력이 있었는데 또뭐뭐 망상 피울 수도 있잖아요. 연불을 하면서 이분 말이 나오는데 생각은 그러면 또 천도가 안 된다. 그래서 법주 선지식에 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세 가지. 연불삼매 증득해야 되고 시문은 행으로서 행 실천을 해야 되고 법주에 제지 올리는 스님의 법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연불삼매 증득의 방법, 연불삼매를 증득해야 극락세에 갈수 있다 했는데 방법론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삼매 이 얘기도 잘 들으세요. 그냥 입으로만 송불이라고 그러지 입으로만 독송하고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하는 건 재울릴 때 그냥 장엄연불할 때 나무아미타불 몇번 하면 조상들이 다 극락세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불삼매 증득이 상당히 중요해. 첫 번째 방법 간절한 마음으로 절심 간절절 절이 왜 절이냐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란 얘기도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아미타불 본원력이라는 건 법장 비구가 수행할 때 48대 원을 세운 걸 얘기해. 본원력. 극락세계에 나는 건설할 거고 건설해가지고 그 세계에 나를 불, 내 나무아미타불 불러가지고 극락세계에 심려왕생원 못 가면은 나는 성부르지 않겠다 한거그 40, 19대원, 18대원, 48대 중에서 18, 19원. 절 간절한 마음으로 본원력을 믿고 칭명연불, 남아미타불이 됐던 그 모든 그것을 칭명연불을 부처님의 남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뭐 등등 해서 이름을 일컬을 칭자, 일컬어서 연불을 해라. 그래, 연불을 쭉 합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연불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부처님도 잊어버려야 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뭐 연불하면서 망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부처님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부처님과 내가 소통.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려면, 수행을 하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야 소통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동쪽으로 가야 깨달을 수 있고 가피를 기도 성취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로 뭐 동서쪽으로 가면서 뭐 목적지 간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불과 소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 부처님 채널에 맞추자 이거요, 여러분들이. BTN 불교TV 맞춰야 그 테레비가 볼수 있잖아, 그 프로를. 그래서 부처님의 소통이라는 건 부처님 채널, 예? TV 채널 뭐뭘 보든 간에 맞춰야 나오지, 안 맞추면 안 나오잖아요. 맞추라. 그래서 안으로는, 내 안으로는 불기망념이라. 망념 일어나면 안 돼, 염불하면서. 안으로는 망념 일어나면 안 되고, 밖으로는 육군육경. 아니비설신 색성양미초법으로 의식되는 세계가 침입되면 안 돼. 밖에 경계가 들어오면 안 돼. 밖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염불 못하겠어 하면 염불삼매가 안된 거요. 밖에는 벼락을 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염불삼매가 되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래서 안으로는 망념이 일어나면 안 되고, 밖으로는 육군육경의 경계가, 소리가 들린다든지 경계에 끄달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이 나 안에 들어와. 나온에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열심히 부르고 이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삼매지경 가면은 부처님의 광, 저기, 저, 그 지혜가 나한테 들어와요. 자비광명이 비춰, 지혜광명이. 그러고 나는 또 나의 부처님, 불심, 불성은 또 부처님한테 또 들어가. 거기에 같이 하나가 돼. 이렇게. 그래서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모지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열등의식 갖지 말라는 게 나는 성불까지 할수 있어. 아랑까지 될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공이라는 이치가 그거잖아.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요모양 욕결로 아프기만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면서 살수 내가 아니야. 내 생명, 무량공덕의 생명이야. 이걸 살리면서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성의 지혜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과 계합이 돼. 하나가 돼. 계합이라는 건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소통이 되다 보면 서로 이제 연계되는 거예요. 걔 엮어서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내가, 부처님 내가 주객이 없어. 부처님은 부처님 주고 내가 객이라면 주와 객이 하나가 됐어.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이 하나가 됐어. 부처님이 내가 하나 됐어요. 하나가 됐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염불삼매를 증득을 한다. 염불삼매 증득을 한다. 여기 염불삼매 증득 방법론에서 염불을 이것을요, 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시증해가지고 머릿속에 인명하세요. 안될때 염불, 그냥 하다 보면 잘안 돼요. 망상망 떠오르고 잡념 일어나고. 응? 그래서 염불삼매가 증득된다. 그럼 염불삼매 증득되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또 이어서, 염불삼매 필경불.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60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염불삼매, 염불을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삼매지경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하면은 부처님 반드시 부처님이 칭결한다. 근데 여기 이제 판서인데 좁아가지고 이제 다 제가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예? 염불삼매가 이제 반드시 염불 몰입해서 집중하면 필경불, 성불한다. 부처님 칭결한다. 살아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쓰는 말, 여기서 이제 안 쓸게요. 명경지구 생불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명경지구 생불전. 목숨이 마친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가서 태어난다. 생불전. 부처님 앞에, 아미타불 앞에 가서 태어난다. 견피인종 권념불. 자, 그러니 임종을 다 다른 사람이 있거든. 부모나 도반이나 누구나. 염불하라고 권하라. 남아미타불에도 속으로라도 하라고 권해라. 걱정 근심 말고 하지 말고 산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걱정 놓으시고 극락세계 가도록 남아미타불만 하라고 권해라. 무시중상 영천경. 또 그리고 부처님 상을 보든 택마를 보든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쓴 것을
돌이다 새긴 걸 보던 북구시를 보고들랑 영청경 우러러 받들어 공경하여라. 하여금 영자 명령조사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연불삼매 몰입해서 필견불 하는 얘기를 환경에 나오는 말씀을 해드렸고 아미타경 제8분에 나오는 이야기 소성근 공덕 인연은 왕생 불가다. 소성근 이게 8분에 나오는 말씀 작은 성근 공덕으로는 염불 조금 해놓고 뭐 되니 안 되니 왕생하니 아느니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약일일 약일 약삼 약사 야구 양육이 일심불란 응? 아미타불 신불존도 응? 부처님 불르면 좋아 부처님 불르면 좋아 문불소설 아미타불 부처님의 불르면 아미타불 불르면 좋아 듣고 집지명호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 머릿속에 입력해서 일심칭명 일심으로 부처님 이름을 일컬어서 일심불란 응?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면은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몰입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앞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든 밖에 경계에 끊어지 않아 헐떡거리지 않아 안으로는 밖으로는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어떤 소리가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염불삼매에 빠져 있어 신불존도 하면은 왕생근다 한다 라는 이야기 응? 지금 설명을 다 제가 좀 이제 증득하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염불 그 왕생극락 하는데 염불삼매 증득이라는 건 용수보살 여러분들 아시죠? 화엄경 약챙이 지신 분 제2의 석가모니 인도 스님 용수보살 보살 그분은 왕생하는 데는 그 용수보살은요 염불삼매 수행뿐이 없다. 그 다음에 세친 유식이 완성자 세친보살도 왕생 조건에 염불삼매 증득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제8분에 얘기하는 아, 아미타불에 부르면 좋아하면은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식불 염불 식명 염불을 해서 신불 전도되면 왕생극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심불란 신불존도다. 제8부 아미타에 나오는 말씀 염불 안에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마음이 전도되지 않으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착득신두 절망망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왕인데 이게 아미타불 제야방 장엄염불 할 때 전도제 지낼 때 장엄염불 할 때 얘기인데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얘기는 이제 요건 놔두고 저는 이제 착득신두 절망망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착득신두 절망망 염불을 착득한다 마음머리에 마음 중심에 아미타불을 꽉 잡음에 얻어 착득이라는 건 집착해서 내 걸 만들어 얻어 마음머리에 착득해서 간절히 잊어버리지 마라 아미타불을 부르는 걸 염도영궁 문연처 그래가지고 염불하는데 도달하는데 어디에 도달하느냐 궁한, 궁극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와 염불은 나와 부처님 하나 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궁극에 이르를 또 도달할 동안 염불을 하면은 무념초 생각이 없음에 무념무상에 돌아간다. 그때 육문상방 자궁광 보통 여섯 적이라고 그러죠.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아니 비설치는 여섯 도적이요. 항상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도적놈, 도적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여섯 가지 도적이요. 그것이 이렇게 염불을 잘하면 예? 육문상방 자궁광 여섯 가지 도적님이 방광을 놔요. 방광을 어떤 방광을 놓느냐? 부처님만 방광 놓는 게 아니라 자금색 광망 광명을 놓네. 광명 중에서 제일 빛이 좋은 광명, 육문상방 자궁과 여섯 군데에서. 이게 염불삼매의 가피예요. 사대강건 육군 천정 스님들이 아무리 추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대강건 육군 천정 여섯 가지 안이비설신이가 여섯 가지 도둑님이 예? 방광을 놓으니까 사대강건 육군 천정 그대로 기도 성취고 가피고 성불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문연불할 때또 나오는 얘기인데,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보 계양, 보임, 보온치미 재중생,

소강무량 광불찰. 응?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성인데, 우리가 보여, 문수보살은 지혜고, 지혜를 알았으면, 부처님 말씀 경전을 알았으면, 보현보살처럼 실천해야 되잖아. 부뚜막에 소금이 부처님 말씀이라면, 국물인데 넣어야 맛있을 거 아뇨? 아차, 보현의 수승한 행동, 공덕, 무변승복개양, 가시 없이 수승한 복을 널리 해야 되겠다.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공덕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모든 중생들한테 보원 침입 개중생 지옥에 빠져서 모든 중생들이 침입 빠져 있어 어디에 지옥에 나쁜 곳에 삼악도에 널리 빠져 있어 일세로 이걸 다 구하기를 원해 소강무량 광불찰 빨리 광불찰 부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막 올리다 보니까 또 우람 문절에 그 소개할 수 있는 경이 몇 개를 소개를 해 올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백중기도 하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좀 제가 말씀을 좀 간간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방송 중에 한번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났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공덕 얘기, 천도도 공덕이고 모든 보시공도 모두 공덕으로 부모가 좋은 데 가고 스님들한테 보시해야 좋은 데 가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덕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푼나라고 그러는데 공덕은 뭐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는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보시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공덕이란 뭐냐? 그런데 금강경의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 복덕이 뭐야? 7부로 물질로 보시라는 것보다 법보시가 최고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전도서는 남한테 해서 일러주는 거. 죽을 때 공덕은 행복을 가져가고 죽을 때 가져가고 저 세상에 태어나는데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여기서 이제 백중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한번더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ARS 060 800에 7000번을 공들여 좀 누르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멘트를 꼭 방송 끝에마다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밥밥밥 힘들 때 우리가 그냥 힘들어 힘들어만 하고 짜증내서 되겠어요? 배고픈 데 밥밥밥 떡 먹고 싶어서 떡떡떡 하면은 배불러지고 떡이 들어오냐 이 말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음식 맛이 나지. 이런 말씀 드리고, 후에 뭐, 또할 거야, 나는. 안할게 아니야. 복 짓는 건 부처님이 미루지 말라 했어요. 때를 놓치지 마라. 남 있게 된다. 때 놓치면.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법보시. 저는 이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전국에 또 세계에 전부 밀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전화도 참한 달에 보통 한잘저저저 보이스피싱이라고 안 받아서 그렇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랑비 옷 젖는다고 ARS를 누르는 얘기를 제가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왜 드리느냐면 BTN이 참 제자 가는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뭐 없어서보다 그 많은 프로 좋은 프로그램 제자 가려면 받아 있으니 이겠죠. 그래서 저는 공덕 짓는 거라는 거 울력을 절에서 울력을 하든 불사에 모든 울력을 하든 몸으로 때우든 봉사를 하든 물질을 베풀든 법보시든 손해가 아니고 전부 공덕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공덕은 짐승한테 주는 공덕, 일반인들한테 주는 공덕, 또 스님들 그냥 일반 스님한테 주는 공덕,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함과를 증득한 사람한테 주는 공덕이 차등보시예요. 공덕이 돌아오는 공덕이. 그래서 내지갑이 부처님 불사에 보시하는 건 내지갑에 빠져나가서 지갑이 얇아져서 손해가 아니고 복덕 공덕 통장에 예금을 한 것이어서 나한테 그게 익으면 뻥튀기가 되어서 1,000원이 10,000원. 짐승한테 보시면 1,000원, 5,000원, 15,000원 다 했어요. 그런데 선지식한테 이 법부시하는 불교 TV의 하나의 그런 그 방송국 얘기를 하죠. 보시하는 거. 아예 한 분이 강의하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손해가 아니고 공덕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예 뭐 다음에 또 시간 될때 누를 거야.
테레비 보기도 풀어 보기도 바빠.

바빠 하지 마시고 가랑비 어쩌는다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ARS-0608-7000번을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ARS를 누르면 그 공덕이 몇 배 돼서 나한테 돌아올 거야라는 걸 200% 믿고 누르세요. 반드시. 그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공덕 짓는데 가랑비 어쩌는다고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해도 가장 할 수 있는 게 법보시만큼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내한테 돌아오는 뻥튀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더 큰 게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천도제에 대한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걸 소개를 못해서 시간이 다돼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ARS-0608-7000번을 정성껏 복되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S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고

0: 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서울 종로에 자리한 전통사찰 묘각사. 도심 속 수행도량 묘각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잠시 멈춰 쉬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수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참다운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묘각사에 와서 가져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2: 1700년 역사의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02-763-3109번입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모두 다 똑같이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순 없지만 이 노화의 속도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늘어나도 언제나 청춘처럼 멋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바로 지혜의 다락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대가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매주 저희에게 이제 건강해지는 비결 전해주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마지막 강연의 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혹시 저희 전 3주에 대한 운동 조금씩 해보셨나요? 운동은 도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뜨끔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운동 많이들 실천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천천히 나이 드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정답을 제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하니까, 박사님과 함께하니 정답은 당연히 운동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맞나요?
1: 네. 네, 운동이 맞긴 한데요. 거기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0: 두 가지요?
1: 네. 네. 그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 식사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적절한 수면.
0: 그러니까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그리고 또 운동. 이겠죠? 이 저속노화라는 게 그럼 말 그대로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해서 우리 신체 안팎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1: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다 이제 천천히 늙기를 원하지만 이 관리하는 법이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잘 균형 있게 해야 천천히 늙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0: 방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연령을 불문하고 막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연령대가 분명 다양할 거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하면 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대체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는 공통되고요. 대신에 운동하고 영양은 나이대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0: 네.
1: 네, 예를 들면 영양은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운동 역시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른 운동이 조금 더 건강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0: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서도 좀 차이가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성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만 보면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네, 여성들은 근육량이 몸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보단 근육량이 필요한데
0: 아마 그렇군요.
1: 그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남녀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하던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습니다.
0: 그리고 원래 하던 운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박사님. 네. 그것보다는 이제 또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좀 맞춤 운동도 필요한 거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이 강연을 듣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박사님?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장에서 준비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별, 성별,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앞서 3주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 있을지 자꾸 쉬운 길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 하실 텐데 있나요?
1: 아마 이 저희 4강을 듣고 나면 그거를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와 함께 저속 노화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데 또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몹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체 없이 바로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저속노화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속노화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들이 저속노화와 고속노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속노화의 관리법을 살펴보면 운동, 식사, 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관리했을 때 건강하게 저속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면요. 우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그 규칙적인 운동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내가 숨이 조금 찬 상태를 말하고요. 걷거나 가볍게 달리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숨이 차야 합니다. 그래야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숨이 차지 않는다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아주 미비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보통 근력 운동하면 팔, 허벅지, 몸통 이런 곳에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근육통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근력 운동을 잘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에 관련된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 비타민류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식단들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부와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어떤 비율로 먹을 것인지 또는 어떤 순서로 먹을 것인지를 학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젯밤에 몇 번 깨고 주무셨나요? 또는 충분하게 수면은 하셨나요? 잠이 들길 어려워하시나요? 또는 잠에서 자꾸 깨시나요? 이렇게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 건강에 지대한 효과를 미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이 저속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적당한 수면은 8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7에서 8시간이니까요. 물론 태아라든지 어린아이들은 10시간, 12시간, 14시간까지도 수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근육의 양이 극도로 부족해지는 근감소증이 생기면 이것은 바로 수면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 감소로 인한 수면의 질 하락이 계속해서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많은 연구에서 근육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또는 수면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이 수면의 질이 얕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 혹시 근육량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요. 통합적인 근육과 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켜야 하고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백질만 드시거나 입맛은 없고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니 단백질 섭취

스쿼트는 하지 않고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은 충분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같이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꾸로 식사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음식이 섭취가 됐을 때 당으로 바뀌는 순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탄수화물류 섭취를 하게 되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안에 혈당으로 다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놀라겠죠. 우리 몸에 혈당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당 스파이크가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느리게 혈당으로 전환됩니다. 보통은 두세 시간에서 여섯, 일곱 시간까지 걸리게 되니까요. 아주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방인데요. 이 지방은 거의 탄수화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대략 10%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요, 야채와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요. 그리고 혈당에 자극을 주지 않는 지방을 먼저 섭취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한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탄수화물 먼저 식사한 사람보다는 거꾸로 식사법으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입맛을 당기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먹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한번 식사할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발 균형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쪽 발로 쓴 상태에서 양손은 허리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무릎을 이렇게 90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에 힘을 꽉 주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눈을 뜨고 한다면 대략 30초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저랑 30초 합니다. 지금 제 발바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움직임은 균형을 잡기 위한 조율입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고요. 조금만 더 서볼게요. 지금 저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요. 30초를 목표로 하시고 만약에 30초를 넘어가면 1분까지 아주 좋고요. 1분이 넘어가면 그때는 눈을 감고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을 딛고 보지 말고 저랑 따라해 보세요. 일어서시고요. 자, 차렷 상태에서 허리 손, 그리고 왼발 들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30초만 견딥니다. 보이나요? 제발, 저 일부러가 아니고 저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신경과 근육이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조금만 더. 네, 좋아요. 네, 10초만 더 서볼게요. 아, 네네, 좋습니다. 그대로. 네, 발바닥을 꽉 눌러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1분까지 연습을 하시고 1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눈을 감고 하시는데요. 눈을 감고 시간은 15초 서시면 아마 우리나라 상위 1%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잡기 운동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또는 TV 볼 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아주 평형성이 좋아지면서 몸이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노화의 시계를 멈추는 법, 저속 노화 운동의 정의를 내립니다. 저속 노화란 신체 생물학적 노화의 속도를 지연하는 것입니다. 운동, 생활 습관, 그것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목표는 건강하게입니다. 그냥 오래 살기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세포 수준의 노화 지연 도구가 텔로미어라고 하는 길이를 유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발달되게 되면 텔로미어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신체 나이가 젊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 노화 속도를 감소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운동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의 5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노화 운동 5가지 핵심 요소에 균형 잡힌 조화가 최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형성입니다. 낙상 예방과 자세를 안정화시켜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있죠. 자, 세 번째는 근력이라고 해서 근육의 양을 말합니다. 근육량을 보존하고 대사를 유지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지구력을 향상하는데요. 이 심폐지구력은 심장, 폐, 혈관, 그리고 뇌의 건강까지도 책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민첩성인데요.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을 때 발을 빠르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는 이러한 능력을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낙상 예방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움직이지 않고 동적 상황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고요. 아마 전정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기능이 저하되면 균형성을 잃게 됩니다. 또는 시각의 기능이 떨어져도, 시력이 떨어져도 평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수용 감각체의 기능 저하는요, 내가 섰을 때 균형이 왼발에 있는지 오른발에 있는지에 인지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이 증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균형 능력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연간 낙상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년인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나에게 곧 다가올 위험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조금씩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낙상은 노인 주요 사망 요인의 첫 번째입니다. 낙상의 연쇄 위험을 보면은요, 우선 가장 위험한 건 고관절의 골절입니다. 수술 및 장기 입원으로 아마도 움직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는 뇌진탕과 두부 손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상의 공포증에 의해서 활동량을 감소하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난간을 잡는다든지 이러면서 무서워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근육을 감소시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고립과 우울증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립되고 그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성 훈련은 낙상 위험의 최대 40%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균형 훈련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똑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의자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그대로 의자에 앉습니다. 엉덩이는 의자의 한 앞쪽에 한 절반 정도에 걸터앉아 주시고요. 양발은 내 골반보다 조금 넓게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손은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게 되면 발바닥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발바닥에 힘이 완전히 들어온 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되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앉을 때 의자에 완전히 앉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저와 10개 하실 거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살짝 엉덩이가 닿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후 조여주시고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셔야 됩니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무릎이 불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쭉.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안으로 모이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살짝 벌린다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엉덩이 살짝 닫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네 개만 더 하실게요. 천천히 앉아서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힘 꽉. 자, 세 개만 더 하실게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면 그 힘으로 그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자, 다 왔습니다. 두 개만 더 할게요. 천천히 상체 힘 주시고 엉덩이 닫고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엉덩이 살짝 닫고 10초만. 10, 9, 견디세요. 8, 7, 6, 5, 4, 3, 2, 허벅지 엉덩이 1, 그대로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 좋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스쿼트 운동은 일반적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한 15회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쉽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더 지체하면 운동 강도는 올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성 강화는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형성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단순 운동을 넘어서 핵심 활동으로 해야 하고요. 노년기 독립생활의 기반을 형성해야 됩니다. 평형성을 강화하는 운동으로는요.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 발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세 번 또는 한 발에 30초 정도씩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뭐 태극권 같은 기공 이런 동작들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관리하게 하고 균형을 잡게 하는 이런 동작들이 느린 동작을 중심으로 균형 감각을 향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동작을 따라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흔들리는 보드 위에서 서핑을 하듯이 이렇게 균형을 잡는 동작들, 만약에 보드가 없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이렇게 들어도 균형이 잡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들면 발가락 10개로 균형을 잡아서 계속 내 몸을 앞으로, 뒤로, 그다음에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뒤꿈치가 들려있기 때문에 발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동작들이 균형 잡는 데 아주 좋고요. 그다음엔 일자 보행 훈련이라고 해서요. 보도블록 같은 데 있으면 양발을 겹쳐서 걷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걷게 되면 좌우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정성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들이 균형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다음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은 관절 가동 범위와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의 역할은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주고요. 나이가 들어도 콜라겐 섬유의 경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근육의 탄성을 감소시켜줘서 유연성 저하를 막아줍니다. 근육의 긴장 및 경화, 딱딱해지는 것을 완화해주고요. 만성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를 교정하거나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유연성 운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 될 겁니다. 그럼 효과적인 유연성 훈련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양쪽 어깨를 팔꿈치를 걸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멈추지 않은 채 어깨의 뒤쪽을 스트레칭하죠. 이렇게 해서 20에서 30초 정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유연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런 운동을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하고요. 동적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준비 운동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하고요. 움직임 기반 스트레칭이라 이런 동작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종아리, 햄스트링, 엉덩이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 강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좋고요.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이런 동적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가나 필라테스류의 호흡 연계를 통한 전신 훈련인데요. 유연성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만들어내면서 심신에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아마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움직임의 엔진이라고 하는 근력입니다. 근력. 여러분은 근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력 유지가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요, 아주 큽니다. 40세 이후부터 연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이 되죠. 여러분이 근육이 빠진다는 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에 40세 분이 60대가 됐다. 그러면 근육량이 20%가 감소한 거니까요. 엄청난 감소입니다. 그래서 오르던 계단이 불편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근육의 감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골밀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근육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근육의 크기가 뇌의 용적과 동일하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없는 분들은 골밀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자꾸 찐다는 것은 근육량이 적다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 역시 근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감소증 지연을 시켜야 하고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움직임의 엔진인 근력을 유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랑 슬로우 조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이 지면에 닿는 순서가 발끝이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닿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나, 둘,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오른발은 딛고 왼발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나, 둘. 그렇죠. 좋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이 디뎌질 때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엉덩이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흔들리면서 척추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골반 위쪽 상체는 그대로 고정한 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정한 채 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발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가슴 완전히 펴주시고요. 팔은 약간 뒤쪽으로. 그래서
슬로우 조깅은 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른 거거든요. 멈추지 말고 하세요. 계속 빠른 상태.

해서 움직여서 제 속도랑 한번 맞춰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빨라지면 달리기가 됩니다. 자, 그대로 집에서 소리 안 나실 거예요. 골반, 네, 골반은 수평을 유지하고 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상하죠? 네, 펴서 그대로. 배꼽 위만 보면 아, 이 사람 안 움직이나?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네, 움직이셔야 돼요. 위에만 보면. 그리고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골반은 수평으로 맞춰주고. 자, 자 그대로 네, 10초만 더 하실게요. 하나, 더. 팔꿈치는 앞이 아니고 뒤로, 뒤로. 제 몸 쭉 일자로 서 있죠? 팔꿈치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네, 숨이 찹니다. 시간은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1분, 2분, 3분 하면서 TV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심폐지구력도 좋아지면서 종아리와 하체 근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집에서 하시다가 집이 좁다 생각이 드시면 공원에 나가서 가볍게 뛰어보시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슬로우 조깅을 몇 달 해서 너무 쉽다. 그러면 그때는 러닝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80세, 90세에도 러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걷기,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폐지구력은 좋으신가요? 이 심폐지구력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심폐지구력은 심장, 폐, 혈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운동 중에 근육이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사용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습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마라톤을 5km, 10km 하는 분은 30대보다 혈관과 심장, 폐가 젊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소를 35% 감소시킨다고 하니까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당뇨병의 위험을 5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예방 가능한 만성 질환을 살펴보면요. 고혈압,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 일부 암, 대장암이나 유방암들이 지구력과 심폐지구력과 밀접하다라고 합니다. 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있는 분에게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처방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울감이 있거나 또는 불안하다면 유산소 운동을 꼭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주당 150분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75분 정도면 된다고 하고요. 운동은 걷기, 러닝, 수영, 자전거, 댄스도 포함됩니다. 나는 운동보다는 댄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댄스를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빠른 반응, 민첩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은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을 민첩성이라고 하거든요.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신속하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노화는 신경 전달 속도가 저하돼서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향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경근의 연결을 강화하게 되고요. 자극 반응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끄러운 바닥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협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눈, 손, 발의 협응 능력이 좋아지죠. 젊었을 때 날아오는 공을 잘 잡았었는데 지금은 젓가락을 자꾸 놓치거나 물건을 자꾸 놓치는 일들이 이런 협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동작의 정확성이 향상되어야 하고요. 동작의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운전하는 것 역시도 이런 민첩성과 밀접한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단 오르기에서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게 협응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인지와 운동을 연결하면 우리 뇌가 근육에 명령합니다. 자, 이 물건을 잡아줘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잡죠. 나이 드신 분들, 80세 이상이 넘어간 분들 중에 숟가락하고 젓가락질 할 때 손이 많이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뇌에서 떨리라고 한 것보다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손 자체가

향상되고 운동 기능이 향상되어야 민첩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5대 요소의 시너지를 살펴보면 맞춤형 저속노화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5대 운동 요소는 독립적으로 해야 하고요. 통합 실천 시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월요일과 목요일은 근력 운동과 평형성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심폐지구력 운동,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민첩성 운동들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폼롤러를 하는 동작들을 해주시고요. 일요일은 능동적으로 휴식하고 가볍게 산책, 명상, 호흡 훈련 등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설계의 원칙은 점진적 과부하, 개인 맞춤화, 그 다음에 일관성, 저속노화 운동 프로그램의 3대 핵심 원칙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운동입니다. 민첩성 운동이고요. 민첩해야 젊어집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은 또 민첩합니다. 자, 허리를 살짝 숙여주시고요. 뒤꿈치 살짝 들어주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발을 살짝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네,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나갔다가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왼발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넷. 발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여섯, 뒤꿈치 들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준비 운동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최대한 빠르게 오른발 10번, 왼발 10번 해서 4강의 운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제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요. 들리시나요? 숨이 찹니다. 그리고 지금 허벅지랑 종아리가 빡빡해졌습니다. 이 민첩성 운동이 좋은 점은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심폐지구력 운동과 근력 운동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운동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라지고요. 그 빨라짐은 젊음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공원에서, 가족들과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젊음을 되찾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속노화 운동을 통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속노화 운동은 체력 향상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설계의 종합 접근법이죠. 여러분들이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스스로 마트에 가고 스스로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의 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운동의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의 건강 수명 또는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속노화는 선택이 아닌 현명한 삶의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조금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왜 이렇게 며칠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몇 번의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요, 너무 지나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는 3시간 운동을 할 거고 한 달에 10kg를 감량할 거고 너무 버겁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지나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하나의 운동, 스트레칭 한 가지, 근력 운동 한 가지, 또는 균형 잡는 운동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그 운동이 내 몸에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멈추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스며들듯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많이 안 걸립니다.

생각보다 3개월에서 5개월이면 내 몸에 완전하게 들어옵니다. 만약에 운동을 안 하신다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아마 3개월, 5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의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그 다음날은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운동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가벼운 운동 하나를 매일 해주는 거죠. 30초 운동도 좋습니다. 나는 하루에 30초만 운동할 거야. 할 수 있죠? 그러면 30초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30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3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즐거움의 부족은요. 우리가 운동하면 엘리트 선수의 운동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무게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한다면 죽기 살기 달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운동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수 역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들었을 거고요. 그냥 걷는 것 정도로 운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즐겁게 운동하려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운동이 될 듯 말 듯한 아주 가벼운 정도로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루한 것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유산소 하면 달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자전거만 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하면 오늘은 걷고 내일은 슬로우 조깅을 하고 그 다음은 수영장을 가고 그리고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맨손 운동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작심삼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나친 목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일관되게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닌 즐거운 운동을 찾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을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 작심삼일을 벗어나서 건강하게 운동을 계속하는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4강의 운동을 조금 조금씩 해보셨을 텐데요.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스트레칭 하나, 코어 운동 하나, 아니면 가벼운 근력 운동 하나를 매일매일 반복하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케줄을 통해서 무슨 요일에 어떤 운동을 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운동이 많아지거나 강해지면 반대로 운동은 우리 몸을 해치게 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저속노화를 이루는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바로 우리 몸을 직접 움직이는 데 있을 텐데요. 4주간 김병곤 박사님과 나눈 내용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습관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지혜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

0: 건물 대범정이 있는 범정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정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정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탑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탑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탑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전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5: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 의원 선사의 노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을옥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같습니다.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로고 유황 인제로 15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거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대장부여야 한다. 만약 힘없이 따라다닌다면 불가능하다. 깨어진 그릇에는 재호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큰 그릇이라면 반드시 남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해야 한다. 스님들이여, 이름을 따라가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 따라가면은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님들이여 하든지 뭐 부처님 하든지 보살님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게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원래 여기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 뭐 자기 본래 자기랄까? 자기 본래 면모 또는 뭐 근원 근본 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고 항상 늘 있는 우리가 뭐 생각을 어떻게 하든 뭘 보고 뭘 듣든 말을 어떻게 하든 그와 상관없이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번 요것이 한번 이렇게 자기한테 한번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와닿고 이게 확인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늘 살아있는 현실이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는 생각이 해당이 되질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통하는 걸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라 그러고 불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그러기도 하고 열반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다른 뭐 다른 건 없어요. 또 욕을 우리가 뭐 본래 마음이다, 뭐 본성이다, 그래 말하기도 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렵진 않고 한번 이제 여기에 안 통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뭐 먹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무슨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그냥 뭐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뭐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나 시끄럽게 떠들 때나 이거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야 늘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여유할 수가 있어요. 여유하다는 게 이건 늘 똑같으니까 이건 늘 변함없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통하는 걸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걸 이제 한번 통하도록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이법 이걸 이제 보통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걸 법을 말한다 해서 법문이라 그러고 하여튼 요일 하나 있어. 요거 아니고는 다 이제 말이고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생각 속에는 또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 같은 것도 포함되겠지. 어떤 뭐 기분이 어떻다, 뭐 느낌이 어떻다,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지나가는 일이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늘 변하지 않는 일은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한번 통달이 되고 요게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자기한테 이제 현실이 돼야 돼. 현실. 현실이 되면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이 아니면은 생각으로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다 망상이에요. 현실은 딱그 드러나 있는 현실은 우리가 뭐 무슨 생각을 하든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냥 늘 드러나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름에는 30도 넘어가는 그런 더위 속에서 말로는 생각으로는 시원하다, 뭐 춥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더위가 지금 그 온도 더위는 그대로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생각은 지멋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이 현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통해서 이게 와닿아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이런 대상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어떤 그런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한테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걸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불성이다 뭐 그런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 법과 같다는 건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한자로 그게 예법이란 말, 예법하다 이렇게 요도 예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법이란 것은 같을 여자의 법법자니까 법과 같다 이 말은 여기에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뜻이에요. 법이 있고 내가 있고 이러면 내가 법을 쳐다보고 저기 법이 저렇구나 이거는 법과 같은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생각하는 거지. 법과 같았다는 것은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법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법과 같은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여기 있고 저 상대가 저기 있어가지고 저거는 뭐 저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또 생각도 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항상 상대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진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법하다 하는 거는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고 그냥 이제 하나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 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게. 그래서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은 반드시 대장부여야 한다. 왜 대장부여야 한다 하느냐 그 밑에 말이 붙어 있죠. 만약 힘 없이 따라다닌다면은 불가능하다. 힘 없이 따라다닌다. 뭘 따라다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자기 느낌이나 기분, 자기 생각, 그걸 따라다니는 게 이제 중생이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 그건 뭐, 깨달음이 예법할 수가 없고, 깨달음이 있을 수도 없고, 그걸 우리가 보통 미혹하다 그래요. 미혹하다. 미혹하다. 이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홀려가지고, 혹해가지고, 그거 따라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걸 따라다닌다. 옛날 선사들이 말할 때는 중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따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사물이란 꼭뭐 눈에 보이는 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낌, 뭐 생각, 뭐 이런 거 다, 모든 게 다. 예법하려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중생들이고 자기의 법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경계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이제 예법하려면은 한번 여기에 통해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여기에 통할 때는 이제 생각이 끊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생각이 막 생각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여기 어쨌든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고 한번 여기에 통하면은 자기가 이래 생각하든 저래 생각하든 생각과 관계없이 뭐 생각을 막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생각을 이라든 저라든 그 관계없이 뭐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또 드러나면은 저 요는 뭐 안팎이 없고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어요. 그 예법하다는 건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고 안팎이 없어야 돼. 주관객관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로서 딱 드러나 있는 거지. 예. 이제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방법이 없고 요령이 없고 길이 없어요. 다만 이제 뜻이 있는 것이 뭐 길이 나타난다고 자기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 법문을 듣고 이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공부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애써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세속 일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내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조작한다 해서 유의법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 이 출세간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애써서 이룰 게 없다 해서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뜻이, 예? 이런 이제 원을 가지고 꾸준히 법문을 듣고 공부하면은 저절로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뭐 진지하다 할까? 그런 면은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 공부라는 게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고, 꼭 한번 진짜로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속 깊이에서 그런 뜻이 있으면은, 그게 진짜로 원한다면은 이루어진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깨달음을 원하고 해탈을 원한다면 그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좀더 쉽게 이루려면은 자기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선지식의 법문에 참여해가지고 그 법문을 듣다 보면은 따라오게 되니까, 선지식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생각을 벗어나서 이 속에서 살면서 이걸 자꾸 가르쳐 주는 게 선지식이거든. 그게 법문이니까. 법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고 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끌어들인 데 계속 법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법법자의 문문자예요. 법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듣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통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망상입니다.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뭔가, 아, 요래 하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래 해봐야지. 저 그런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 이거는.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모르는, 어떻게 할, 뭐, 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법문을 들으라는 거지. 법문을 들으면은, 이쪽으로 모르는 길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알수 없는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알고 가는 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고 뭐문 없는 문이다,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뭐 모르면서 가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힘없이 따라다닌다면 불가능하다. 매 그냥 습관대로 이제 생각 따라서 자꾸 이렇게 생각만 따라다니면 그건 뭐 깨달음이 불가능하다. 예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어진 그릇에는 재호를 담을 수 없는 것 같다. 재호라는 게뭐 우리는 먹어보진 않았지만은 무슨 음료수라 그래요. 인도에서 막 굉장히 맛이 좋은 음료수라 그러는데. 음료수니까 이제 액체죠. 그러니까 그릇에 담으려면 그게 깨어지지 않은 그릇이 일어나야 되지. 깨어진 그릇에는 액체를 못 담죠. 이제 뭐 비유적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꾸 그 자기 습관대로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생각 따라가고 감정, 기분, 욕망 뭐 그런 것만 따라다니고 살면은 중생을 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이런 걸 경계라고 그러거든, 불교에서. 경계라고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뭐, 대상이라 할 수도 있고, 객관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따라다니는 이제 그 습관 속에 살다가 한번 그걸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이제 해탈이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견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봐야, 아,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길인가 하는 게 자기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거지, 이게. 큰 그릇이라면 반드시 남에게 속지 않고, 여 남이라는 게뭐 다른 사람이란 뜻보다도 바깥에 대상들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진실해야 한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입처 개진 수처 작주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이제 순서가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이래 돼 있네. 그러니까 만약 큰 그릇이라면은 대장부라면은
남에게 속지 않고 이 말은 안 따라다닌다. 근데 이 말도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안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뭘 따라간다 그러고 뭘 안 따라간다 하는지. 이 생각을 벗어나는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없고 남이 없고 아니 없고 바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 뭐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뭐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생각 따라가는 그 힘이 있으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을 따라가거든. 이 체험을 한다 해도. 그럼 생각 따라가면은 벌써 내가 또 따라가네. 이제 그때는 이제 아는 거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안 따라갈 때에는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데 생각을 따라가면은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뭔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뭐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런 말들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왜 따라간다 그러지? 그 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뭐 맨날 따라만 댕겼는데 맨날 따라만 갔는데 안 따라간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말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생각을 여기서 한번 그런 생각을 벗어나고 나다 남이다 뭐 아니다 밖이다는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불만 불안 뭐 문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뭐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뭐 완벽하냐 그게 안 되거든. 완벽한 게 아니라 겨우 이제 한 1, 2% 안 따라가고 98%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냥 가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또쑥 끌려가면 또막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좋지가 않아. 막그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면 이제 아유 내가 이렇게 또 따라가면 안 되지 하고 또 그래 발버둥을 쳐다보면 또이 자리로 돌아와. 그럼 또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자꾸자꾸 익숙해지면은 자꾸자꾸 덜 따라가게 돼요. 그게 이제 98% 따라가다가 96% 따라가다가 94% 따라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 따라가는 게 이제 줄어들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 나중에는 거의 제로 안 따라가게 돼. 그런 때가 온다고 언젠가는 그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안 따라가게 되면 이제 안팎이 없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이제 자기 벌레면 뭐 자기 근원에서 살수 있게 된다고. 예. 그래서 이러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진실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주인의 반대는 하인이거든. 주인은 자기 자유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근데 하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주인 따라다니게 되지. 그러니까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거든. 내가 사물을 부리느냐, 내가 사물에 부림을 당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요. 중생들은 다 부림을 당해 자기 말하자면 주인으로서 힘이 없고 자기 생각 따라가 생각이 주인이 돼 있고 감정이 주인이 돼 있고 뭐 욕망이 주인이 돼 있고. 그뭐 따라만 댕겨야 되는 그 하인이지.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면 생각이 주인이고 감정 따라가면 감정이 주인이고 그죠? 욕망 따라가면 욕망이 주인이고 뭐 그럼 맨날 하인 노릇밖에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살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안 따라가게 되거든.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내가 주인이지. 예. 내가 아무 데도 안 따라가면은, 그럼 뭐, 생각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무슨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안 따라가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냥 생각은 쓰고 기분이나 욕망 이런 거는 그냥 별거 아닌 거고 그냥 생각은 우리가 또안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는 써야 되니까 생각은 그냥 필요할 때 써먹는 이제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어디에 생각이나 기분이나 욕망이나 이런 게 주인이 돼 있고 자기는 맨날 그거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 그럼 부처는 뭐냐면 이제 지가 주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안 따라간다. 아무것도 안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는 것이 없이 늘별 일이 없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하다. 그러면 안 따라가면은 진실이란 게 뭐냐면은 여여한 이 법이 진실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건 자꾸 이렇게 변해가니까 그걸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 진리 이런 참 진짜가 들어가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진리라고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통하고 중국에서도 통하고 어디 유럽에서도 통하고 하늘에서도 통하고 땅에서 통하고 다 통해. 그게 진리지. 서울에서 통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통해. 그러면 그 우리가 진리라고 안 하거든. 그런 거를. 예. 진리라는 거는 모든 곳에서 다 변함이 없이 통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걸 진리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 보면은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눈에 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이다 또는 무일물, 한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말을 할때 이거를 법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변할 뭐가 없어. 허공이 변합니까? 그거 변하지 않거든.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여라고 그러지. 진여. 이걸 우리가 보통 불교 용어로는 진여라는 참되고 여야하다 이런 말이거든. 참 진짜에 같을 여자니까. 그러니까는 진실한 것은 늘 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진여란 말 자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진여라고 하는 게, 여는 같을 여자, 맨날 똑같다는 말, 안 변한다는 거고. 진이란 것은 이제 참 진짜니까. 그러니까 진여, 이걸 진여라고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가지고 여기 익숙해지면 늘 여여하다. 여여하다 말을 많이 하잖아. 늘 똑같다. 이 말. 변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 겉모습은 다 변하죠. 겉으로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어떤 느낌, 기분, 감정, 생각, 이런 건 계속 달라지고 변해가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허망하다고 그래요. 허망한데 이거는 허망할 수가 없어. 이거 맨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걸 체험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통하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 정밀이란 뜻이 한자로 정밀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제 한번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삶과 죽음의 마귀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단지 생각을 쉬기만 하고 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사물이 다가오면 비춰보라.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가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러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지. 늘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육식을 통해서 육진 경계를 경험한다, 우리 어렵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색깔을 이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고 소리가 응? 늘 끊임없이 다가오고 냄새도 그죠? 늘뭐 우리가 냄새도 다가오고 뭘 먹으면 이제 혀로 맛도 이제 봐야 되고 육체에서 뭘 느끼는 것도 늘 있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이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걸 따라가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인데 굉장히 방편의 말이에요. 이제 하여튼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뭐 눈을 감고 귀 막고 코도 막고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고 맛도 안 보고 느끼지도 않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딱 앉아가지고 막 무의식 의식이 끊어져서 돌부처처럼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 그건 죽은 사람이지.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지. 그래 되면 그건 이제 죽은 사람이지. 그 깨달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런 식으로 돌부처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살아서 할일다 하고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듣고 냄새 맡을 거다 맡고 맛볼 거다 맛보고 느낄 거다 느끼고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말할 거다 말하고 뭐 그냥 살아 있는데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경험을 통해서 불가사의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실제 이제 경험해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마라 이제 이런 말들은 방편으로 이제 하는 말인데 이제 오해를 할 여지가 있긴 하죠. 그냥 뭐이 말대로 붙으면 막 돌부처처럼 막 가만히 뭐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희한하지만은 한번 여기서 분별을 벗어나는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해탈의 체험, 이런 견성의 체험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런 체험을 하면은 세상 일이 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 는게 현실이 됩니다.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예. 뭐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이 늘 그냥 늘 그대로 다 있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뭐 들리는 그대로 뭐또 살아가면서 할 일도 그대로 다 하고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항상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점차 현실이 됩니다. 이게. 그, 왜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그게. 그게 이제 그 말을 해놓은 게 바로 반야신경이잖아. 오온이 전부 공이다 하는 겁니다. 오온이라는 게 온갖 일들이거든. 오온이라는 게 이런저런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온갖 일들. 오온이라는 건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 간단하게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온갖 것들인데 전부 다 공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돼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게 불가사의라고 할 수밖에 없어. 불가사의한 일이다.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가 지금.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가 다가오더라도 아무것도 다가오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의심한다는 게뭔 뜻이에요? 이건 뭐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은 딴게 아니에요. 의심한다는 거는 뭐지? 하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야.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순간에 바로 악마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뭔 말이냐? 중생의 세계에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출세가는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수 있는 게 없어, 여기는. 근데 출세가는 이를 알고 싶어서 머쥐하고 이렇게 헤아리고 따지기 시작하면 바로 망상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거든요. 모든 걸 생각으로 뭐지 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그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그런데 중생의 삶을 벗어나는 이 출세관, 중생의 세계를 세관이라고 하는데 출세관은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분명한 살아있는 현실로서 드러나 있지만 아무것도 아는 건 없어요. 단지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고 깨어있는 현실이야. 밝게 드러나는 현실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생각도 이게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 생각을 따라서 알고 싶어 한다면 의심한다는 건 뭘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삶과 죽음의 마귀가 기회를 얻는다. 기회를 얻는다는 게 나를 끌고 갈 기회를 얻는다 이 말이지. 보살은 이제 원래 깨달은 중생이란 뜻인데 깨달았지만 아직까지 부처로 갈 수는 없어요. 공부가 그만큼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했는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힘이 없어. 체험을 하고 뭐 적어도 10년 20년 공부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는데 그전에는 이제 중생의 습관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거든. 비록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해도 여전히 중생의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뭐 중생으로서의 삶을 많이 살죠. 그걸 이제 자꾸 공부가 오래 시간이 지나고 더 깊어진다는 거는 이제 중생으로서의 습성은 자꾸 심해지고 이제 자기 이 자리 진여사성이라고 그러면 진여사성이 조금씩 더 밝아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 이제 보살이라는 게 그런 공부 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뭔가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체험을 해서 이제 이석에서 살렸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중생의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또 생각이란 놈이 계속 뭐가 어떻게 되는 거고 법이 뭐고 깨달음이 결국 뭐가 깨달음이고 하고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순간에 바로 이제 망상 속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보살이 의심할 때는 삶과 죽음의 마귀가 이제 망상 세계가 삶과 죽음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 분별의 세계가 바로 삶과 죽음의 세계입니다. 불교 공부를 우리가 항상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생사라고 하는 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다 생각세계입니다. 생각세계, 생각 속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자기한테 그런 게 현실이 되죠.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은 아 그러면은 생각세계 속을 사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데 그럼 생각에서 딱 벗어나버리면은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어서 완전히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언뜻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왜? 그게 생각이거든. 생각은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거라. 그게 중생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 색이면 색이고 공이면 공이고 뭐 중생이면 중생이고 부처면 부처고 세간이면 세간이고 출세간이면 출세간이고 둘 중에 하나라고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중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그럼 우리가 견성을 한다는 것은 이제 불이법에 통하는 건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게 생각을 벗어나는 것,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벗어나면은 그렇게 둘로 딱 갈라져 있질 않아요. 세계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질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벗어난다 하니까 뭐, 아,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방식.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벗어나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함과 생각하지 않음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의 중도라고 하는 우리 부처님의 세계예요, 이게.

경험해 보면은 자기한테 그런 현실이 드러나니까 뭐 이해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현실 그런 현실 속을 사니까 아 원래 이렇구나 하는 게 이제 인정이 되고 적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다라는 거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한다는 뜻이지 생각을 안 한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게 중생의 사고방식이라고 이게.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이 없어. 원래부터 없어요. 아무 생각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말할 거 말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불의 중도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색적시공 공중시시해 이런 말이거든.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은 자기가 그게 현실이 되고 이 현실 속에서는 이제 생로병사도 별로 의미가 없고 생로병사를 벗어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신경에도 무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일도 없고 무생로병사진,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곧 죽는 일이 없어지는 일도 없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 반신경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어쨌든 한번 여기 통해 봐야 돼. 뭐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자기한테 현실이 됩니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상과 죽음의 마귀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단지 생각을 쉬기만 하고 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생각이 쉬어지면 돼. 생각에서 벗어나면 돼. 생각이 쉰다는 건 생각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중도에 통달하는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단지 생각을 쉬기만 하고 다시는 밖으로 구하지 마라. 밖으로 구하고 구하면 이제 생각을 따라가는 거니까 생각을 쉬기만 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따라다니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겨. 불의 중도의 이제 그런 안목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사물이 다가오면 비춰보라. 세상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난 불의 중도의 안목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사는 게 이제 말하자면 해탈한 사람,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근데 그 마음이 다른 거죠.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으면 저절로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거는 뭐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견성이라는 건 불이 육교단경에 꼭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참그 육교단경이 좋은 경전이에요. 견성이 뭐냐? 그 불이법이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게 견성이다 이 말이죠. 그런 체험인 거예요. 이 체험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안목을 조금씩 갖추게 되고 근데 이제 참 쉽진 않아. 왜? 습관이라는 게 평생의 습관이 그게 쉽게 잘안 고쳐져요.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점차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자꾸 자기가 이걸 경험 이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이제 자꾸 여기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그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대들이 다만 지금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 작용한다는데, 작용한다는 건, 작용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용, 이것은 뭐 작용이라고 이렇게 한자로도 그래 돼 있는데, 그냥 살아있다. 죽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 그럼 뭐, 이 법인 거지. 법이라 했다고, 뭐, 마음을 해도 좋고. 현실이단 말이에요. 현실.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현실이다. 이게. 현실로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라는데, 이제 이게 좀 말이, 이제 방편으로 얘기하면 사실 뭐 믿는다 하는 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체험이 일어나면 이게 현실이 되니까, 여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 이 현실에, 아주 낯선 현실이죠.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 속에서만 살다가 생각을 벗어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 가는 겁니다. 믿는다가 이런, 내가 지금 이 현실로서, 이 현실이 드러나 있으니까 의심할 수는 없어요. 의심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아직 이게 너무 힘이 약하니까 또 자꾸 생각을 따라가. 그러니까 이제, 아, 생각 따라가면 불편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기에 더 익숙해지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져가지고 힘이 생겨요. 그거지, 뭘 믿니, 안 믿니,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현실로서 드러난 걸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 그러니까 뭐 믿음이란 말도 뭐할 수는 있겠죠. 이 법은 현실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의심이란 건 생각 속에 있을 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는 거고, 현실로서 딱 드러나 있는 걸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만 아니라면 현실로 드러나 있으면 뭐 의심할 건 없어.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일이니까.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5: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6: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7: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8: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9: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8: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10: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6: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0: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4: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7: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6: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7: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빛으로 시방 3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온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방송 제목 투게더에 대해서 여러분께 벌써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즉 불교에서 추구한다는 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화합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깨달은 이후, 바로 깨달은 이후에는 중생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같이 나누셨던 부처님의 그 모습과 같이 계율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는지를 알고 자신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나를 통해 깨달았지만 타인과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깨닫기 위해선 그들과 더불어 존재할 때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 투게더라는 방송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속에서 자칫하면 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같이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희생이 아닌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봐 줄 줄 알고 나의 모습도 또한 나의 모습대로 갖고 나가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화합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바로 법계 그리고 승가 화합 이 모든 단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투게더 주제 다르기에 투게더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습도 다르고 하루의 일상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른 종교, 과학 그리고 세상 모든 게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1이 지나면 2, 3 그리고 12시간, 24시간 그래서 365일이라고 하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불교라는 종교 내에는 시간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밀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한 시간을 살더라도 그 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그 한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내가 했느냐에 따라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두가 다 다른 시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하루라는 거 하면 더 그렇죠. 그냥 있어서 또는 흘려보낸 하루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하루 또는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인생이 바뀌었던 하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을 때가 우리 2026년의 딱 절반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7월로 넘어가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낸 뒤일 겁니다. 즉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즉 그렇게 시간을 다르게 살듯이 삶도 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점차 우리 사회는 다른 모습보다는 획일화된 하나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듯하여 오늘 투게더에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으며 다르다는 걸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것을 불교적인 계율로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쫓아가고 따라가고 앞서가고 비교하고 경쟁하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혹시라도 뒤처질까 봐 열심히 하루도 달려가고 또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또 따라서 그러한 모습을 하죠. 특히 SNS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들이 아 나는 저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라는 그러한 열등감을 일으키고 그 열등감은 계속 따라가는 삶을 만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숫자에 의존하다 보니 그 누군가의 숫자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고 숫자를 비교하다 보니 항상 경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속에 충분히 나의 시간, 나의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만 쫓아가고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 정작 하루라는 시간 속에 나를 위해 쓴 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있는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퇴근을 해서 집에 오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일상을 똑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갈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출근을 할 것이며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여러 일들을 하는 그렇게 우리는 그 삶을 살지만 그렇게 내 삶을 영위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닌 그 속에서도 오히려 계속 비교를 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점차 우리는 급하고 빨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르다 보니 자칫 우리를 놓치게 되고 우리를 놓치다 보니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점차 옅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며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라는 거대한 시계바늘 속에 한 톱니바퀴로서 내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의 톱니바퀴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똑같은 획일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모두 그렇게만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통해 저 사람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한번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이 아닌 획일적이고 따라하는 모습. 제가 여기 재미있는 사진을 좀 갖다 놨죠. 저기 보시면 지하철에서 찍힌 사진인데 한때 저 운동화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다 똑같이 저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었는데 우리 보시면은 여기 유명 등산 브랜드의 이 패딩 점퍼라고 하죠. 이것을 모두 학생들이 졸업식에서 똑같이 입고 있는 겁니다. 저게 교복인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려고 산 것인지 아니면 안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산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저 패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하도 많이 입길래 저게 따뜻한가 보다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패딩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요? 등골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저걸 사주기 위해 부모님들의 등골이 휜다고 해갖고 근데 저거를 안 입으면 이 시대의 학생으로서 마치 자신이 뒤처지고 있고 자신이 못 산다라는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활부를 내서 저 비싼 것들을 저렇게 모든 학생들이 입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모습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모두가 명문대학교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빙산의 일각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모두가 좋은 과를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과를 나올 필요도 없죠. 얼마 전에 KBS에서도 나왔던 조금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우리나라에선 다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사가 내과나 외과 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피부과나 미용을 주로 하는 의사가 돼서 큰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걸 배우려고 하죠. 저기 보시면 모두가 똑같은 톱니바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할까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곳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어쩌면 불교에서 부정했던 아트만, 아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저런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브라우만이라고 하는 또는 창조주라고 부르는 신이 모두를 똑같이 만들어놨고 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근데 현대가 돼서 스스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만 더 발버둥치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아트만을 부정하시고 내가

어떠한 행을 하냐에 따라 나의 삶이 만들어지고 나의 행에 따라 내가 고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천한 존재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다양한 삶을 나의 행을 통해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점차점차 비교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그러한 카스트적인 그리고 결정전적인 삶에 우리 스스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다른 모습에 대한 불편함, 다른 행동에 대한 성가심,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삶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다른 모습, 다른 행동, 다른 것, 다른 삶, 얼마든지 살아가도 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모습이 다릅니다. 부모님과 닮긴 했어도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여기 아마 투게더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또는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되실 텐데 손주 손녀 아들 딸들이 내 삶과 같이 내 마음과 같이 똑같이 안 되죠. 왜?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 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모습 속에 그 아이들이 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행동입니다.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행동이 있어야 다른 것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행동과 다른 것은 다른 삶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 다른 행동, 다른 것, 다른 삶,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꿈꾸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자유로우셨는지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에 눈 뜨셨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근 준비 또는 등교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라도 늦을까 대중교통 시간에 맞춰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오셨을 겁니다. 때론 뛰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해서 출근 시간에 맞춰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겠지만 그냥 다 먹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커피도 드셨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일을 다시 해서 끝날 시간만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마치 자유를 얻은 것이냥 편한 마음으로 나와 고스란히 집으로 돌아가죠. 또는 뭐 회식이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에 들었을 겁니다. 이 1년의 시간 속에 자유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실제로 정신철학에서도 그래서 현대인에게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시든 그것을 나를 위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사라졌던 자유의지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오전 녹화하다 보니까 제가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서 부랴부랴 새벽같이 준비해서 시간에 늦을까 조금 일찍 올라왔습니다. 평상시보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 일찍 나와서 중간에 휴게소도 한 두 군데 쉬고 쉬면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편안하게 좀 하니까 훨씬 더 홀가분했었습니다. 별거 아닌 그 작은 것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챙기거나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조금 더 여유롭고 그 여유 속에서는 나의 하루를 좀 더 영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쩌면 우리는 놓쳤던 자유라고 하는 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시 스스로 되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기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다면 지금의 여러분, 지금의 우리, 지금의 저는 과연 필요할까요? 모두가 다 BTN에서 투게더와 같이 계율 방송을 다 한다면 굳이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고 이름할 필요가 있을까요?
BTN의 투게더라고 해서 누구든지 하면 되고 똑같은 방송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저의 이 투게더를 보시지 않았겠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모두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의 역할은 사라질 겁니다. 역할이 없다면 행할 것이 없어지고 행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존재하게 될까요? 그리고 존재라고 할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남겨져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서 또 다른 존재의 대체제로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새 현대과학 용어 중에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고도 부르죠. 그런 존재들을 만들 때 점차 인간과 닮은 모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인간을 존귀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점차 무엇이 됐든 인간화, 인간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게 되면 똑같은 게 아닌 비슷하기 때문에 불쾌하고 굉장히 어려운 존재로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왜 닮았는데 불편할까? 미국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의 얼굴인데 여러분들 저 얼굴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써있죠.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서 두 개의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영화 뮤지컬 캣츠라고 하는 뮤지컬 속에 고양이를 사람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보니 닮은 듯 안 닮아서 불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과학적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산업용 로봇, 우리 요새는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커피 로봇들이 있어서 이렇게 팔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거 우리가 인지할 때 아 로봇이구나, 로봇으로서 일을 하는구나 정도 싶습니다. 또 봉제 인형 같은 경우 우리가 인형은 귀여워서 강아지 인형이나 고양이 인형 같은 것들을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람과 닮은 사람 인형을 넣어서 최대한 흡사한 모습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도 공포영화에 인형이 나오는 게 있죠. 사탄의 인형이라고 해갖고 막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있죠. 사람과 똑같이 팔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다 보니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막 살인을 저지르는 무서운 그러한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죠. 바로 저 불쾌한 볼짝입니다. 똑같아지려고 하고 닮아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 불쾌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닮은 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닮을 필요가 없이 다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그것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전혀 불편한 것이 또는 불쾌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AI 로봇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일단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면 우리가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 현재에 나오기 시작하는 최첨단의 AI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시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 산업에서 만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냥 동그랗죠? 그리고 몸에 앞뒤가 없습니다. 앞에 레이더가 있다 보니 고개만 돌리면 그냥 등 쪽이 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구조도 그런데 우리는 가슴과 등이 있다라는 구별이 있지만 로봇에게 굳이 그런 구별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적인, 로봇 같은 모습을 사용하다 보니 훨씬 더 사용하기도 좋아지고 우리가 볼 때도 아, 한국에서 만든 대단히 좋은 휴머노이드라고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에 하나 한국인의 모습을 따라서 비스무리하게라도 만들었다면 일단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았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인간과 비슷하게 로봇을 만들려고 여러 회사, 기업들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판단한 이래 로봇은 로봇다운 모습을 갖는 게 정답이구나라고 해서 점차 그렇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제대로 된 모습 또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요새는 그래서 그 존재의 지능을 따로 그냥 그렇게 독립적으로 머신으로서 장비로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름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또 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8중계 간석가야계 그와 그것의 내용을 전하는 계율이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하지 말며 인색한 원인과 인연과 법과 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이가 찾아와 구걸을 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거늘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이나 한 개송, 티끌만큼의 법도 설하지 않으며 도리어 꾸짖고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의 죄인이라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베풀 필요가 없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틀 속에는 가족, 지인을 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또는 나의 동창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타인으로 배제하기 시작하고 인색하게 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카르텔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원래는 최초에는 이 경제 용어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업체에서 경쟁을 없애기 위해 이것들을 잘 합의하에 이용해 가는 거였지만 미국으로 그것이 넘어가면서 좀 더 나쁜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집단 뭐 예를 들어 마약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공동의 악한 이익만으로 모인 집단 폭력 배를 카르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새는 한국으로 넘어오다 보니 어떤 특정 집단, 특히 혈연, 지연, 학연 그런 식으로 묶여서 그들만의 것으로만 딱 뭉쳐있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인색하게 구는 것들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폭력 집단입니다. 때리기만 해서 폭력이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룹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고 인색하게 군다는 것 그 자체도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망경 간석과에게서도 그것은 보살의 발아의 죄라고 해서 큰 죄로서 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존재들을 대해주지 않으며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인정할 줄 알 때 그리고 그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에게 인연이 일어나 우리는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인정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연이 생겨나죠. 그리고 나와 그가 우리로서 함께 살아갈 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첫 시작은 인정이라고 하는 그를 바르게 그로서 바라봐 줄 줄 알고 다르다라는 그 모습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획일화 되려고 하려고 하고 나와 같은 쪽으로 억지로 끌어당겨 우겨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서 일단은 그건 인정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은 절대로 생길 수 없고 좋은 인연이 아닌 악연이 돼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과 비교로서 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칠 것이고 오늘이 지쳤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으며 나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끔찍한 시간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바라봐 줄 줄 알고 그냥 고스란히 인정하기 어렵다라면 그냥 지켜봐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켜보기만이라도 한다면 그 지켜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이런 점들이 나와 달랐구나.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도 당연히 그걸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와 내가 함께 모여 합장의 모습과 같이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서로 다른 손이 하나로 모인 이 자체가 바로 인정하는 모습이고 이 안에 불법인 인연이 담겨 있고 그에게 공손히 인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습이든 행동이든 표현이든 언어이든 성격이든 생각이든 이 모든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인정할 때 그에게 나도 다시 인정될 것입니다. 모습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표현과 말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바라봐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요새 조금 재밌게 MBTI라는 게 있죠. 저는 이제 제가 동대에서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학기가 있을 때는 ENFJ입니다. 학생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E라고 해서 좀 더 사람들과 함께 외향적으로 많이 하지만 학기가 끝나고 혼자 연구를 하거나 뭐 논문이나 책을 쓸 때는 I로 또 바뀝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절에 요사체에서만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누구 만나는 것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일부러 약속을 잡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긴 하죠. 그렇게 또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MBTI라는 걸 말씀드리냐면 요새는 MBTI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면서 옛날에 혈액형으로 해서 좀 폭이 좁았던 게 조금 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묻죠. 너 혹시 I야? 너 혹시 T야? 뭐 J야?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느낌도 좀 갖긴 했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쭉 보니 아 너는 T여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인정하더라고요. 아 너가 J여서 그렇게 성격이 꼼꼼하고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금씩 인정해주면서 아 오히려 이 MBTI라고 하면서 좀 더 양이 많죠. 알파벳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파생이 되더라고요. 저도 총 몇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성격들을 서로가 혹시 그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아 그러니까 너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게 요새 오히려 좀 더 좋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 좀 더 윗세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이나 또는 사회나 또는 사찰이나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고 혹시 그러신가요? 라고 물어봐갖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주위가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되게 외향적이시구나.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내성적이시구나. 그런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돼야 우리도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들을, 그것을 인정하면 반대로 그도, 그들도, 그것도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재미로 가득 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똑같으면 무엇이 재미있을까요? 모두가 똑같은 곳에 놀러가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서로 이야기할 거리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는 풍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먹어봐야 돼요, 가서. 그리고 물어봐요. 그거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는데 나는 그런 메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 그거 안 먹어보고 뭐 한 거야? 뭐 기회가 되면 먹어볼게.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저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칼국수나 또는 이게 뭐 메밀국수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꼭 그걸 안 먹어봤다면 아니 그것도 안 먹어봤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사회적인 관계로 좋아하지만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났을 때 이야기할 거리들이 없습니다. SNS가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지만 SNS의 폐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똑같으려고 해지는 것이죠. 다 그걸 사야 되고 다 그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성수동이라는 데를 이제 운전해서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굉장히 큰 그 의류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무신땡이라고 하는 브랜드였는데 요새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남자분들이 이 무신땡 패션이라고 해서 다 그거를 입는다고 합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티에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 굽이 낮은 운동화를 신고 뭐 모자는 뭘 쓰고 다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패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복이고 교복이겠죠. 스님들은 다 같은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또는 그렇게 멋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의 금욕 생활 중에, 금욕 수행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에 살며 재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또는 자신의 스타일을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서로에 대해 공감대를 이야기하고, 공감대는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 없이 다른 걸 찾기 바쁠 겁니다. 근데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 아, 그거 참 멋있네. 그거 맛있네. 그거 좋더라.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었구나. 나는 몰랐어. 아, 그런 옷도 있었구나. 또는 그런 음식도 있구나라고 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뭘 하든 하나하나가 다 따라갈 수 있고 또는 해볼 수도 있고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법이며 인연입니다. 부처 아닌 것이 없듯이 화두 아닌 것이 없으며, 부처 아닌 것이 없듯이 모든 것이 다 부처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며 하나하나 우리가 재미로 또는 삶의 즐거움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법신이라고 하는 법의 상징, 절대적인 부처님이 계시지만 화신, 응신이라고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33응신 관세음보살이라는 개념이 불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획일화된 화관을 쓰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시지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일 겁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귀인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고 그 소리에 응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주고 그걸 이끌어준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바로 여러분 옆에서 그대로 화현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간절할 때 찾던 그 목소리 하나가 아버님, 어머님일 수도 있고 또는 부처님일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을 구해주고 또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정말 여러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실 겁니다. 또는 지쳐있는 오늘 하루에 우연히 찾아온 작은 인연이, 그 인연이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거듭나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고 도반이 됐다라고 하면 그 존재는 여러분의 미륵 부처님이실 겁니다. 이처럼 두두물물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그 다름 속에 여러분과 인연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인연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환희롭고 법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여러분의 화신이며 응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둘러싼 모든 일과 모든 인연과 모든 다름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아를 나를 떠나 참된 나를, 참된 여러분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해인사를 나온 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나올 때만 하더라도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수행을 해나갈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투게더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줬었습니다. 투게더라는 방송도 여러 불교계 미디어랑 언론이 있지만 처음으로 개유를 다뤘었습니다. 처음에 걱정들도 많았었어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기 좋은 경전 또는 법문 또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죠. 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영험하게 다루시고 그보다 훨씬 더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나름의 노하우로 훨씬 경전을 잘 설명해 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으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투게더에서의 법장으로서 참된 저의 모습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게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종종 BTN에서 여러 가지로 저를 불러갖고 쓰시면서 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MC도 보고 다양한 거 뭐 뉴스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제가 투게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해서 이 투게더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한일부러 이 투게더를 찾아서 봐주시는 이유도 아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 시간에 게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구나. 우리가 투게더 앞부분에는 법망경 48경계를 낱낱이 다 배웠고 지금은 사회에 벌어지는 일을 법망경의 내용으로 바라보듯이 이 두 가지의 버전을 통해 게으리 우리 삶 속에 깊게 들어있고 우리 삶의 토대로 되어

이라고 하는 한 출가자는 참된 모습이 지금 이 투게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크게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모든 행은 수행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지금 하루에 여러 가지 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은 분명 수행일 것입니다.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이 또한 당연히 불도 수행이지만 그것을 넘어 제가자로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일들을 하시며 그 속에 불교적인 마음을 갖고 계행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그 모든 것은 분명 수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의 인연을 그 속에서 바르게 알고 다른 존재를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의 일과 수행을 서로의 자리에서 여법하게 충실하게 한다면 우리 모두 수행자로서 수행의 하루를 살아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길입니다. 만들어진 길이 아닌 자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 반드시 그 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히말라야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도반 준한 스님께서 운영하는 우리 저스트비 히말라야의 앞쪽에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인데 뾰족하게 가운데가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와 있죠. 저 봉우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방향은 없습니다. 저 정상을 향해 가는 걸음걸음이 쌓이면 그 끝에 반드시 저 정상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어느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현실이 완만하게 가야 된다면 그 길을 가면 되고, 지금 내가 좀더 용기 내 어려운 길을 가서 빙벽을 타고 가야 된다면 그렇게 걸어가도 됩니다. 또는 줄을 잡고 가도 되고, 또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길 끝엔 반드시 저 히말라야의 꼭대기에 우리는 다 함께 모여 그 정상에서 세상을 내다보며 환희로운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길이 다 다르듯 그 길이 서로 다름을 알아볼 때 각자의 모습을 함께 바라봐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정하면 인정됩니다. 나는 인정하지 못하며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다시금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희생하면서까지 인정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을 잘 해나가며 그 속에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을 놓치면서까지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또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로 자꾸 인정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또 다른 병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요새 현대병 중에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불교를 통해 여러분 긍정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기주의는 나만 챙기는 거죠. 긍정적 이기주의자.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 이타,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닦고 여러분이 여유롭고 행복해야 그것을 통해 타인의 손을 잡아 그도 이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이 안된 상태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수행과 타인의 행복만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지칠 것이고 그 지침 끝에는 다시금 화가 일어나 그를 탓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그 서로 속에 내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너만 나를 인정해. 나는 널 인정하지 못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인정이란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함께해.
왼손과 오른손.

0: 마음이 모여 합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공손하게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들, 그리고 그 중에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인연을 바르게 바라보고 함께 인정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저의 투게더를 같이 인정해서 봐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4: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5: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7: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칸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

0: 내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4: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3: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6: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나상도 남궁진의
1: 괴담 열전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선주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2: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너무 좋았어요. 어떤 노래인가요?
3: 이 노래는 저희 아버지 애창곡이라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조용필 선생님의 꿈이었는데요. 이거는 태연 선배님께서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저도 불러봤습니다.
2: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3: 정말요?
2: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서주향 같은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있잖아요.
3: 네.
2: 그 서주향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다른 분들께도 약간 한마디씩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사실 저도 꿈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사실 좋은 날은 언젠가 무조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 항상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내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네, 괴담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정서주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우리 서주 씨는 팬분들과 영상통화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3: 저는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한두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2: 한두 번 정도?
1: 저는 열 번 해본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세요?
1: 본인이 걸었잖아요, 저한테.
3: 이렇게. 깜짝이야. 무슨 말
2: 그러면 우리 서주 양이 팬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서 가장 또 고마울 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3: 너무 항상 감사하죠. 항상 제 영상 올라오는 것마다 이렇게 댓글로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팬카페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네. 퇴근길 할 때 특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퇴근길 할 때 정말 그치. 감사한 마음이.
1: 그렇죠. 이제 온라인도 네. 좋지만 그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네. 하면 그 마음이 더 느껴지니까
3: 맞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네. 궁금하고 우리 남궁진 씨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2: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기대되세요?
3: 네, 너무 기대돼요.
1: 예.
3: 네.
1: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나볼 팬은
2: 네.
3: 네.
1: 이분입니다. 제가 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2: 네.
1: 자. 김병수 님의 사연입니다. 네. 정서주 가수님이 있어 너무 행복하게 중년을 보내고 있는 해피 중년입니다. 저는 2023년 10월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코스모스가 춤을 추는 길을 달리다가 우연히 정서주 가수님이 부른 커버곡 꽃길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고막을 흔드는 천상의 소리에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평소 발라드 많이 알아서 트롯은 거의 듣지 않았는데 정서주 가수님이 저를 트롯의 길로 인도했죠. 그날부터 저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서주님의 노래가 꽉 찼고 저는 아내와 딸에게 공언했습니다. 미스트롯3에 정서주 가수가 출연한다면 말이 필요 없다. 주인이 될 거다. 두고 봐라. 제 예상은 정확히 일치했고 제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주님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서주님 노래로 하루를 접는 신세계에 살게 됐죠. 굴곡지고 험난했던 제 인생길에 사뿐히 바람처럼 찾아온 정서주 가수님 나를 기억해줘요 하시며 손편지 한 장을 읽어주시더니 이제 봄꽃놀이 가요 하시면서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계시네요.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노래하실 정서주 가수님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저희 팬들이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자 그럼 첫 번째 분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2: 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우리 정서주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4: 예, 서주님 안녕하세요.
3: 네.
5: 네, 굉장히 인사드립니다.
3: 네.
2: 이렇게 정서주 씨를 응원하는 이제
3: 네 맞아요. 뜨시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우리 팬분이라서
1: 아 그래요?
3: 네.
1: 일단 원래 발라드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서주향 노래를 듣고 취향이 완전 바뀌신 거예요?
4: 예 원래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제가 23년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서주님 노래를 접하고 또 새로운 트롯을 완전히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완전히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1: 이야, 개안을 하셨네요. 네,
2: 지금 푹 빠진 게 보이는 네. 게 약간 방 진짜 곳곳에 우리 정서주 씨의 이제 그 사진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짜요? 가득 차 있습니다.
1: 와, 정서주가 한 10만 명 있네요.
2: 네.
1: 아, 좋습니다.
2: 우리 서주 양의 뭐 매력은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또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4: 예, 우리 서주님이 그 중학교 때 미스터로 3개 챙기셨잖아요.
1: 네.
4: 예, 어린 나이시지만 저희 기성세대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 목소리 하나로 위로와 감동을 주고 하여튼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편안해지는 그런 뭔가 특별한 그런 힘이 있는 게 우리 서준님 노래입니다.
1: 아, 그리고 평소 즐겨 듣는 그 서준 양의 노래에 짧게 한 번만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4: 아,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1: 아, 준비하고 계셨어. 네. 준비하고 계셨어.
4: 예, 그럼 제가 항상 그 위로를 받는 그 바람바람아 중에 또 한 소절을 불러보겠습니다.
2: 아, 네, 우리 박수입니다.
4: 마음이 다쳐 울고 싶은 날

0: 서준님 곁으로 가서 남아온 눈물을 솟고 싶구나. 바람 바람
1: 야,
0: 바람아.
2: 잘
1: 네,
2: 부르시는데요.
1: 목소리도 엄청
3: 그러니까.
1: 부드러우시고.
2: 소정 이렇게
3: 그러니까.
2: 들으니까 본인 노래를 팬분께서 직접 불러주시니까 어때요?
3: 네,
2: 기분?
3: 진짜 우리 팬분께서 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다 들리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2: 그리고 중간에 센스 있게 개성했어요.
3: 그러니까요.
2: 소유한 이름으로. 예.
3: 감사해요.
2: 아, 너무 잘 부르시네요. 그리고
1: 우리 서주 씨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0: 예, 우리 서준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곧 내년이면 성인이 되시지만 꼭 대학교도 원하시는 곳 가시고 앞으로 큰 가수, 우리 국민 가수가 돼서 제 소원이 우리 한만명 이렇게 팬인 상태에서 우리 상암구장 뭐 이런 데서 우리 단독 콘서트 보는 게제 소원이거든요. 앞으로도 꽃길만 걸어주고 큰 가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3: 네,
2: 감사합니다.
1: 서주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3: 네, 진짜 변함없이 이렇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주성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 네.
2: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야, 근데 말씀하시는 딱이 톤이
1: 네.
2: 와 진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 같아요.
1: 근데 엄청 부드러우시고
2: 예, 아 좋습니다. 이어서
1: 너무
2: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우리 공디가 한번
1: 두번
2: 잘 읽어주실까요?
1: 제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동분서주 카페를 맨 처음 만든 팬 조혜은이라고 합니다.
2: 오.
1: 공주님 노래는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네모네, 서울손님, 섬마을 선생님 같은 노래들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깊이 스며듭니다. 작년에 가족이 사고를 겪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바람 바람아를 몇달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큰 위로도 받았습니다. 공주님 노래에는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제 가장 친한 친구가 현재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정서주, 정서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친구가 미스트롯 3 경연 때부터 부르셨던 뽕커벨을 듣고는 꼭 자기 이야기 같았다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공주님 노래를 매일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덕분에 지금은 수술 잘 받고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예쁜 손녀까지 얻었답니다. 네, 손녀가 이제 7개월인데 훗날 함께 응원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항상 변함없는 팬이 될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2: 자,
1: 네.
2: 사연의 주인공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서주 양이 여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3: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동분서주 조혜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2: 아까 말씀하시길 서주양 팬카페를 가장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2: 오. 야, 이게 아무리 어떤 가수를 좋아해도 팬카페를 개설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그럼요, 그럼요.
2: 어떻게 팬카페까지 만들게 되셨나요?
4: 공주님 열을 때, 카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공주님 보이스를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나라 1인당에는 100년을 이끌어왔다 하면은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은 정수수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소속사 그런 관계자한테 허락을 받고 만들었거든요.
2: 야, 추진력도 있으시고.
1: 네.
2: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1: 야.
2: 진짜.

0: 진짜.
1: 아, 목소리가 보물이라는 거를 알아보시고 네. 예, 카페까지 이렇게 개설을 해주셨습니다.
0: 우리 서주향의 장점이 정말 많아요.
1: 아, 그렇죠.
0: 한 500가지 되는데 네. 그중에 딱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2: 첫 번째는 티없이 순수하게 맑다.
1: 아, 맑다.
0: 너무 맑죠?
2: 네.
0: 맑다.
2: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주님이 노래 부르실 때 두 다리를 같이 가게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가장 좋은 거는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년 이상은 우리 공주님 후대가 아닌가. 네, 그렇게 제가 아니다.
1: 야, 우리나라의 보물 국보다 예. 네, 또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조혜님 마지막으로 우리 정서주 씨 또 정서주 이 세 글자로 삼행시 혹시 가능하실까요?
2: 네.
1: 자, 저희가 운을 한번 띄워드려 볼까요?
0: 서주 형이 띄워주시죠.
3: 정.
2: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아.
3: 서.
2: 서주 공주님이 내 생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0: 자, 마지막.
3: 주.
2: 주야, 알게? 내랑 없이 내 생 다 하는 날까지 사랑해.
0: 이야, 마지막 우리 또 경상도식으로 주야.
3: 알제?
0: 네, 우리 또 진아.
1: 아, 근데 뭐 경상도분 이 정도면 정말 표현을 많이 해주신 거
3: 아닌가? 맞아요.
0: 이 정도면 야. 격렬한 표현이에요. 우리. 아,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
1: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네,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어우, 이게 또 하트라는데 이두박근이 그냥 네.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1: 네. 야, 자, 두 번째 사연자분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 전화 연결입니다. 세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요?
0: 네, 제가 네.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가수 정서주만을 바라보는 팬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10대, 20대에도 안 하던 덕질을 반백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작하게 된 철없는 아저씨입니다. 평소 직장이나 집에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데 서주향 앞에서는 같이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트롯이라는 장르를 즐겨 듣지 않았는데요. 설 명절에 장모님과 미스트롯을 보다가 우리 미스트롯4를 보다가 마스터석에 앉아있는 서주향을 보게 됐습니다. 저 꼬꼬마는 뭐지? 어떻게 마스터 자리에 앉아있지? 의심 섞인 호기심이 생겼고 내 귀로 직접 검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가수는 국내를 넘어 월드클래스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월드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이야. 요즘은 서주향 무대를 보며 아빠 미소를 짓다가 옆 동료한테 몇 번 걸리기도 했어요. 원래 사무실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켜놓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서주향 노래 크게 울려 퍼지게 설정을 해놨네요. 옆 사람 들으라고요. 덕질 문제로 아내와 마찰이 좀 있긴 했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제는 나름 이해받고 있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서주향의 목소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래오래 고운 목소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치유와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1: 이야,
0: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서주향과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3: 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님.
1: 표정이 전화를 연결이 되자마자 표정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1: 예, 평소에는 이 트롯이라는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악을 원래 들으셨어요?
4: 네, 저도 발라드 쪽을 좋아했었는데, 네. 특히 아이유 같은 좀 그런 단단한 발라드. 를 좀 좋아했습니다.
0: 아, 목소리가 좋고 톤이 좋고
1: 네네.
0: 이런 네.
1: 그러면 야
0: 우리 서주향 무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어떤 무대예요?
4: 저는 미스트롯 3를 제가 본방을 본 게 아니고 네, 아까 말했듯이 4를 보다가 3로 바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이제 정주행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겨울 장미 네, 그 부분 그 노래를 부를 때 클라이막스 때 그 노래가 이렇게 갑자기 멈출 듯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3: 네. 네. 네.
4: 그때 같이 숨이 멎을 듯한 느낌. 네.
0: 아.
4: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0: 서주향, 그 네. 부분 짧게 그냥 한번 들려줄
3: 네,
0: 수 있어요?
3: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지금 저 잠깐 숨량이 잠깐 멈췄어요.
2: 지금. 와, 나 지금 숨 그냥 참고 있었어. 와,
0: 진짜요?
2: 야, 진짜 첫눈이다.
1: 네.
0: 야.
1: 와, 정말 심장이 멎을 듯한 무대가 많네요. 네, 정말.
2: 그리고 서주영 같은 목소리는 무반주로 들었을 때 더 좋아요. 네, 진짜로.
1: 네.
2: 와, 기호광이네요.
1: 네. 평소에 이렇게 벨소리도 일부러 이렇게 틀어놓으신다고 네. 하셨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 네. 이렇게 우리 서주영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편이신가요?
3: 근데 아직까지 제가 회사에서 좀 과묵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 걸어요.
1: 그럼 이렇게 벨소리만 이렇게 서주영의 노래로.
2: 야, 과묵하고 이렇게 말을 못 거는 편인데 네. 오늘 영상 통화를 하셨어요. 아, 이 얼마나 대단한
0: 연기.
2: 예,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진짜.
0: 감사해요.
2: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서주영을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뭐 서주영은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3: 만약 예, 뭐 가족이나 주변 가까운 가족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믹도 3의 진이다.
2: 진이다.
3: 진의 실력은 인정해야 된다.
2: 그렇죠.
3: 그리고 리틀 이민자다.
2: 야.
3: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듣고는 다들 인정하죠 하고 있습니다.
2: 야, 그렇죠. 리틀 이민자.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1: 인정할 수밖에 없는
2: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뭐 그런 선생님들도 서주양 나이 때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잖아요.
1: 네.
2: 어릴 때부터.
1: 맞아요, 맞아요.
2: 아, 오래오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제가 말했죠. 당신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1: 국민들께서 네. 우리 정서주양의 목소리를 사랑해. 네.
2: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주양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3: 네, 마지막에 짧게 하겠습니다.
2: 네.
3: 네. 네, 가수 생활을 이제 하다가 분명히 힘든 시기가 한번 올 겁니다.
2: 예.
3: 그때는 서주양을 지금껏 믿어준 가족들을 꼭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서주양 노래에 감동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팬분들 꼭 생각하면서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2: 아.
3: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와 긍정의 에너지를 끝까지 영원히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3: 감사합니다.
2: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
1: 네. 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서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우리 서주 씨는 본인에 네.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뭐 초록창이나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는 편이세요?
0: 네.
1: 네.
0: 저는 하루에 매일매일 검색하는 거.
1: 진짜로요?
0: 그렇지 않으세요?
2: 하루에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1: 아,
0: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2: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근데 네. 이게 하루에 한 번 해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요.
1: 오, 예. 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2: 문제를 네. 맞춥니다. 문제를 네. 맞추는 건데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작가님, 피디님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 기사를
1: 네.
2: 통해서
1: 네.
2: 정확한 팩트로만 문제를 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2: 야, 이거 다섯 문제 다 맞춘 사람이 딱 세 명밖에 없어요.
0: 어?
2: 예, 이제 네 번째로 정서주 양이 등극을 하실런지
1: 네.
2: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준수 씨, 재명 씨, 성현 씨가 다 맞췄는데
0: 네.
2: 공통점이 뭐예요?
1: 공통점
2: 다 국악을 하신
1: 네. 국악을 하신 분들이 잘 맞추시더라고요. 네.
2: 자,
1: 네.
0: 저는 국악을 안 했는데
2: 그러니까 최초로 맞추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1: 네.
2: 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서주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서주에 대한 모든 것 모아 모아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1: 이름하여 정서주 퀴즈! 자,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정서주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2: 네, 이 코너를 네.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0: 네.
2: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코너예요. 정서주 퀴즈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 정서주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1: 네.
2: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서주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정서주 씨 준비되셨죠?
0: 네.
1: 자, 바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0: 응?
1: 자, 초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주, 니은, 지읒, 즉, 기억이
0: 뭐야?
1: 생기면
0: 이게 뭐야? 에?
1: 여기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앞에 건 알겠어요.
0: 앞에 건

0: 아니 저는 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1: 앞에 거는
0: 남자친구 어,
2: 남자친구 어.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3: 뭐뭐 각 이런 걸까요?
2: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0: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싸움 각
2: 어, 싸움 각 이거 아닌 것
0: 같아
3: 정답은 절대 무엇일까요? 아닌 것 같아 정답은
2: 아 싸울 거다
3: 아 싸울 거
0: 아 너무 아깝다
2: 아깝다 자 네 번째 만점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야.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틀린 사람 좀 들어봤거든요 네.
0: 자 아니, 근데 누가 싸우는 거야? 제가 싸우는 거야? 안 싸웠어
3: 안성훈 씨가 싸운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
2: 그런 네. 거 같기도 네. 하고요 기사를 한번 다시 검색해 보세요 네.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3: 네
2: 이야 안성훈 씨가 이런저런 말 많이 했네요
3: 네 야, 근데 왜 왜 우리 서준 형이 남자친구가 생긴데 왜 안성훈 씨가 싸우신다고 하시는 거지?
2: 어, 그, 성훈 씨가 파이팅이 넘쳐요.
3: 아, 파이팅 넘치게.
0: 냅다 싸우는.
3: 아, 그만큼 예. 아끼신다는 표현이 아니실까? 네. 네.
2: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0: 아, 진짜.
2: 자,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3: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꽃길.
0: 와, 이거 진짜 옛날이다. 이거 다.
2: 옛날이다. 근데 일단은
3: 네.
2: 와 천만 네다 와
3: 그러네요. 숫자가 네 개네요.
0: 이건 알 것 같아요.
2: 예, 네. 뭐예요?
0: 이건 꽃길이 더 높았죠.
2: 자 꽃길 정답을 한번 볼까요? 야 1650만에. 야 어마어마하다. 지금 출연하신 분들 중에 가장 거의 높은.
3: 네, 두 영상 다 1000만회가 넘네요.
2: 이야
3: 이게 언제 적이에요?
0: 이건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거
3: 중학교 2학년 때?
2: 아, 미스터로 나가기 1년 전?
0: 네, 미스터로 나가기 전에 완전 처음 노래 거의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2: 자, 이게 그때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을 올릴 때 선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0: 다 아빠가 같이 해줬던 것 같아요.
2: 아, 아빠랑 같이 네. 상의를 해서 두 개의 노래 부른 것 중에 어떤 걸 더 본인이 마음에 들어해요? 뭐가 더 잘 불렀어요? 본인 생각에. 뭐가 더 잘 어울리고
0: 두 개 다 사실 애기가 부른 거라서
2: 지금도 애기예요
0: 네, 그렇긴 하지만 더 애기 때 네. 부른 거 같아서 들을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꽃길을 더 잘했지 않나 싶습니다
3: 꽃길을
0: 네, 아직 그 너무 아픈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어요
2: 아 좋습니다
3: 지금도 이해하시나요?
0: 지금 전혀 이해 못하지만
2: 아직 지금도. 사랑을 안 해봤잖아요
0: 네.
2: 아직도 팬들과 사랑 중이에요
0: 네.
2: 아,
3: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아픔이 없어요
3: 그렇군요 그렇군요
2: 네, 아. 꽃길이에요
3: 네 아,
2: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맞춘 거예요.
0: 네.
2: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3: 네. 정성수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이, 2번 학력, 3번 고향, 4번 상급, 5번
0: 이거 너무 쉬운데요?
2: 아닌 것.
0: 아닌 것.
2: 아닌 것이에요.
0: 그러니까요.
3: 오.
0: 하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2: 어떤 거요?
0: 5번 결혼이 좀...
2: 아,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3: 결혼이요? 아직 뭐 그럴 나이가 아니, 성인도, 아니시잖아요.
0: 성인도 네. 아닌데.
2: 네.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5번일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볼까요?
3: 네.
2: 어?
0: 엥?
3: 4번 상금이었어요.
2: 이건 진짜 팩트예요.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서 나온 건데.
0: 아니라고요.
3: 오.
2: 네.
3: 상금은 연관 아니래요. 검색어 중에 없었습니다.
0: 아니래요.
2: 없어요.
3: 네.
0: 결혼이 그럼 있다는 거네요?
3: 야, 근데 이건 신기하네요. 아직 이제 결혼하실 나이가 아니신 것 같은데.
2: 네. 네.
0: 대박이네.
2: 그러니까 서주 형이 노래 부를 때 너무 성숙해 보여가지고. 아, 이게 설마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노래를 부르겠어? 아마도, 아마도 성인일 거야. 이런 완숙미는 성인일 거야.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몰라 하면서 결혼을 검색하신 거예요.
3: 아,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상금은 이미 방송에 나왔잖아요. 얼마 네. 받았는지.
0: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나왔어. 와, 신기하다.
2: 야, 지금 문제 지금 마친 예, 개수가 처참합니다.
3: 네.
2: 그럼 지금부터 다 맞춰도 3개예요.
3: 네. 지금 이제 상금 혹시 이제 1등 하셨을 때 상금 받으셨잖아요.
0: 네.
3: 네. 혹시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0: 저는 사실 제가 관리하기엔 너무 어렸어서 네. 어머니한테 일단 다 드렸어요.
2: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차곡차곡 네. 잘 모아서 나중에 큰일 할 때 다시 주실 거예요.
3: 맞습니다.
2: 예, 좋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 네.
2: 가보겠습니다.
3: 다음 문제 가보시죠. 자. 다음 중 정서주 씨의 드레스가 아닌 사진은 무엇일까요?
0: 이거 너무 쉽습니다.
3: 어, 그래요?
2: 어, 저도 알 것 같아요.
3: 바로 말씀해 주시나요?
0: 이거 너무 알 것 같은데 3번.
3: 네. 3번?
0: 네.
2: 3번 소연 씨 아니에요?
0: 맞아요.
2: 아, 3번
0: 네,
2: 정답이었습니다.
0: 이거 너무 쉽다, 이거.
2: 어, 근데 난 왜 맞췄지?
3: 어.
0: 어떻게 맞춘 거예요?
2: 이게 자주 봐서

0: 것 같아요.
1: 그만큼
0: 그러니까 소주 형이 이 옷을 네. 입었던 걸 아... 기억해요 제가.
1: 네네네. 야 그만큼 우리 또 조카같이 생각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항상 지금 보고 있다.
2: 그러니까요. 네.
0: 자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절반 이상 맞춘 거고 네. 틀리면 절반도 못 맞춘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재명이 오빠 이런 분들 다 맞추신 거예요?
1: 하나도 빠져 없이? 다 맞추신 거예요.
2: 우와,
1: 다
2: 맞췄어요. 네.
0: 자 마지막 문제. 아 이거 못 맞추면 정말 섭섭해요.
1: 네.
0: 이거는 틀려도 문제예요.
2: 네. 네
0: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1: 네.
0: 자 현재 울림 라디오 저녁 7시 목요일 DJ는
1: 누구일까요?
0: 1번 신승태, 2번 배아연, 3번 윤준혁. 이거 쉽죠. 어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예,
2: 가보겠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3번? 1번으로
0: 생각해요? 1번?
2: 1번으로 할게요, 1번.
0: 1번 확실해요?
2: 3번 아니고 1번.
0: 네, 1번.
2: 왜냐면 아연 언니 화요일이잖아요.
0: 그렇죠. 자, 1번이에요.
2: 1번.
0: 자, 1번 신승태 씨 맞습니까? 아! 역시 우리 DJ. 야, 이거는 이거 못 맞췄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건 정확하게.
1: 네.
2: 그러니까요.
0: 예, 개인적으로 그냥 준엽 씨 팬인 거고.
1: 네.
0: 예. 팩트는 승태다.
1: 네.
0: 우리 신승태 씨다.
1: 맞습니다.
0: 야, 네. 그래서 예, 지금 세 문제 맞췄고요. 네. 준엽 씨는
1: 지금 국방의 의미를
0: 예, 아니요. 지금 DJ가 아니라
2: 아, 군대 가셨잖아요.
0: 네.
2: 알고 있죠. 잠깐 헷갈렸어요.
0: 이거 아, 또 아. 결국에 정답은 맞췄죠.
1: 네.
0: 자, 맞췄으니까.
1: 네. 자, 여기까지 정서주 씨 퀴즈 풀어봤고요. 정서주 씨는 총 세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세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서주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정서주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자, 이른 나이에 꿈은 이루기 했지만 또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요즘 서주 형이 갖고 계신 혹시 고민이라든지 네, 생각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2: 요즘 수면을 잘 못 취하는 것 같아요.
1: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0: 아니, 왜요?
1: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2: 진짜 이 걱정과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1: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2: 그냥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면 한 시간 반 동안 저는 천장을 보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요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1: 아,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다?
2: 그냥 뭔가 19살 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구다리가 붙으면서.
0: 아, 지금은 자, 2차 성장.
2: 네?
0: 2차 성장.
2: 2차 성장.
0: 이루어지는 그 시기. 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이게 서주 형 사춘기.
2: 아 사춘기는 이미 지났어요. 19살이면.
0: 그럼 오춘기.
2: 오춘기는.
0: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입도 있고 아.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삼촌은 네. 그 걱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불면증이에요. 그냥 불면증이라
1: 잠을 못 주무세요.
2: 네. 네. 그러니까 오늘도 피곤하시다고. 네.
0: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우리 남궁진 씨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요. 자니
1: 그만 좀 보내십시오.
2: 아니 무슨 죄송합니다. 헤어진 연인 아니에요?
0: 연락할 사람이 이 친구밖에 없어요.
1: 근데 또 이렇게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가끔 아까 그 사연자분께서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이제 주위의 가족분들과 또 우리 정서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를 또 항상 이제 기억하시면 또 잘 해결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2: 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0: 좋습니다.
2: 네.
0: 아직 뭐 저는 그 나이가 듦에 대해서 생각하기 너무 이른 나이긴 하지만요. 시간이 훅 한번 뛰어넘어 우리 서주 양이 60년 뒤. 그러니까 지금 한 뭐 60년 뒤면
2: 79세?
1: 네.
0: 79세 한 7, 80 정도가 됐을 때 모습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1: 저도요.
0: 아, 그때는 네. 우리 서주 형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1: 네.
2: 제가 이번에 또 이번 연도에 그 이미자 선생님 마지막 헌정 공연에 제가 섰었었어요.
0: 와, 영광이다, 진짜.
2: 네. 그때 이미자 선생님 모습을 보고 진짜 저렇게 나중에 먼 미래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진짜 이미자 선생님처럼 국민 가수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때의 미래의 정서주에게 지금의 정서주가 또 영상 편지를 띄워주신다면?
2: 사실 지금 잘해야 먼 미래에 저도 편안할 것 같아서.
1: 네네.
2: 네.

0: 건강 챙기면서 자기 개발 잘 하겠습니다.
1: 예의가 빨라요.
2: 네.
1: 본인한테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0: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 아무튼 저는 근데 서주 형 뭐 지금 말로는 뭐뭐 7, 80이 된 서주 형한테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0: 보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예, 흘러갔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나상도
2: 남궁진의
1: 해남열전.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끝곡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3: 김양 선배님의 연분 준비했습니다.
1: 자, 연분 좋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정서주 씨의 라이브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지금 이 순간 우리 정서주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잠깐 앉아주시고 예.
3: 죄송해요.
1: 정서주 씨를 응원하고 싶다.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쾌남 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좋았습니다.
1: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1: 아 맞죠 맞죠. 아,
2: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3: 아, 사실 제가 그때
2: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관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1: 맞아요 맞아요.
2: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1: 아, 절대 없죠 절대.
2: 감사하기도
1: 없죠.
2: 하고
1: 정말 심장이 예.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2: 아 벌떡 아 벌떡 아
1: 벌떡이지요.
2: 맞습니다.
1: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야.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제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곳도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장례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금일척제 퍼내려만이 소

일종위배 본심왕하고 한번 본심왕을 등지고 나온 뒤로 깊삼도 역사생고 몇 번이나 사막도에 들어갔으며 몇 번이나 테란스

스파 사생을 거쳐왔던가. 금일 적재 번외려마니 오늘 번외의 생각을 깨끗이 씻어버리니 수연의이고 자화냐이로구나. 인연 따라서 예설의지에서 스스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우리 모든 중생들이 본래는 본심왕, 근본 마음의 왕이라 것은 진여불성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그런 본심왕과 같은 식구였었고 같은 도반이었었고 본심왕의 한 몸이었어서, 그런데 그 본심왕을 저버리고 등지고 거기서 한 생각 잘못 먹고서 한 생각 그릇 먹은 탓으로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 없는 생을 지옥아귀 축생으로 돌고 돌며 테란스포아 사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돌고 돌다가 다행히 금생에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았고 또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형제 자매 도반으로 불법을 믿고 초시스님의 최상승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최상승 법문을 듣고 믿고 마음에 개합해서 그 법문에 의지해서 여법히 수행할 보리심을 바랬으니 그것으로서 우리 역겁타생으로 오면서 우리의 자성에 끼인 번외렴, 뒤끌 문제를 깨끗이 씻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각자 자기의 어떤 이 사바세계에 이 나라에 남녀노소와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상황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살면서 그 속에서 최상승법에 의해서 자기의 면목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본심왕이 계신 마음의 고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고 있다. 방금 우리는 초시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실참시로 실다우게 진실하게 받고 참되게 깨달아야 한다는 간곡한 법문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 논의 대저 수도의 본체는 도를 닦아가는 참다운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해가지고 불생불멸이며 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무유분별하다. 분별도 없다.
자성 원만 청정한 마음이 이것이 바로 본산이라. 본사, 근본 스승이다. 본사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다. 그렇게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그렇게 단관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해야 이목고를 한 번을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이목고가 바로 자성의 부처님과 바로 하나가 되어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나간 것이 승념 시왕 제불이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석가모니 불을 염하고 아미타불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한 것도 일심으로 일심불란하게 해가면 그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이고 좋은 수행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론에 말씀하신 바로 이 몸,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불생불멸하고 무유분별하고 이 자성원만 청정심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는 철저한 신념과 달관만이 이것이 최상승이요 바로 내가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철저한 인식 위에서 이 먹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앉아서나 서서나 일어서서나 일할 때나 심지어는 골이 날 때나 속이 상할 때나 외롭고 쓸쓸하고 슬플 때나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국가와 모든 어려운 난국을 만났을 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물질적 심적 고통과 곤란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 최상승법을 의지하고 정법에 의지해서 우리를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어려운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 않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난관을 만나가지고 그 난관에 부딪혀서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 중심을 잡아나가고 사업이 되었건 학문이 되었건 또는 도를 닦는 일이 되었건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수월하게 편안하게 그러기를 바라지 말라.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수월하게 되어가는 사업, 되어가는 공부는 힘이 하나도 없어. 운동선수나 모든 것이 그런 난관을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야무라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더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도 목적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도 끄떡이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요지의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천 년 전 단군 이래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를 거쳐서 오면서 고구려 양만춘 장군은 신라와 백제를 설득을 해서 삼국이 합해가지고 당나라를 우리가 쳐서 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국은 당나라한테 짓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신라 김유신 김춘추는 오히려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백제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옛날과 같이 겨우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는 시대에 경주에다가 서울을 놔두고 어떻게 이 백두산 이남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몇 배 된 저 넓은 만주 땅을 경주에 앉아서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나라 원군을 과 합해가지고 고구려를 치는 대가로 압록강 이북 만주 땅을 다 주워버렸는지, 신라 경주에서 만주까지 다스릴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는지,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볼 과제이지만 차라리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만주까지 합해서 한국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쬐끄만 나라가 아니고 정말 큰 나라가 되어 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삼국이 단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당나라를 상대했어야 할 것을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를 치고 백제를 친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 손바닥만한 쬐끄만 나라가 되어가지고 약소국이 되어가지고 끄떡하면 중국의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속국 노릇을 하고 갔다 오면 외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을사조약 등 한일 합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참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큰 피난은 영원히 잊지 못할 핍박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군의 후손으로서 단합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이웃나라로부터서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임진왜란도 노론이니 소론이니

동인이니 서인이니 해가지고 그러한 외놈한테 짓밟히게 되었는데, 그때 서산대사께서 율곡 선생이 처음에 출가해서 젊은 나이로 견성을 했으나 세속에 인연이 더 있고 세속에 내보내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서산대사께서는 생각하셔서 율곡 선생한테 나가거든 벼슬을 해가지고 자기의 말이 통할 만큼 되거든 임금께 상소를 해서 10만 양병을 할 것이며 병역을 개혁을 하고 각 도성을 수리하고 개축하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그런 등등 구체적으로 상소를 써서 올리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율곡 선생이 서산대사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소를 올렸지만은 이런 태평 세월에 무슨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노론이 소론이 싸움만 들이대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나 그것이 서산대사의 부촉으로 율곡 선생이 나와서 그런 걸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혹 모르실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임진왜란 하면 우리는 바다에서는 이순신이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 하는데 그 거북선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송규봉 선생이란 분이 이순신한테 거북선을 만드는 설계도를 그려 주었던 것입니다. 송규봉 선생은 천문지리 의학 복서 모든 것에 통달한 분으로 서손이라 해가지고 천대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곡 선생이라든지 당대의 대석학들이 다이 송규봉 선생이 비록 보통 사람들은 다 서손이라고 해서 업신 여기고 상대도 안 하고 했지만은 율곡 선생은 그분을 다 알아보고 우계 선생이라든지 율곡 선생 당대 다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선비들은 송규봉 선생과 스승 사제지간이나 친구 인연을 맺어가지고 마음으로부터 다 존경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송규봉 선생으로부터 거북선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에서 외군 함정을 다 박살을 냈던 것입니다. 그때도 노론이 소론이 동인서인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잡아 올려가지고 안 죽을 만큼 고문을 하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원균이란 사람이 그 좋은 거북선 다 외군하고 싸워가지고 다 싸움이라 하는 것이 무적다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병법으로서 이것을 해야 비록 이쪽이 군력이 약하더라도 몇 배, 몇십 배 되는 상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략이요, 병법인데, 이순신

김 장군과는 그분도 한편에서는 원균도 훌륭한 장군이라고 요새사 뭐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을 따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거북선 다 때려 부숴버리고 아주 완전히 바다가 못쓰게 되니까 이순신 장군을 할수 없이 백의종군 하도록 내려보내니까 몸이 아주 360골절이 만신창이가 되는 몸을 절룩거리면서 내려가가지고 배몇척 남은 것을 수리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순전히 머리로서 외놈들과 싸워서 그나마 수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론 소론 그런 자기의 자당의 당리 당약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국가의 위기를 만나서도 그 싸움을 계속 조정해서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때 그래가지고 나라가 만주를 다 잃어버리고 쬐그만하게 되어가지고도 그랬는데 이조에 와가지고도 노론소론이 해가지고 결국은 외놈들한테 짓밟혀가지고 참 피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말기 구한국 시대에도 그때에도 탄압을 할 줄을 모르고 이완용이를 비롯한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외놈들한테 붙어가지고 고관대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원군과 며느리인 민비가 서로 국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한편에서 청나라를 손잡으면 한편에는 일본하고 손잡고 로스하고 손잡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럭저럭 하다가 한국은 완전히 외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36년간의 식민지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은 유엔군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가지고도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독립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자르려고 하지를 못하고 좌익이니 우익이니 또 갈라져가지고 피나는 싸움을 했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단독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그러다가 6.25 동란을 맞이해서, 민족 상쟁의 그런 6.25 동란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한 30년, 5.16 군사혁명 이후로 공업 입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5천년 내려온 보릿고개는 겨우 면해가지고 군사정권 하에서도 일부 민주주의는 못했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되었든지 경제적으로는 차츰차츰 성장을 해가지고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비교적 잘 살게 되었고, 2000년대에 가서는 선진국 대회에도 들어간다고 세계 각국에서 뭐다 한국을 눈을 부릅뜨고 보게 그런 데까지 왔었다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시 민주주의 한답시고 그러다가 국가가 대단히 혼란해져가지고
김정권에 들어와서

경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허물을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못 사는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각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러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져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리사욕에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형제간이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해서 형제간에 싸우다가도 동생이나 형이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면 형제간에 그동안에 싸우던 것을 그만두고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나라에 몸담고 있는, 이 민족의 피를 받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각기 제 욕심만 채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5월이면 무슨 선거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서로 헐뜯고 단합을 못한다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 야당이라 하는 것이 저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잘 살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라는 망하더라도 자기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헐고 뜯고 싸우다가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놔두게 된거 아닙니까? 앞으로 선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어느 당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당인가? 어느 당이 또 어느 후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할 사람인가? 그걸 잘 알아서 표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거짓 번들을 하니 남발을 하는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 누군가, 누구가 나가면은 정말 좋은 정치를 할 사람인가를 우리는 골라야 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부부간에 싸우면, 칼로 물베기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밤낮 싸우고 이제 헤어질 것처럼 무섭게 싸우다가 하룻밤만 잘 자고 나면 그 이튿날은 또 괜찮고 그래서 좋아졌으면 그대로 쭉잘 살면 될 텐데 또 얼마 며칠 안 가면 또 싸우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쌈이 좀 가라앉고, 애들, 아들, 딸들이 다 장성한, 또 아주 어린 아들, 딸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면, 첫째는 자기 자신들도 좋고, 자식들 보는 데에도 참 창피하지 않고, 이웃 보는 데에서도 좋고, 그럴 텐데, 기왕 살 것을 왜 싸우냐고. 결혼해가지고, 하자마자, 뭐 예물을 적게 가져왔느니, 무슨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느니, 무슨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금방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결혼 비용에 대해서 절대로 분에 넘치게 많은 몇천만 원씩 몇 억씩 그렇게 쓰지를 말고 아주 검소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이 비용을 절약을 하고 그런 있는 돈 가지고서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요긴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잔뜩 결혼 비용을 잔뜩 낭비를 하고서 결혼한 뒤에 부모가 빚더미 속에 앉아서 고생을 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입니까? 속담에 예물을 차로 잔뜩 싣고 간 사람은 나중에 보면 별로 잘 못 살고 서로 가난하게 셋방살이로 시작했지만 서로 전략하고 열심히 해서 10년, 20년 뒤에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그런 부부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법회 무슨 결혼 예물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결혼 문제는 집집마다 다 겪어왔고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갈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대사라고 대사 추린다.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결혼하지 않고 부부가 없이 이 세상에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부부가 결합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낳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몸을 우리가 받아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결혼을 해야 하냐 하면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인데 음과 양이 합해져야 거기서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식물까지라도 음양의 이치에서 벗어나가지고는 생성되지 아니하고 생존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과 낮도 음양이요, 해와 달도 음양이요, 흥망성쇠와 대소 모든 것이 다 음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극기가 바로 그러한 이치를 표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단풍잎을 그 국기에다가 넣기도 하고 삼색, 오색을 넣어서 그 색동저고리처럼 하는 나라도 많고 일본은 해를 떠 그려가지고 국기라고 하는데 또 중국은 별을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과 양과 팔괘 중에 사괘를 넣어가지고 딱 했는데 우주 진리, 우주 생겨남과
우주 생성에 대한 이치를 표현한 것이어서 이것은 앞으로 이 한국이 언젠가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중심 국가가 되고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잘 노력을 해 간다면 실제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단군 이래로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 100% 완전히는 못했다 하더라도 근본 이념이 홍익 인간이기 때문이고, 유교와 불교, 성현의 정신을 우리는 국교로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종교도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근본 종교요, 근본 정신은 유교요, 불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바로 배기고 뿌리가 올바르면 잘 가꾸고 잘 가꾸어 나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좋은 꽃이 피고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열이 되어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여당,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가, 민족,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다 더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있어야지, 나라는 망해더라도 자기 당이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불 아금지차 길상수. 내 지금 이 길상수를 가지고 관주일체 대중정하니 여러 대중 형제 자매 도반들에게 이 길상수를 쏟아서 논하드리니 진로 연례가 다 깨끗해져서 자타 조속 법왕이 하여지이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위, 법왕의 위를 다 전승받게 되어지이다 하는 축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상수는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저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는 이 말씀을 길상수에다가 비유한 개소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0: 마음을 다스리니까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 노, 병, 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른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처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다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다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분단을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분단은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따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부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 꽃보다 출가 시즌2. 지난 시간에 이어 여공수님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깊은 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면 이곳은 수행자의 도량으로 변모합니다. 스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경쇠를 두드리며 예불을 올리는데요. 낮 동안 카페를 스쳐간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바라나고 수행을 시작하던 그날의 서원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카페 한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이곳. 작은 법당에는 스님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해온 조그마한 호신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1: 호신불은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의 슬립 불교로 다시 출가를 하죠. 그때 이제 비구계를 받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비구계를 받고 존자님 앞에 갔더니 손에다 뭘 쥐고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 이렇게 받아봤더니 저 호신불이었어.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호신불은 절대 자기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전통들이 있어요. 물론 가사장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디다 따로 뭐 모시고 다니면서 일일이 뭐 생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모셔두고 조속 예불할 때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0: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스님은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인연이 스님을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던 걸까요?
1: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어려서 어린 나한테 뭐 이름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어린 나한테 장난처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저놈은 하면서 꼭 부르는 소리가 있어. 저놈은 반중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반중은 뭐냐면은 반은 중이다 이미. 이렇게 반은 승려다 이 말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고기를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고기를 먹으면 토해버리고 그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고 못 먹었죠. 이렇게 설날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따로 밥을 해야 됐어요. 이렇게 나만 밥 먹고 다른 분들은 다 식구들은 다 떡국 먹고 있는데 나는 떡국을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인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뭐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불연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신도들도 없고 또 아는 친척이 뭐 승려가 있다 할지 뭐 절에를 다.

0: 아닌가지 이런 분들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야신경을 접했는데 그걸 읽으면 좋단다 그 얘기를 어디 책자에서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읽고 외우고 정말 오랫동안 반야신경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했죠.
1: 어릴 적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뜻도 모르는 경전을 외우던 소년은 수년간의 꾸준한 수행과 정진 끝에 이제는 어엿한 스님이 되어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 그런데 이곳의 공양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스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아침 공양을 올리는데요.
2: 맛있게.
1: 향긋한 커피와 갓 구운 따끈따끈한 와플. 이것이 스님의 아침 공양입니다. 참으로 카페 사장님다운 메뉴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물과 밥 등의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어느 수행자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0: 공양이라는 것이 가장 정성스럽고 정갈하고 꼭 귀한 것만 공양하는 것은 아니잖아. 평소에 먹던 음식이라도 가장 정갈하게 모셔도 올리고 그것도 내려먹는 재미도 있어.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루 종일 천수물을 올려놓고 다른 뭐 공양물을 올려놓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다시 새 물을 올려야 되잖아. 그럼 내려가지고 전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물을 그냥 들이켜. 그냥 들이키고 뭐 얼어있는 물이라도 그냥 깨가지고 들이키고 또 이제 불기 닦아서 샘을 받아서 올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
1: 공양의 가치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다는 스님. 산 중에서는 물 한 잔으로, 카페에서는 와플과 커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공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카페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스님. 문 밖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일과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릇을 닦으며 오늘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떠올리는 스님.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나마 편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페 문을 열며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메뉴판을 살펴보지만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0: 맷돌 돌리는 재미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1: 다 갈린 것 같아요.
0: 손님들이 간 원두로 정성스레 만든 커피 한 잔. 직접 간 원두로 만든 커피 맛이 어떠세요?

0: 직접 간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경험은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1: 보통 다 만드는 과정을 다 해서 오는데 그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0: 커피 한 모금에 오늘 하루의 분주함이 녹아내리고 카페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스님은 쉴 법도 한데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습니다.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써내려가는데요. 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2: 아, 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메모해 놓은 거 보고 지금 글 다듬고 있지.
0: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남기는 것이 오랜 습관이라는 스님. 사실 스님은 이미 두 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라는데요. 이 시집에는 스님의 일상과 그 속에서 느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2: 저쪽 그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죠. 금산사의 꽃산물이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 금산사 꽃산물을 보고 저녁에 돌아와서 금산사 꽃살문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몇 줄을 뽑아가지고 같은 제목 금산사 꽃살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또 저기 프랑스의 시인 오스통스 블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통스 블루가 썼던 사막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사막이라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노래여가지고 내가 쉽게 부르기도 좀 벅찬 노래. 근데 가사 그 오스턴 플리의 사막이라는 시를 보면은 아주 짧아요. 사막 오스턴 플루.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0: 스님이 틈틈이 써내려간 이 시들은 스님이 흥얼거리던 멜로디에 가사가 되어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됐다는데요. 그날 저녁 카페 안은 다시 분주해지고 여공 스님의 열렬한 팬이자 스님과 오래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 자, 커피. 커피 주세요.
4: 오늘 너무 멋집니다. 왜?
3: 오늘 커피 먹으니까 다이소.
4: 왜 또
0: 모두 스님의 카페를 오가며 커피를 마시고 그 틈에 깃든 시를 읽고 음악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도반이 되었다는데요.
2: 어떤 날
4: 갑자기
2: 이 보살님이 저분하고인가? 처음에 손님으로 카페를 와서 커피를 먹고 갔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런 분이 있는가 보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자꾸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이분은 노래하는 분이고 저분은 기타 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그냥 물었지. 내가 곡을 쓴 게 있는데 혹시 편곡하는 사람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무슨 노래인데요? 그래서 아, 내 시집에 나오는 시를 가사로 붙여가지고 곡을 쓴 게 있는데 노래가 내 입속에서만 나오지. 어디 악보라는 것도 없고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없느냐. 그래서 한번 불러줬어. 불러줬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갔어. 그러더니 그 노래에다가 기타 코드를 붙여 오신 거야. 한번 해봅시다 하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되대. 그래서 야,

0: 기타 코드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예.
1: 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선생님 그 금성산 고사할 노래
0: 이거는 내 첫 번째 시집 안지라 고요 맨 마지막 그 페이지에 있는 노래인데 제목은 금산사 꽃살문입니다.

0: 가요만 듣다가
1: 눈물
0: 나오라. 눈물 나오라.
2: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기타를 막 아무렇게나 치는데 이 선임하고 이 노래를 맞출 때는 절대로 내가 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어줘야. 그러니까 이게 참 반주를 하면서도 뇌를 비우는 약간 작업. 내가 튀면 노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이 선임의 가사 말이나 이걸 빛내기 위해서 언제 조금 세게 쳐야 될지. 죽어야 될지, 완전 죽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어떻게 보면 또 닦는 거하고 비슷해요.
3: 아, 감각이 참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다. 네.
4: 커피가 오가고 서로의 이야기가 흐르며 감미로운 음악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곳. 여공스님의 카페는 시가 음악이 되는 낭만적이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3: 처음에 카페 열어서는 그랬죠. 커피 많이 팔아서, 맛있는 커피 많이 팔아서 절 짓자.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스님 이래가지고 손님도 없는데 언제 커피 팔아가지고 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미 내 안에 절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지었어. 물론 눈에 보이는 절, 만져지는 절, 그런 절도 지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나까지 절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물론 지으면 더욱 좋겠고, 이 생각. 그래서 카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한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내 생각인 것이고, 부디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처해진 자리에서 각자가 다 부디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절에 다니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처럼 큰 인연은 없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화려한 절을 짓는 것보다 카페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평온한 안식처 하나를 더하는 것이 더 큰 불사람 있는 스님. 스님은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기와를 다듬고 시를 쓰며 찾아오는 인연들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서 건네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카페를 가꿉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3: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 수덕사에 사는 서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무문관 수행을 9년 동안 했는데 바로 매화 무문관 선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와보니까 너무 도량도 아름답고 감회도 새롭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제 건물이 제가 살았던 9년 살았던 한방에서 이제 9년을 살았던 3년에 한 번씩 신발을 신어보고 9년 동안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해주시길래 장소를 생각해낸 게이 장소가 좋을 것 같아서 아주 들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이렇게 자연 속에 한번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그래 요즘 선명상 원장스님께서 선명상을 많이 보고 보려고 노력하시고 화두와 선명상과 뭐가 참선과 우리 이제 선원의 참선과 화두 참선과 성명상 또 뭐가 다른가 또 뭐가 같은가 상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또 뭔가 근데 그 화두를 어떻게 또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그 화두에 대한 개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으로 전파된 선수행 방법에 이제 대표되는 수행 방법이죠. 화두 수행 방법이. 아직 그 동남아일 때 그쪽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온 건 이제 의빠사나 그 방법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을 거쳐서 6조 혜능 스님 이래로 임재 스님 그 당시 이제 그 혜능 스님 이후로 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 이제 임재 스님 이후 황벽 임재 스님 그 이후로 이제 화두라는 용어가 생기고 공안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달마 스님 도래 이후로 그 이전에는 아마 그 경학과 기도 이런 쪽으로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달마 스님 이후에 6조 혜능 스님을 거쳐 이렇게 이제 화두 수행으로 신투불이식으로 발전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해온 조계 중에 화두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그 화두라는 게그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화두에 집중을 해서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생각이 쉬지 않고 멋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밤에는 몸은 쉬니까 현실을 조금 벗어나서 잠재 의식 속에 누검두생의 그 유전자처럼 의식 속에도 그 DNA가 있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꿈으로 꽂이는 거죠.
태어나서 계속 의식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멋대로 생각을 하고 멋대로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근데 그 번뇌망상이 바로 그 쉬지 않는 그 의식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걸 그게 이제 심하면 잘못하면 이제 병도 생기고 정신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심신을 괴롭히죠. 근데 화두 수행 방법은 바로 그 화두의 의식을 집중해서 그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좀 쉬게 하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듣기 그 15도가 바로 그거죠. 망아지를 잡아서 길들여서 잘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화두 수행도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 마음을 쉬게 해서 길들여서 편안하게 그래 마음 평안 요즘 얘기하는 선명상의 그 마음 평안이 있죠. 그 목적이 바로 마음 평안입니다. 우선은 이제 마음 평안이고 그 다음에 차차로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달라지는 것이 이제 경계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우리는 왜 석가모니가 유성출가에서 수행한 목적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사문유관을 해보니까 그 생로병사 그 일생 천민들의 그 고통 고해 이걸 이제 한눈에 꿰뚫어 보시고 그래 유성출가 왕자를 버리시고 유성출가에서 그래 고행을 하셨죠. 그래 우리는 그 스님들이 수행하고 제가 불자님들이 수행하는 우선 근본 목적은 소위 말하는 마음 평안. 이게 이제 첫째 목적입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면 뭐가 나오는가? 우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쉬어지고 생각이 멈춰질 때, 이제 그때부터 의식 세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쉬고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쉬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번뇌하던 그 마음이 망아지처럼.

그러한 그 마음이 쉬워지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생각을 안 해도 지혜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관력이 생기는 거죠. 전혀 생각을 않고 판단을 해도 모든 것이 들어맞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만사형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두를 수행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선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번뇌, 망상이 줄어들었을 때그 평온함, 안락함, 또 모든 마음이 쉬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하나의 사물이 바라보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 모두가 고귀하게 보이고 풀 한 포기라도 필요없는 게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값어치가 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물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개개별로 모든 게그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 또 증오심, 그런 게 지속되면 이제 괴로워지죠. 그런 게 사라지면 아주 기쁨에 차서 환희심, 항시 평온하고 즐거웠고 그러한 마음 속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두, 우리는 이제 화두 수행을 하는데, 화두라는 건 이제 중국에 1700 공안이 있다고 하죠. 이제 공안이라는 얘기는 화두 이전에 공안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안이라는 건 조금 긴, 한 문장이나 조금 긴, 걸 이제 공안이라고 하고, 무자 화두라든가, 그냥 간단하게 이목구나, 이런 그냥 간단한 걸 되게 이제 화두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안보다는, 그래 공안과 화두를 뭐 같이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화두는 그럼 도대체 뭐냐, 어떻게 받는 거냐, 그걸 이제 옛날엔 선지식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와서 질문을 드릴 때그 답으로 한마디를 하거나, 질문하기 전에 먼저 선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는데 납자가 대답을 못하면 그게 이제 그 납자한테는 화두가 되는 겁니다. 또 질문을 했는데, 납자가 질문했는데 선식이 답을 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납자가 답을 못하면 그게 또그 납자한테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곰곰이 공부하고 참고하다가 깨우치면 그것이 이제 화두로 남고 기록이 됩니다. 그건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는 화두가 생겼습니다. 대개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은 이제 은사스님한테 받거나, 또 선방의 조실스님, 선지식들한테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단체로도 받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옛날에 이제 뭐 1700공안이 많은 화두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그 화두가 그냥 이목구가 세계를 대표하는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이건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으면 깨우친 분이 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화두는 이목구 화두를 예를 들자면, 이목구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제 해석을 하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경상도 말로 나는 무엇인가를 이제 나를 이놈 1인칭 대명사로 해서 목구, 무엇인가를 목구로 표현한 거죠. 그래. 그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 평안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지면, 가라앉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더 참고하고 싶고, 너무 마음이 환희스럽고, 환희심에 차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깊은 수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 그 선지식들이 그럽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끊임없는 망상의 이어짐, 화두를 이제 그걸 화두에 그 망상, 망아지를 고삐를 채워서 고삐를 묶어놓는 게 화두입니다. 이게 화두는 그 망상을 묶어놓는, 고삐를 묶어놓는 새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새말뚝은 어느 나무가 됐든 고삐만 안 풀어지고 안 뽑히게 단단한 나무면 돼요. 그게 새말뚝이 됐든 돌말뚝이 됐든 고목나무가 됐든 고삐만 묶어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고삐를 묶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화두란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화두 수행하실 때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근데 화두는 그렇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먹고 한마디 들었을 때 너는 누구냐? 바로 이 소리죠.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왜 태어났고 왜 죽어야 되고 왜 힘든 이 고해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난 뭐냐 하는 그 의심, 단순한 그 의심으로 참고하고 수행을, 마음을 고 이목고 하나에 묶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명상을 또 마인드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더 이해가 빠르실끔 길들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화두라는 게 크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화두에 대해서 화두에 깊은 진리가 있고, 대운 수행하는 스님들이,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갈피를 못 잡고 수행할 때는. 지나고 나니까 화두는 어떤 화두가 됐든 그 화두에 마음을 묶어두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못하게 묶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두 수행 방법이죠. 그 조동종이나 또 우양종이나 이런 그 오종칠파가 있죠. 근데 조금씩 다 화두로 수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이제 후학을 지도할 때 조금 다른 개성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파로 나중에 후대에 분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임재종이죠. 임재 스님 선맥을 이어서 지금 조계종이 화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행 방법, 예를 들어 남방의 수행 방법, 위파사나는 이제 처음부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의식하고 관찰하는 거죠. 나의 언행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집중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전혀 다른 수행법, 시작이 다르면 그럼 전혀 다른 수행법이 아니지 않느냐. 목적이 깨달음이면 어느 문으로 어디서 출발하든 한 군데에서 만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수행하고 하면, 예를 들어

의단동로라든가, 몽중일요, 다성일편.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면 화두 수행을 해도 그 화두가 없어집니다. 화두는 없어지고 의단동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든 화두가 하루 종일 저녁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저녁까지 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몇날 며칠 지속됩니다. 몇 달까지 지속됩니다. 몇 년까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란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우목동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의식 상태는 깨어 있고 또 성성하고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그러한 이제 경계가 있죠. 그러한 단계가 이제 그 삼매에 들을 수 있는 풀수 없는 단어를 화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학문이나 지식으로 해설하거나 이해로서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풀수 없는, 예를 들어 건식월 같은 거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건식월 뒷간에 마른 똥막대기라 운문정인가 그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앞뒤가 딱 막히죠. 어떻게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입니까? 이렇게 앞뒤 생각을 차단하는 화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이제 의심 하나로 집중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걸 이리저리 이론적으로 답을 얻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답을 구하셔도 안 되고요. 그래, 이제 우리는 화두를 그냥 신투불이 음식이 우리한테 맞듯이 우리는 화두를 수행 방법, 화두 수행 방법을 우리에 맞는 발전되어 온 수행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행 방법도 마찬가지. 그래, 이제 화두와 선과 명상. 그게 뭐가 다르냐. 다그 인도 쪽에서는 이제 그 정신, 마음 수행을 그냥 명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참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남방에서도 이제 명상 수행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번역을 하면 쓰는데, 그건 언어의 차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불제자로서, 똑같은 마음 수행자로서, 용어가 어떻게 되든, 목적은 본래망상을 가라앉히고 지우고 밝게 마음을 바꾸는 마음 평안, 목적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되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그한 생각이 끝나고 평생을 이어온 그한 생각이 끝나고 다음 생각이 이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평생을 이어갑니다. 근데 수행을 통하면 그한 생각이 끝나고 그 선지식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를,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그게 이제 지도 방법이었어요. 그 자리를 이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화두에 집중하면서 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걸 이제 알아차려야 돼. 근데 모든 수행의 공통점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진짜 그렇게 마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 고요히 멈추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몇번 해봤는데,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신비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경험해본 분들만이 이제 알겠죠.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생각이 머물라. 그러면 생각이 없는 자리죠. 무념의 자리죠. 아침에 든 화두가 저녁까지 간다느니 사륙시에 항시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초발심작용문 보면 이제 사륙시에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몽중이려니 의단동로니 뭐 몽중이 꿈에서도 화두가 똑같이 들려야 된다. 전 그러한 선지식들의 말씀이 그냥 열심히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라는 그냥 간곡한 뜻이고 가르침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가능하리라고 제가 수행을 처음에 초발심을 배우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건 그냥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전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구나. 모든 그 선지식들 말씀이 전 진짜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스님들이나 전문 수행자들 모든 것을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 그래 전용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좀 쉽게 일반 불자나 이제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세계 일화라는 만공 스님 해방된 소식을 듣고 무궁화꽃을 주어서 세계 일화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4자를 쓰셨어요. 수독사에 가면 큰 현판에 금나필이라고 해서 해방된 소식을 듣고 바로 무궁화꽃을 떨어진 무궁화꽃을 주어서 그걸 붓으로 세계 일화를 쓰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로 생활권, 하나의 생활권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 소식이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도 이 마음평안 선명사 종단에서 보급하고 있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이해하고 서로가 좀 쉽게 보급을 하고 널리 펴야 되겠습니다. 제가 수행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느낀 건 이 의식세계에서 보는 건 이 우주의 법입니다. 이 부처님 법을 잘 받들고 따르고 수행을 해서 정말 이 우리가 모두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고뇌에서 벗어나 좀 더 밝은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부처님 법의 그 핵심인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자꾸 해보면 자기 전에 10분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자면 숙면을 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10분이라도 어여이 맑은 공기 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앉아있습니다. 한 10분이라도 집중하면 눈을 뜰 때 눈이 밝아져 하루가 안정이 됩니다. 아침 저녁이라도 내 스스로 나를 가꾼다 생각하시고

마음은 가라앉히고 가라앉히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상에서. 우리는 이제 표현을 그냥 마음을 뭐 쉬어라 뭐 이러는데, 이 우리 수행은 헬스클럽 가서 여러분들 운동하시죠? 아주 비싼 돈 내고 운동합니다. 운동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건강해집니다. 또 질병도 물러갑니다. 그런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건강도 이러한 그 명상 수행, 참선 수행 이런 걸 통해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헬스클럽 가서 운동 아무리 해도 마음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몸은 힘이 세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도.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 따른 그 선명상 수행, 이러한 수행, 간단한 수행 방법, 입문에 참여하셔서 동참하신다면 진짜 건강이 뭔지, 마음 평안이 뭔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이 영상을 봐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불자님이 아니래도 어떤 그 마음의 안정,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그 선명상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찾는 내 자신 그 평안의 입문에 동참하셔서 진정한 나의 그 행복이 뭐고 나의 평안이 뭐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공적으로 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느껴보시고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항상 세상이 아름답고 즐거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고 매일이 하루가 일상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게 진정한 나를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한번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드립니다.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열애 출연품입니다. 이 열애 출연품을 다 하나로 묶어서 잠시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허공과 같아서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태양과 같아서 중생의 온갖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통도사 화엄살림 청법 대중들은 내 몸이라는 작은 먼지 속에 온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내 안에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내 안의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내 안의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망상의 구름을 걷어내어 본래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내가 곧 부처요, 내 이웃이 곧 부처임을 깨달아, 이 땅을 연화장 세계로 일구는 보현 행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 열애 출연품을 발언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발언을 할 때 온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이런 발언 많이 했죠?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때 발언문을 한다 하면 이 구절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열애 출연품의 핵심은 온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그 열애께서 출연하시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화엄경 전체에서 어느 품이 중요하지 않은 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애 출연품은 그동안의 모든 과정과 여정을 거쳐서 비로소 부처님께서 출연하심을 확인하는 품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안 오셨어도 오늘 딱 오시면 여러분이 오시는 그 순간 무엇이 돼요? 열애가 되어서 출연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 열애 출연품은 어쩌면 화엄경 전체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딱 정점을 찍은, 그리고 열애가 출연하시고 나서 그 다음은 출연하신 열애가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애 출연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무엇인가 하면, 수행하고 수행을 해서 가꾸고 닦아서 된 열애가 아니고 처음부터 열애였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열애였지만 열애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친 거지 아까. 누가 왔다고? 아니 옆에서 누가 왔다고? 열애가 오셨다고. 누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 그래서 이 열애 출연품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인용을 하면,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건만 어리석음과 집착 때문에 혹은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이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전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데 망상과 집착 때문에 다만 이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전부 열애라고 하는데 근본부터 열애인데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스스로 열애임을 보지 못할 뿐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면 요것만 딱 끊으면 도대체 뭐야? 수행을 해서 완성이 부처가 아니고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여정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처를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이미 부처인데 왜 모를까? 그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망상 그리고 집착 때문에 본인이 열애인 것을 알지 못하니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 전부 수행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죠? 그죠? 네, 봐요? 네, 달은 봤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자, 해를 봤죠? 해가 구름이 낀 날 보이던가요? 왜 안 보이죠? 구름에 가려있다고 해서 해가 없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구름이 끼어서 해를 보지 못할 뿐 해가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불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법칙이 하나 있다면 연기법입니다. 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어쩌면 인과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연기적 과정을 설명하는 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어떤 원인이 인이라고 하는 원인이 연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나서 조건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가 일어난다. 이걸 쭉 연결하면 인, 연, 연, 기. 인이 연을 만나서 연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난 결과는 끝이 아니라 다시 인이 되고 또 연을 만나서 또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하나의 윤회라고 얘기를 했죠. 이 과정에서 내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업을 쌓으면 무엇이 되나요? 부처가 된다. 이게 연기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

0: 부처님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연기적 사유이고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에 와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혹은 이런저런 공덕도 많이 짓고 그러다 보면 선한 보살이 되고 거기서 더 공덕을 짓고 지혜를 얻게 되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 연기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래에서 위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우리들 많은 신행에 혹은 수행에 하나의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한 공덕을 많이 지으면 그래서 마침내 지혜를 증득하게 되면 부처가 된다. 맞는 말이죠?
1: 네.
0: 이거는 다 아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씨앗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이 이 원인을 도와주는 조건인 수분이나 햇볕이나 양분이나 이런 뭐 바람이나 이런 조건을 만나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수행의 여정에 반드시 그리고 꼭 필요한 가르침이 연기적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쉽다면 왜 우리가 열애가 되지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여정이 간단치 않아요. 나름 기도한다고 해봤죠? 잘 돼요? 수행한다고 해봤죠? 마음 공부한다고 이제 해봤을 텐데 잘 되던가요? 왜 안 되던가요? 앞에 얘기했죠? 망상과 집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던 걸 하려고 앉아보니까 이건 안 나던 생각까지 난다. 평상시에 생각도 안 나던 것이 이제 참선 한번 해보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면 그 언제적 얘기까지 다 생각이.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복잡한 지혜가 있고 단순한 지혜가 있다. 무엇이 복잡한 지혜인가? 지혜에도 복잡한 지혜가 있고 단순한 지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단순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복잡한 지혜이지만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믿는 것은 단순한 지혜다. 단순한 것이 최고의 것이다. 자, 요 말만 놓고 보면 여러분 복잡하게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부처가 될 것인가?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 지금까지 우리는 수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화엄경 살림을 화엄살림을 하면서 십신 십주 뭐 이래가지고 쭉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복잡해.

단순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열의 출연품에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연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성품. 그러면 성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잘 안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 성기라는 말은 우주에 충만되어져 있는 부처님의 성품인 근본이 그냥 일어난 것이지, 이 부처님의 성품을 아까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는 본래 있는 것이다. 마치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존재하고 다만 구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와 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기라는 말은, 성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열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어디에? 각자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한다? 열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부처다. 오늘 열애 출현은 이미 부처인 열애를 우리가 각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인 해와 달이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빌려서,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끼느냐 거치느냐는 인연의 것을 빌려서 본성은 드러났다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이 본래 부처가 아닌 것이 아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기는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밑에서 위로 수행의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것이라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성기는 그냥 부처니까 내려오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 놔두면 돼. 놔두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열의 모습으로 놔둔 것이죠? 얼굴 빼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씀이 열의 모습으로 놔둔 것이죠?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의 마음으로 보니 부처의 세계에 오게 된 것이지 그냥 중생의 마음 같으면 오늘 안 왔다. 왜? 날씨가 왜 이래 추워? 아이고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그 설포증가 있는 것보다도 그냥 다 입을 이게 좋아. 근데 본래 부처인 자기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쓰면 되는 것이다. 쓰는데 가끔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망상과 집착이라는 것이 자기의 온전한 열애를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양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본래 부처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대로 부처의 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면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치료할 때만 한다. 언제나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겠다 싶을 때 생색내듯이 착한 사람이 돼. 그러다가 그런 이해관계와 별로 상관이 없다 하면 쌩.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가장 유명한 조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비드상이라고. 아시겠어요? 다비드. 젊은 청년의 조각을 했어요. 근데 뭐 머리도 이렇게 탁 하고 뭐 몸매도 젊은 청년이니까 뭐 살도 없겠죠. 쫙 뭐 눈, 귀, 코, 입도 다 보이고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눈, 귀, 코도 보이고 뭐 해서 뭐도 보이고 뭐 또 하여튼 다 보이겠죠. 보셨어요? 그 조각? 예. 예. 이 멋있는 조각을 한 조각가에게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조각을 했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나는 다비드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조각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다비드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대리석 안에 다비드상이 본래 존재했다. 그럼 내 역할이 뭐예요? 대리석 안에 이 다비드라는 젊은 청년의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한 일은 단지 그를 가두고 있는 불필요한 돌들을 떼어냈을 뿐이다. 여러분, 뭘 고치는 걸 성형이라고 하죠. 뭐 이 중에도 있겠죠. 그 성형은 보태기도 하고 혹은 떼내기도 하고. 근데 성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돌 안에 그 멋있는 다비드상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 말고 존재하는 불필요한 조각들을 떼내니까 이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가 본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가 본래 존재하는데 이 부처보다 더하게 뭐가 붙어 있어요? 불필요한 어떤 마음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 부처의 오롯한 열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가서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열애를 제외한 나머지를 떼내는 노력.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거울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울이 아니고 마음. 그 마음 속에 지금 막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망상. 그놈의 망상.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망상. 또 집착.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본래 열애는 존재하고 이제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불필요한 마음의 상태를 다 제거해버리면 그것이 열애인 것이지 따로 어디에 가가지고 기도한다 수행한다 해서 만들어 오는 열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기라고 하는 말은 성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불필요한 걸 띄어내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띄어냈냐고요. 마음에서

망상과 집착을 떼어나는 것, 그게 쉽겠어요? 몸에 붙어있는 살도 못 뜯어냈는데. 이게 몸에 붙어있는 살을 떼내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보통 일이겠냐고. 그런데 이 열의 출연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열애가 존재한다. 성품이 존재한다. 성품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옥죄고 있는 망상과 집착을 떼어내야 된다. 자, 연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해서 이런 작용을 다 모아서 만들어서 쓰는 거라고 한다면 성기는 그냥 써라. 그냥 핸드폰을 탁 던져주면 써라. 여기 다 있어. 근데 뭐만 써요?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또 뭐해요? 뭐하고 뭐하고 쓰기는 몇 가지 쓰죠.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기능에 우리가 1%나 쓸까? 그럼 이걸 다시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무한 능력인 열의 성품을 다 안고 있건만 그 가지고 있는 열의 성품을 과연 몇 프로 쓸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만들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핸드폰을 쓰듯이 부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부처가 있으니 그 나머지만 떼어내 정리해라. 정리하면 그게 곧 부처다. 거기에서 뭔 다른 설명과 뭔 다른 고민이 필요한 일이냐. 그래서 이 열의 출연품의 핵심은 기하고 기하도다. 이미 중생들의 마음속에 열의 지혜가 구족되어져 있건만 오직 하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니 부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부처를 써라. 그럴 때 다비드상처럼 그냥 내게 불필요한 것이라면 내려놓을 줄 알면 이것이 곧 열의 완성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만 가지고 있나? 또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좋아하는 욕심, 집착, 성냄 뭐 이런 군더더기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그냥 가만 놔두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살 뺀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살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안 보이는 마음의 살, 군더더기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것인가? 그러면 그건 이미 구현되어져 있는 열애를 확실하게 성취해가는 일이다. 열의 출현품의 위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조금만 정리를 하면 화엄경의 전반부, 이 열의 출현품이 오기 전까지 이 전반부는 뭐냐면 신, 해, 행,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한 수행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열의 출현품은 신, 해, 행 다음에 뭐예요? 증도,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화

0: 환경 전체에서 이 열의 출현품이 얼마나 위치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해행증에 해당을 이 아 내가 부처구나. 아 이 내 아닌 이유는 없던 게 아니고 군더더기가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구나. 아 군더더기가 있어도 열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군더더기가 있어도 열입니까 열애가 아닙니까? 열애예요. 다만 열애의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본래 부처니까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1: 네.
0: 이 소리도 안 행복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진짜 행복하냐? 왜? 열애가 아닌 게 아닌데 왜 그러면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지 못하냐? 뭐가 묻어 있다 이거야. 뭐가 붙어 있다 이거야. 에? 이걸 떼내야 된다. 이 떼내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해행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일부터 이제 한 3, 4일 남은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요? 아 내가 부처구나. 아 내가 부처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소승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 내가 부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중생 속으로. 현실 속으로 이 열애가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열애의 역할을 해야 되고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나머지 여정인 것이다. 이게 열애 출현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행합일이라는 말 아시죠?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지라고 하는 것이 열의 출현품이라고 보면 돼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애라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 뭐가 붙어있긴 해도 아직까지. 다 뛰지는 못했잖아요. 네. 내가 열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행을 해야지. 행이 앞으로 나올 입법기품 속에서 선제동자가 이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여정은 그 행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부처가 되어서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다 떼내지도 못하고 나가서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시비만 만드는 중생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있는 그 스스로의 성품인 열애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뒤에 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필요 없는 마음들을 다 제거해내면 오롯해진다. 어디서 열애를 만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네. 오늘 오전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2: 아 맞죠 맞죠.
3: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제가 그때
3: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고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요 오프닝 때.
2: 맞아요 맞아요.
3: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2: 절대 없죠 절대.
3: 감사하기도 하고
2: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뛵니다 정말 요즘.
3: 아빨떡 아빨떡
2: 아빨떡이지요.
3: 맞습니다.
2: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3: 야.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국민과 성불하고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 게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복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보살라 능유소교주수구

사소불이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낭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여

착한 벗이 좋기는 하지만 바른 생각만은 못하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나가면 모든 악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

밖으로 드러난 형상으로만 그 사람의 선악을 말하지 말라. 또 잠깐 동안 사귀어보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지도 말라. 원래 겉모습에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나니 그것은 마치 노쇠를 도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죽고 먹고 여정이수하니 무자백성이라. 무라는 구와 무자, 무라는 구. 모든 것이 있다는 말, 모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떠냐 하면은, 나무가 등치기 나무를 의지한 것 같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말이야. 그 뜻은 어느 것이냐면 고개 백성

상수례안 서로 따라오는구나. 이 상수례안이라는 걸 알면은 앞에 말한 부분을 다 알 수 있구나. 덕산이 시중은 덕산, 무제덕산이라고 하는 덕산 스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그래야 불답하노니 오늘 지면 내가 무인법문이 대답을 안 한다. 그러니 문나대는 상위권이라 누구든지 와서 뭐 묻는 사람이 있으면 상위권을 때린다. 아무 나 묻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신이 출입하거든 중앙을 쓱 나와서 절을 한다. 상위권타요 덕사님은 이리게 신왕 이 말하냐면은 모제료 하얀 민문이었던 제가 아직까지 저 뭐 법문을 묻지도 않았는데 위 심마야 다 먹었고 어째서 만 나를 떼내죠 뭐 물으면 떼낸다 했는데 제 덕산스님 말씀이 이지 승천이고 네가 그럼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냐 어디 가서 왔냐 이랬어요. 제 신화는 신라입니다. 제가 신라산입니다. 제 산을 덕산이라 했는데는 미답 선생님 말이에요. 니가 아직 저 배전을 받기 전에 호의 30분이라 벌써 30분을 갔다고 미리 말했다. 이것이 유명합니다. 덕산님이 부탁받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물으면 누가 그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자손님 법안스님 무슨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대소덕산이 화장양골이라 그 시원찮은 것, 덕산인가, 그 사람, 내 자기, 그, 조상이냐? 화장량, 말이 두둥거린다, 빠지 말이 그만, 터집혔다, 이 말이야. 두둥거린다. 운명이 또, 운명이나 간 사람은, 문신인 제자요. 그, 연밀을 청소하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대소덕산이 용두삼이로다. 대소덕산이 말이야, 그 덕산인가, 뭐지, 그 노장 용두삼이여. 대가리는 웃더니 용이 이제 꼬리는 뱀이라고 말이야. 틀림없다, 이게. 저놈 갖다 틀린다, 이게. 여기에 집중 쓸 수 있어. 말로만 따라가다 상신장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상수대야, 인가? 서로 따라온다, 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근선사 임재종 임영원 목사가 성함이 있어. 대야 탱금하고 큰 불무, 큰 만화되면은 대장간에서 금을 갖다가 쌈다. 금을 놓고 가갖고, 뭐, 땅, 물개 만들어, 금을 쌈고. 홀리는 게 중요하다. 보아니, 어떤 내신, 내신 뱅기, 뱅기, 하늘 어떤 내신 뱅기, 내신 우한 쯤이요. 오원봉이 마하고 천지 놀란다. 그때 어쩌면 초목은 수발하고, 초목은, 산천 초목은 다 빼내서 만들면 다 피난다. 그 말이요. 그럼 이제, 광희 자신으로다. 그 빛이 어떤 스로, 지수로 어떤 자꾸 새로운 거예요. 불위 선모력하고, 그 많은 어떤 힘도 찌르지 않고, 금맛 챙기느라, 하늘에서 있는 어떤 기운을 갖다 잡은 일 아쉽다, 이것이와. 덕산신 법문에 대한 것이라, 전이 살날 깨야 하니, 어떤 전이를 웃으니 말이오. 온 위험을 다 해가지고 살로 쥐고 살린다, 이 말이오. 그래서 그 기본이 어떤 최무해하거든. 그러니까, 청고조요. 동빈유라 천고만이 빛난다 이것이 이 법문이 빛나가 있고 동빈유라 무슨지 어린 조금 어린이 참말로 그 교육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지 말이야. 요 광명이 온 시방 덕계를 비치더라. 화장량을 하니 군용 안하리오 말 두둥발이 났다 이렇게 했거든. 법안신 그건 무엇이냐면 군용 안하리오 그 말 가운데 눈이 웃긴 살아가 있다. 용두삼이 아니 이지유지로다. 용두삼이라 했던 또 운명신님. 그럼 뭐냐면 이지유지요.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을 비우는 것 같다. 당청 노주 잔악신만. 이 중을 갖다가 그 검문 중 말이요. 중을 갖다가 어떻게 비웠냐면은 눈 감고 가다가 말이요. 큰 웃긴 지루해 있는 모습 하나. 가다 마치도 확 붙인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이제 그리 덜붙이 비난이 있어. 그, 이 중은, 지동한 말이지. 눈 감고 대는 빵, 봉사하는 말이야. 봉사가 되는 그

주변에 앞에 쓰여놓고 차상 남기는데 주변에 이렇게 했나? 그래서 머리를 갖다 확 뒤로 하면 들어봤지다. 들어봐. 그건 뭐냐면은, 사뜩 있는 우치로다. 있는 사뜩 있는 목구멍 숨소리만 확 내칠다, 이요. 숨소리 내치갖고 무기식이요. 아주 그만 목숨이 뭐 끊어졌더라. 힘이 끊어졌더라. 이번 앞에는 덕산스님 이제 법문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받고, 뒤에는 또 이제, 중요한 게, 아주 인문 중요한 걸 갖고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문은 미신사격만년 경만산이요. 누구든 사랑분별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지, 이런 저런 따지다 하는 말이에요. 만처부터 처부터 충상이 말하면 앞에 가리다 이 말이에요. 만중 축상. 예? 천이야, 산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천이나 만개나 되는 게 상이 말이야. 세상에 앞에 가 있단 말이야. 이분은 깨치 알지, 사령 분별은 절대 모른다. 그런 동시에 흘려서 또 섬칠려더라. 시어로 가 있단 말이야. 햇바다로 가 있고, 이 소리, 그 이거는 저런 이론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삼천리로부터 개켜가 있어. 삼천리 밖에 살린다. 그래, 이 법문이란 것은 사령 분별도 모르는 것이고, 언어로도 이분만 믿지 못한 것. 오직 깨치란 말이지, 깨치 전에는 절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법문이 뜻이 끊는 건데 어디 있냐? 상수대야 한다. 서로 따라오는 거. 그 뒤에 고목 성선사라고 조동영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한 말 합니다. 행암 마야 그 권해하니 마야군 마야인들한 것은 아주 아주 명금이야. 유명 칼다로 말이야. 아, 청룡들 같이 그런 유명 칼다. 이두고 본에 저 대문 벽 서가 있고 찍어 섰다고 말이야. 그러니 당기 수감 범중이냐 이 기틀을 당해서 누가 칼이 말하겠느냐 이 중주첩으로 둔이 저어 싸가 있는 말이야. 이 청룡돌을 갖다가 마귀하금을 갖다가 누가 어찌 범할 수 있는 말이야. 범하다 아마 죽는 판이야. 그런데 간성 신라 대납되는 말이야. 참으로 부럽다고 말이야. 자라 사회 봐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 이 신랑이 앞다 부른단 말이야. 누가 부르냐면은, 어땠을 하냐면은, 전이 파저 야광신이라, 온 밑을 저 뒤에 저 위험을 다 해가 이 말이야. 그 저걸 갖다 무리칠 수 있단 말이야. 저걸 갖다 부사빗어. 덕산이 무엇이 많으면 다 부사도 많으면 다 칠수 있단 그래서 그 광명이 또 새롭게 살더라. 그러나 반대지. 아까 원호신 같은 그 유명한 신면은 덕산에 없던지 그 벽이 참으로 천고에만 뛰어났다. 그 중은 어떠냐면은 문문 봉사 중이더라. 요건목 성수사가 또 이제 반대거든. 덕산이 그렇게 채웠던지 말하자면은 참 천하없이 기계가 도도하게, 예? 자격없이 비록 썼지만은 결국 신라신한테서 많이 말아 죽고 말았다. 반대. 이것을 알아야게.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상수해야 합니다. 서로 따라온다고 말이야. 상수해야라는 이유를 알면은 이 뜻을 알 수 있어. 설두중원성사, 설두중원성사도 덕산에 왔습니다. 문용의 여사님, 이런 설두신이야. 설두헌이 염, 그, 이, 그, 비교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설두헌이 그 차화하고 이 법문을 들고 경거, 법안, 원명, 염하더만, 예. 법안 스님하고 또 원명 스님이 이제 법문한 거. 하나는 하장장거라고 하나는 용산 이렇게 했거든. 그 법문을 갖다가 다 지가지 보면 다 그렸단 말이야. 그러고 근육부터 중원성한 거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노숙이 두 노숙 법안과 운명신 말이야. 두 노숙이 수선 비록 말이야. 잘 하긴 했어. 어떻게 잘했냐면은 재장 보단하고 징거를 갖다가 끊어가 있고 자른 데 어떻게 저기 찍는단 말이야. 하나는 지금 하나는 자르거든. 그림 때는 이제 징글 같은 거 누가 자른 데 맞춘단 말이야. 보, 자른 데 이제 보충 지이고, 사중종쟁이야. 묵은 걸 갖다 버리 삐르고, 개본대로 이제 딱 쫓아갔거든. 법안 스님이나 문명 스님 한 법문은 이제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뜻이 직분되어 있어. 그러하나 말이지, 요겐 덕산, 요겐 덕산인 말이야. 여름지가야. 그렇지만 덕산 볼락하면 모른다고 말이야. 법안이 화장량고적하고 또 원명이 용두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가 있고는 작은 큰 소리는 했지만, 기쁨은 했지만, 실제는 덕성

모르는 사람들은 알 것이요. 요새 신라신마, 신라신을 누가 알고 싶나 이것이요. 어떻냐면 당청 노주적 하나님이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눈먼 봉사가 때가 있고 앞에 태산이 안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을 빚이나 가다치도 확 머리를 들받은 그런 눈먼 봉사들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설국신 분이 필요했어. 그러면 필요한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상수례아냐. 서로 따라온다 이 말이요. 상수례아라는 걸 아까 뜨면 이 뜻을 따를 수 있어요. 대우 지선 자랐고 임계종을 유리한 신인지 쓰는데 이 신인 이것도 한 말씀이 있어요. 대우지가 연호대 어떻게 하냐면은 신은 진도 지방 사람들이 다 말한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덕사는 작가라, 덕사는 작가라 말이야. 참말로 든지 실제로 얘들로 확실히 깨친 사람 깨친 작가라. 용도 코로다 참을 법을 잘 썼다고 칭찬하거든. 그러지만은 야 일만데 만약 일진데 일진만 본진데 말이야. 한 몽견만 꿈해도 모른다 이 말이야. 덕사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대우는 또 오대 나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덕산이 이 시 자신이 추하고 말이야. 이 주임을 한번 확 밀어빌거든. 신라신이 밀어빌단 말이야. 밀어빌니께 직득 빙소야야 당냐 만지면 얼음이 바짝 부담이듯이 말이야. 대학생이 바짝 부담이 덕산이 절단 낫겠다 이 말이야. 완전히 말이야. 완전히 죽어있다 이 말이야. 그게 설두시 말씀하는 거다고 지금 이제 또 이 대우신 말씀은 또 정반대로 또 평을 하고 있거든. 치연 여시나 비록 그러지만은 이금의 직금 말이여 매일게 종수자 대만득이라 산말로 말하지만 반쪽 아래나 한쪽 아래도 이만한 사람이라도 찾아볼래 볼 수 없다 이 말이라. 실제로 덕산이 뭐 도산치 했지만 신라산한테 결국 빙소화에게 완전히 죽고 말았지만 하는 말이지. 그럼 죽은 덕사이지만은 찾아볼 수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인들 한 평이만 서로 정상반이요 서로 반대를 해가지고 있지만 그 깊은 뜻이 있어. 그걸 알아야 되지. 말로 따라갔다 오르신 말로 말로 따라가든지 뭐 사령분들하고 모르니까 이 말이 깨치 아니지. 그럼 이 뜻이 결국 어느 곳에 있냐. 상수례하고 서로 따라오는 거야. 서로 따라 일어나면은 이제 이제 할 수 있어.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들으라고 말이야. 다자탑전에 분부한 사람 다자탑전에 부처님이 반절 나왔거든. 가서 보니까 상수례하다 서로 따라오는 거야. 영산회사에 그 영마한 영산회사도 꽃이 들었거든. 상수례하다 서로 따라온다. 사라소에 집상보하니 사라소에서 쌍국 두 발로 내놨단 말이야. 상수야 서로 따라온다. 정전 백수자 동산수생 조준욱이 동쪽에 조사설에 있는 문인도 정립해야 그렇게 하거든. 접을 수련전 문인도 운모는 동산수생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 뜻도 어느 것은 상수야라. 서천 사치관 서천에서 사치를 28, 28조 동토 이세미 동토 이상 6조 상수례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입박해도 결국은 어느 곳에 있는 상수례했단 말이에요. 상수례하면은 일치의 점을 다 끝나는 거죠. 야야 괴롭히면 만약 이것을 바로 할 것 같으면은 서가달마가 상암지옥이오 서가달마가 만들면 산채 그대로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동시에 좀 위원이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조주님이 고두걸매이라 조주어문이 만드면 머리를 갖다 두드리면서 살이 돌아오고 빈다 이 말이야. 환내만 알겠느냐 이거지. 상수리하자 서로 따라하는 거야.

이당공하고 508이 말이요. 금강 공인이 당공하고 허구에 비치했단 말이요. 맹주가 재반하니 밝은 구슬이 소반 후에 있어. 조용 동시요. 조와 용이 동시다. 때를 같이

조화영이 빈주 여견이로다. 빈과 주가 여견하더라. 북풍은 늠름하고 겨울바람, 북쪽에서는 겨울바람은 늠름하고 백설이 분분하니 신무지 분분이 만에 후에 쓰린다. 귀호 신읍이요. 귀신이 만들면 부르짖고 말이요. 신이 문다 이 말이야. 귀신이 만들면 소리를 지르면서 통골라 울더라. 그런 동시에 오미토조로다. 까마오는 날아서 허공을 당이고 토끼는 땅 위에서 사람들 치더라.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지 신마 시절이고. 이 어떠한 시절이냐? 호중의 장리로다. 두림이 쏘게. 두림이 말이야. 물려는 두림이 쏘게. 1월이 찌르더라. 해와 달이 찌르더라. 말이야. 흥화가 인심문. 인지심의 적자인 흥화존장선사. 흥화존장선사한테 어떤 지인이 물었어. 어떻게 물었냐 하면은, 사방 팔면 내시에 야오. 사방 팔면에서 우뚱 들어치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랬어. 말하자면 천군 만마다 사방 팔면에서 막 뛰, 칼 들고 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름 물었단 말이야. 깨 흥화심 대답이 다 중간전이라. 중간을 때는 아니라. 신이 변 예배하도, 그러니까 주인자 예배를 절을 또 했다. 깨, 화운, 흥하신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산신이 자기래, 내가 어디 어제 말이야. 북의 천재라가, 저, 촌에 만드는 저, 재를 갔다가, 바보듬으로 갔더라고 말이야. 갔다가, 밤노에, 발노에 말이지. 우, 치, 돌풍폭우야 아주 참 그 벼락 끝이 부는 만드는 그막 태풍을 만든 말이야. 폭포수 친대는 비를 만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각행 고모리 타득관이라 돌에 어디로 갔냐면은 길가 가다 보니까 선왕당 같은 그런 사당이 있단 말이야. 그 사당이 있어 그 사당 속에서 내가 피하느라 이렇게 이제 흥화신이 말씀하셨어. 이거 유명한 흥화신님의 고모리 예사당 속에 피했다는 말, 비를 피했다는 법문인데, 보통 보면은 하찮은 뭐 별로 짓부도 안 한 것지만은 아주 무서운 법문이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인제 중궁주락 하는 분이 오조법인사가, 천문인도 공부하러 다닐 때, 운문종에 정맥으로 내는 원조선사 밑에 있었단 말이야. 전등록에서 200명 사법제자 은친이 원조선 뿐이야. 그 유명한 큰 신이야, 운문종에. 꽤 그 신이 있다 있으면서 고금 인연을 지내요. 고금 우천이 법문을 보면 다 알 것 같단 말이야. 다 알 것 같은데, 흥하신만의 고모리 피두과랑 타두과랑은 말이야. 이 사당 속에서 비를 피했다.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물론 이건 모르면 땅 갈았다는 것도 잘 몸기지만은, 자기 습관은 이제 챙겨 그렸다. 그래서 원조 스님한테 물었어. 이 법문을 지내냐 이런 물인 게네. 원조 스님 하신 말씀이 이것은 인지하사요. 운문 밑에 운문종 일이 아니다 말이야. 인지하사니께네. 그러니까 인지자가 물으라 이것이라. 인지자가 물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지 유미하냐 부산 원선사거든. 그러니까 부산 원선사한테 또 쫓아갔어. 부산 원선사한테 가니까 부산 원선사 말하냐면 그한테 무슨 말 좀 하고 난 뒤에 나 벌써 늙었어. 나이 많아 늙었단 말이야. 늙었어. 안 되니까 백운당 선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으로 가서 찾아가서 네 공부를 성취해라. 그래서 과연 이제 백운당 선사 말이야. 당 선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성취해가요. 인지의 증명을 이어서 인지 중국이라고 유명 오조 법연사 되거든 됐는데 그렇게

통하신 그 문이 아주 저 깊은 데 있어. 무섭고 깊은 데 있단 말이요. 깊은 데 있는데, 이걸 바로 알면은, 임제 정맥뿐 아니라, 불교, 불조, 비밀 같은 거 전부 다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확실히 깨치게 된 사랑복탄 모른다. 그러면, 이 낙치가 과연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한 말이야. 성녀는 무게배 나고, 도를 가했고 만들어 놓은 어떤 여자는 말이야. 그 시내가 가서 춤을 춘다고 말이야. 돌로 가 만들어 놓은 여자가 어떻게 춤을 어떻게 출게요? 그런 동시에, 목마는 쉬운 게 아니라, 나무로 가 만들어 놓은 말은 말이야. 어쩐지 구름에 솟지 솔치 운다. 이게 이제 성년의 무게를 나고 돌로 가 만들어 놓은 여자는 시내가 가서 춤을 추고, 나무로 가 만든 말은 구름에서 소리치우는 그 소식을 알면은 흥화존장선사 법문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전 시인 내가 송도하고 염도하고 많이 한데, 그 안에 몇 가지 내가 소개를 하겠는데, 진정 문선사가 어떤 소원을 했냐면은, 일불시 이불생이라. 하나는 틀렸고, 둘도 아니더라. 말이요. 하나, 둘이 다 틀렸다는 말이요. 하나, 둘이 다 틀린, 전체 다 틀린 게, 그거 가서는, 일불시, 이불시에나 하나 틀린 동시에 둘도 아니더라. 낙화방 초리 제로다. 꽃이 떨어져서 말이야. 자부기 웃든지 싸이가 있는 방초. 시퍼는 웃든지 푸르해서 말이야. 제여, 벽걸이가 웃든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 말이야. 함정의 우울 야초정한데, 한글한, 아무 이름도 한글한 웃더니 저 뜰에 말이야. 우불, 비가 다 대빛어. 비가 안 온다 말이야. 야초정이여, 밤이 좀 고요하 이렇거든. 편의로 환경을 해상생해라. 조각다리, 온달 나이가 조각다리 저 웃더니 바다 한쪽에서 서서 오르더라 이것이야. 이제 이 소식을 알면은 아까 흥화전장선사 그 법문을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내가 또 한마디 하겠어. 초명이 탄대천이로다. 초명이라 하면 어떻게 벌레 중에 제일 적은 벌레예요. 한 벌레다가 말이요. 그 조그마한 벌레가 탄대천이요. 큰 호래를 집을 막 챙기더라 이것이요. 그 조그마한 벌레가 어떻게 저 호래를 집을 챙기겠어. 이것이 이제 진정 문성사 법문에 대한 법문이라. 그러고 고봉 원묘선사 인지정매가 원묘선사에 송한 게 있어. 어떻게 했냐면은 기화 염념 소단장한 말이야. 기화 배가 고팠으면 안 되면 막 속에 불이 나다가 말이야. 어디 배가 고프든지 배가 고픈 기화 염념 소단장이야. 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그 불이 말이야. 불이 속에 불이 나있고 소단장이요. 온 창자 말이 이제 끊어진 단자 말짱 속에 창자가 전부 다 불을 다 질핀단 말이야. 다 타핀다 이 말이야. 배고파가 있고 배고파 창자 전부 다 타핀더라 이것이요. 친몽 왕선 불능세로다. 친이 만드면 임금 수라사만 해도 먹들 못해. 임금 수라사 이렇게 하면 어떠니 뭐 제일 만반짓을 제일 잘한 차리겠어. 배고파서 어디 온 속이 오장 입고 다 타는데 아, 임금 수라선 같은 그런 어떻게 만반진수로 체류 그런 상을 그런 음식을 만들어도 먹들 못해. 못 먹는다, 그 말이야. 가련, 병축, 계륜, 거류가 아니,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 말이야. 병축, 거류게요. 계륜이라 하는 건 시내 조그만 물 쫄쫄쫄 내려가는 말이야. 조그만 시내 물만 따라다닌다, 그 말이야. 따라간다, 그 말이야. 그러하니, 배가 측명이 추적가 아니라 천이나 백이나 만이나 되는 말이에요. 그럼 큰 측명, 큰 바다가, 뭐 태평양 바다 이거 난 것도 아니여. 어? 백이나 되는 거지. 그 큰 바다가 막 추적이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 만이 아주 늘더라. 이것이라. 그 흥화존장선사법문하고 유혹한 게 없는 것지만은 흥화존장선사법문을 갖다가

바로 표현한 소리요. 앞에 거성하고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또 한마디 하겠어. 처병이 무당서로다. 비단으로 가면 만들어 놓은 말이여. 비단. 비단으로 만든 것이 만들면 옷색이 찬란한 그 봉황색. 봉황색 한 번 옷색이 찬란한 게도 그 옷색이 찬란한 그 봉황색이 무당서여. 꾸마일장천 높은 말이여. 꾸마일장천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 또 그 뒤에 불타 손선서라고 한 이야기가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소개하겠어. 불타 손이 상당의 그 처음 상당하가서 만든 상당법문을 하면서 흥화 존선서 법문을 또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흥화가 수 선능경이나 흥화 신님이 실제에서 보면은 잘 어떻게 기틀을 봐서 법문을 잘한다고 말이에요. 잘하긴 하는데 장래 장도 노예로다. 머리를 어떻게 감춰한데 말이오. 옷 막 그런 데가 다 들락했어. 감추려면 전체를 다 감춰야 될 거 아니오. 다 감춰야 되는데 머리는 감추고 그런 데가 전부 다 들락했어. 정신이 다 들락했단 말이오. 눈광 깨어나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흥화가 법문 잘하긴 하는지 하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미친 다 들락했다 이게 안 것도 아니다 이거죠. 산신제 불연하니 나는 어떻게 그래 하지 않겠다. 불타 손선단 말이야. 그럼 어떠하겠냐? 사방 팔맥 내세요. 사방 팔맥에서 뭐 어떻게 쳐들어 놓을 땐 그때 어떻게 하겠냐? 모르거든. 그만 쳐들어니 그냥 쳐들어는 거 아니야? 어떻게 총과 칼로 가면 안 되니? 막 주고 막. 막 있는 대로 마음만 전부 다 죽인다는 말이야. 그 어떻게 하고 살아남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견괴불괴 기계자결다 괴한 걸 맞는데 말이야. 괴한 걸 맞는데 암만 괴한 걸 맞는데도 막 괴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님이 괴한 게 지지율로만 문제필요 안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이제 불타 총성사 그에 대한 자기 대립이야.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은 견념 진언을 다시 진언을 또 한마디 하던 온 한 분 한 분 서로 사바 온 한 분 한 분 서로 사바 그 내 진언 그런 진언을 지었다 이런 말씀이었어. 그러니까 이 법문도 사실에 있어 흥화 신인 법문에 대해서 적절한 법문이다 그 말이오. 그렇지만 이게 다 여러분 것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또 내 한마디 하겠는데 1인 2전 내 만 2전 시리라 한 사람이 말이면 거짓말을 하거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만 했는데, 천인이고 만인이고, 온갖 사람들이 그 참말로 그대로 전한다고 말이오. 아, 그 비유를 말하지, 왼손이 많은 산에 가서 큰 호래를 한 마리 봤다. 이랬거든. 거짓말을 했던 거. 그런데 듣는 사람 말 듣고 참말로 듣고, 전부 다 천인 만인 전부 다 한 사람 말 따라서만 전부 거짓말을 듣고 전부 참말로 지내준다고 말이오. 예를 들면 말이 그런 식이야. 1인이 전에 많이 전시라 한 사람이 이제 거짓말로 입자 하는데, 천인 많이 많이 참말로 전하더라. 이제 그것이 이제, 아, 앞부분하고 좀 더 통해가 있어. 대중아, 우리 대중아들. 흥화 노다가 흥화 늙으니가 밀가 임제 정법한다 하니, 임제 정법한다 갖다 밀가 해봤단 말이오. 다 어떻게 파멸을 시켰단 말이오. 어? 흥화만 안 되면 임기 정법한자를 전한 사람인데, 어째서 나는 임기 정법한 점을 파멸시다 하는 말이오. 이걸 잘 알아야 돼. 흥화 노다가 흥화 늙으니가 임기 정법한자를 갖다 파멸시킨 말이오. 대당국 예무 방계선사로다. 대당국. 그 당시 그 대당, 당나라거든. 그 당나라거든. 큰 웃긴 나라였단 말이오. 반쪽 아래 웃긴 선사도 없단 말이오. 천한 사람 어떻게 반쪽으로 됐단 말이오. 그러고, 유유 황소가 빛만 천하라. 오직 황소, 황소라는 건 도둑, 도둑놈 때야. 도둑놈 때들이 많이, 오, 천날 만들이 막, 꽉, 쳤단 말이오. 그래서, 달마 일종이 소토의진이나, 달마 한종이 말이오. 달마 종이 말이오. 소토의진이여. 지사에만 싹 실으면 안 되니, 막, 종자 하트 없이 없대.

0: 왜 만드면은 아까 이제 본문에 대해서 흥화가 인제 정권반장을 갖다가 밀가 소밀 시비고 말이요. 대장궁에는 반쪽아리 선사도 없고 오직 황소 동대만 어디 5천에 반쪽한 말이요. 그러고 닮은 선종 찾아볼 수 있나?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돼. 필기는요, 그럼 필기 어떠하냐? 주사 경리에 개안소하고 주사 이 거울로 면들어가면 뒤에다 주사를 발라야 되거든. 주사를 발라가면 거울 속에 말이요 개안소하고 나한테 펴고 윈단 말이요. 주사 경리에 개안소야. 주사 아무튼 주사를 면든 거울 속에서 말이야 나한테 확 펴가 한바탕 윈다 그 말이야. 그러한 동시에 백옥 반중의 정강민이라 사람들 옥을 가면 안 되면 따듬어 놓은 말이야. 큰 소반 후에 발로 툭 펴고 막 낮잠을 잔다 그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앞에 있는 법문을 다알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은 내가 장 한소리지만은 이 모든 법문이란 것은 깨치는지 깨치는지 모른다 그 말이야. 그렇게 석달 동안 용맹주의를 해가 있고 이런 소식을 바로 알아야 되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팔로만 대행이 다이비아도 소용없어. 이거 이제 잠깐 내 참고로 한마디 하는데 흔히 어떤 사람 글도 부리시고 말도 부리더라고. 뭐 해인사 반대인가 뭐 성친인가 그 사람 말이요. 뭐 상담법은 알았거든. 농담 보고 아무도 알아들지도 않는 얄미 소름 했었고. 그럼 이 되는 것도 무슨 일이 있어? 알아듣도 못하는 그거. 어딘가 글쓴 것도 들어봤어. 말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그런 소리 한 모양인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말이야. 그러면, 불립이라는 참을 꿈에도 모르게 산소했다고 말이야. 이 법문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냐면 이전심리당 하신 말씀, 이전심리당 하신 말씀이 있거든. 그중 선사도대이요. 선사 도덕을 갖다 중요히 여지아니한다. 아무리 만든 시인네들이 만든 훌륭하고 훌륭해도 그 시인네 그 도덕을 중요히 여지아니해. 즉이 불리와 설파라. 오직 만든 나를 위해서 만든 법문 내용을 설파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게 우리 불교 선종어 책미동 설파를 하면 안 돼. 아, 든 사람이 있고 뭔 사람이 그건 문지 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귀 뚫리고 눈이 뚫리는 사람 있으면 알아듣는 것이고 다 귀가 먹고 눈이 봉사할 것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오. 앞쪽에 못 알아듣는다고 못 본다고 해서 눈 멀게 뜬 사람이 많네 봉사노름하고 봉사의 얘기하고 귀 먹을 노릇 할수 없는 놈이 아니야. 옷이 자고도 그런 비법이 없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간에 오직 본분 살아가 있고 한 탁줄만 청천벽일 것 같은 말이오. 이런 무슨 본문 계기본 말이오. 이래가지고, 여기서 참으로 확실히 깨치가 있고, 확이 눈을 떠서 말이요. 이런 법문을 듣더니 청천벽일 같지 말이요. 하나의 복으로. 이것이 우리 만드는 근본 웃더니 사업 아니야. 예? 그럼 웃더니 저 가을에서 소지민을 가르치듯 이런 식으로. 그건 나한테 불륜이랑 영혼이 맞고 만다고 말이요. 근데 그걸 도로 원만 하거든. 만약 그걸 원만, 저기, 계기법문을 갖다가 못 알아듣는 듯 말이요.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한다고 원만 안 되면은 그것은 참으로 영어트로 만드는 생암직이 되어버려. 지옥에 떨어져 다시 살아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딸이 했던 것은 아니고 천지만 이런 법문을 갖다가 확실히 많이 깨치고 확실히 알아서 말이야. 최유자재의 법을 지금 위대해지지. 망사 만날 것도 봉산도로 망사 김원으로 뭐지 미래를 다 들어오면 어찌 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은 막, 누가 문서에 그렸다. 뭐, 간이할 거 없이 말이야. 어찌 용맹에 대가 용맹하고, 용맹정리라 또 용맹정리라 또 하거든. 이래가지고, 고불 고조가 만든 이 참으로 고구정령으로 말이야. 하신 이런 법문을 따라 갔다가, 어쩐지, 민경 속에 내 얼굴 보듯이, 손바닥 위에도 보듯이, 구실 보듯이 말이야. 하나 이렇게 알았어. 이거다 또 자식을 자기 이 인자, 이리 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참으로 만든, 응? 절에 사는 본이고, 손바닥 있는 만능, 우리 만능이 참다운 사업 아니야. 올 겨울에 좀 열심히 공부 좀 해보자고. 아!
1: 물과 색은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한 번 빨아먹기에 부족하고 혀를 베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달콤함에 취해 그것을 탐한다. 사람이 처자나 좋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과 쇠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를 능히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차는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차는 계속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 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자, 요게 바로 핵. 그럼 여기도 막 우글거리고 있죠. 요 우글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황색은 전부 다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그럼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집집마다 수천 가구들 있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존재이기도 하는데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 한전 시스템에서 전력 수급을 계획을 잡듯이 한 세포 내에서 토탈 들어가는 전력 양을 매 시간 단위로 전체 예측을 해갖고 야들이 생기고 분해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여기는 전형적인 세포, 예, 실제 세포입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세포막. 세포막이라 부르고, 동물 세포인 경우는 이걸 원형질막입니다. 원형질막이고, 모든 세포에 있는 막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렇게 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질 이중막이라 부릅니다. 그냥 이걸 지질막. 지질 들어보셨죠? 지방질. 지질막인데 요거에 인산이 붙었기 때문에 인지질. 인지질막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럼 요 다리는 뭐냐면 전부 다 CH2 요런 걸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거 있는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이게 이걸 액틴 필라멘트라 그러고 요런 종류를 뭐라 부르냐 또 통칭을 부르겠다. 세포 뼈대, 세포 골격이라 부릅니다. 예. 세포 골격. 그다음에 이제 액틴 필라멘트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만약에 이렇게 두꺼운 걸 이렇게 있다 합시다. 요런 경우는 또 이게 좀 달라요. 고속도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 마이크로 투블린. 예. 이걸 미세소관이라 불러요. 비유하자면 이거는 고속도로에 해당되고 이거는 시골길. 좁은 길. 우리 동네 길이라 해당돼요. 이거 액틴 필라멘트. 이런 종류들을 전부 다 부르는 게 사이토 스켈레탈, 세포 골격이라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다시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쭉 나와 있던 이 모든 거. 이 모든 것, 그 점점 떨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자, 요걸 제외하고, 요걸 뭐, 요렇게 돼 있다고 느끼시죠? 요렇게 돼 있는. 자, 요게 바로 핵. 그 다음에 여기도 막 우울거리고 있죠? 요 우울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예, 이거, 이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 주황색. 주황색은 전부 다 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가, 예. 자, 이게 몇 개냐 빨리 적어주겠습니다. 근육세포, 대략입니다. 근육세포 1000개. 그 다음에 간세포. 간세포 1500개. 그 다음에 신경세포. 신경세포 2000개. 예를 들면 난자 있잖아요. 여자의 난자. 난자는 몇 개 있느냐 하면 10만 개도 넘습니다. 10만 개 이상입니다. 뭐가? 요런 게.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얘기해, 이거 다 미토콘드리아잖아?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이게, 우리 같으면 집 하나가 있다면, 이게 집에 전동, 가정집에 있는 전력입니다. 전기. 그러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전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전체는 뭐냐면요, 도시 전력망. 자, 서울시가 있다면, 서울시, 도시 전체의 전력,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시 같으면 아파트 단지가 뭐 수백 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집집마다 수천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수천 가구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켜고, 형광등도 켜고, 뭐 온갖 것도 다 전자 제품들이 돌아가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됐죠? 그럼 그 미토콘드리아를 우리 서울시의 어떤 한 가정집의 전력이 뭐 겨울 난방비가 얼마 나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서울시 전체에 들어간 전력 수요. 그러면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의 전력을 자, 여름에 피클 때 전력이 예비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한여름에 막 8월 초순에 엄청 더워갖고 전국에 에어컨 틀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부터 많은 발전소가 공급하는 전체 전력 이 항상 예비 전력이 있습니다. 그보다 마진이 없고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전력이 필요한 게 100이라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가 만들어낸 전력이 95라 하면 5% 모자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많은 공장들이 한순간에 셧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전력이 100이 필요한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이 많이 돌아가고 105가 됐다. 전력이 공급이 많아서 또 문제 생겨요. 그게 바로 작년도에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존재이기도 하는데 전부 다 연결돼갖고 우리나라 한전 시스템에서 전력 수급을 계획을 잡듯이 한 세포 내에서 토탈 들어가는 전력 양을 매 시간 단위로 전체 예측을 해갖고 야들이 생기고 분해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넘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전력량이 밤하고 낮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정하게 공급해줘야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부족하면.

더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 부족해도 한두 마을이 전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송정망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셧다운이 되어버려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력 시스템에서. 그래서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굉장히 예측을 해갖고 항상 수요를 딱 맞춰가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런 식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생명을 세포로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지금 리얼하게 볼수 있는 리얼 사진입니다. 보세요. 전체 네트워크로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매 시간당 분해되고 결합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쪽 논문을 쭉 팔로우 하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워했어요. 이거는 한 독립된 걸로 또볼 수도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야들을 이거 그다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우리가 노화가 된다는 게이 개별 미토콘드리아가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개별 미토콘드리아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60대 후반이 되고 70대가 돼도 순간적 힘을 내는 거는 20대, 30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차이 납니까? 뭐좀 힘든 거 스트레스 받고 나면 회복되는 시간이 다르죠. 40대, 30대, 20대는 웬만히 힘들어도 하루 툭 자고 나면 뭐 이렇게 가뿐해지잖아요. 근데 70대가 돼보세요. 몸좀 무리하면 한 3, 4일 돼도 회복이 안될 때가 많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오 마이 사이언스. 예. 피로 회복 속도가 미토콘드리아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미토콘드리아가 다 성능이 다 다릅니다. 노화가 되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더 굉장히 성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럼 야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어떤 떨어진 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있어. 성능이 떨어졌어. 그러면 야를 삼키는 예, 이걸 뭐냐면 미토파지라고 합니다. 미토파지, PHARGY. 이게 뭐냐면 삼킨다는 말입니다. 삼켜 소화시켜 버립니다. 개별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기관이 나타나 갖고 야를 툭 감싸 갖고 완전히 소화시켜 분해해 버려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순간순간 만들어집니다. 뚝뚝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에서 삐져나와서 툭툭 끊어집니다. 그럼 독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놀랄 정도로 다이내믹한 시스템이라는 것. 개별적 존재로서 작동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핵이죠. 자, 이 전체를 부르는 게 핵이라고 합니다. 핵에는 요거 있는 요렇게 구멍이 있어요.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 구멍. 이걸 핵구멍이라 그래요. 핵공. 핵구멍이 몇 개냐 하면 대략 3,000개 정도예요. 이 세포 하나당. 그래서 예, 3,000개인데 요 구멍 하나당 물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초당 1,000개 분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구멍이 3,000개 곱하기 3,000 해보세요. 그럼 얼마냐면 300만. 300만 개의 분자가 초당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쪽에서, 자, 뒤에 설명합니다. 여기서 mRNA가, 여기 리보솜이 갖다 붙습니다. 리보솜이 갖다 붙어가 단백질을 만드는 이 단백질들이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음하면 단백질이. 그 다음에 이어서, 요 핵에서 또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쪽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집니다. 리보솜이 만들어진 게또 핵구멍을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 이동이 이만큼 많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안에서 가장 지금 핵에 대한 공부가 핵심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DNA들이 어떻게 있는가? 그걸 이야기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6개가 있다. 이걸 염색체라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요거 있는 요게 핵이잖아요. 이 핵이 요게 핵이고 요 점들이 미토죠. 예.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요게 미토콘드리아. 예. 요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겁니다. 지금 요 블락, 이 블락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이 핵은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이쪽 부위입니다. 이쪽은 뭐냐 이거요. 이걸 부르는 게 세포질.

피루부산. 피루부산이 돼서 세포질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죠. 요 3탄당 피루부산, 피루부산이 들어와서 TCL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뭐가 만들어지면 NADH. 이 NADH란 분자가 이쪽에 와서 쪼개져서 NAD 플러스하고 양성자하고 전자 두 개가 생긴다 그랬죠. 이 전자가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단백질을 전자 전달 시스템, 일렉트론 트랜스포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돌고 나면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머신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ADP가 와서 ATP로 바뀌는 ATP 합성효소.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ATP를 만든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만드는 게 여기서 만드는 게 바로 ATP.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결합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 예를 들어주면, 이쯤 오면, 여기서 이게 알파케토 글루타로에이트라는 분자인데, 이 분자에서 쭉 나와갖고, 예를 들면 이게 글루타메이트, 이쪽에서 뭐 쭉쭉 해갖고 글루타민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주면,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만들어져요. 이걸 퓨린이라 불러요. 야들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바로 DNA, RNA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핵공. 핵공은 1초에 300만 개, 300만 개의 분자들이 들어간다. 여기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야들이 쭉 들어가서 이게 바로 DNA, RNA 기본 단위요. 기본 유닛도요. 예, 뭐 구체적으로 ATP가 되는데 ATP, GTP, CTP 뭐 이런 거가 되는데 야들이 똥똥똥똥똥똥 들어와요. 이렇게 야들이 공급돼 들어오면 이쪽에서 예를 들면 RNA 폴리머라제 2 같으면 이게 머신입니다. 이 머신 재봉털이라 생각하면 돼요. 재봉을 한다는 거예요. 짠짠짠 박아나가요. 그럼 뭐 박아나간다는 말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요거 있는 요걸 밑에 것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뭐 예를 들면 요거 하나가 문자입니다. 아데닌, 그 다음에 요게 뭐 요게 시토신, 요게 티민을 하면 아데닌의 밑에 그러면 요걸 카피를 하면 야가 뭐가 되느냐 하면 야가 티민, 이게 구아닌을 카피하면 야가 시토신, 이렇게 박아나온 거예요. 요렇게 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RNA. 자, 이 RNA가 종류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RNA가, 예. RNA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 RNA는 코딩 RNA. 코딩. 그 다음, 넌코딩. 넌코딩 RNA. 코딩은 뭐냐면 이게 단백질로 직접 가는 거예요. 자, 이걸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옛날에 배웠던 m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rRNA. 넌코딩 RNA는 뭐냐면, 넌코딩 RNA는 또 두 가지. 롱 넌코딩 rRNA. 요게 롱입니다. L, 롱 넌코딩 RNA.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짧은 코딩 RNA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SNO RNA, SCA RNA, 그 다음에 MI RNA. 이런 종류가 10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조금 아시면 돼요. 일단, 요렇게, 이게 DNA죠? DNA에서 RNA가 이걸 전사라 불러요. 그 전사하면 mRNA가 되는데 이 RNA 종류가 대략 10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공부하는데 이 10종류의 RNA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을 때 생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미토콘드리아, 핵, 그리고 여기 있는 세포질,

각각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있다. 저 그걸 선언했다. 그러면 요 과정에서 자, 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게 자 mRNA를 합시다. 그럼 이 mRNA가 자 지금 잘 보세요. 요 mRNA가 핵구멍을 타고 빠져나와요. 자 핵구멍 아까 얘기했죠. 핵구멍을 빠져나오면 이 RNA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mRNA예요. 이 mRNA가 자 여러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A, G, C, T를 합시다. 그리고 요 빨간 거는 뭐냐면 PO3E가 인산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요 들어가는 요 핵산, 요 인산, 요 인산이 바로 PO3E가 마이너스인데 PO43가하고 이렇게 요 E가든 3가든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P하고 O 이중결합하고 O하고 O하고 O하고 O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습니다. 요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야들이 밀어내면서 여러 가지 그 전기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들어간 인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맛쪽 애들이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다 알면 뭐 단순한 뭐 맛쪽 애를 넘어서 갖고 많은 현상들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DNA에서 요 mRNA. 자, 이 mRNA가 보통 우리 세포에서는 몇 개 정도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이게 매 순간 우리 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다 조사해 보면 세포당, 세포 하나당 이게 대략 2만에서 6만 개, 6만 개 mRNA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겁니다. 만 개 오답니다. 세포 하나당 이게 만 개씩 만들어진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세포 하나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갖고 야가 이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고 야 수명이 얼마냐 하면 수명이 그게 한 30분 노력밖에 안 됩니다. 30분 만에 야가 다 난도질해가 분해돼버립니다. 또 분해 안 되려면 야들이 또 그 스트레스 그래눌라라 하는 걸로 또 모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바로 mRNA에 요 갖다 붙는 요건 지금 그림이 복잡해서 안 그려놨는데 요거에 뭐가 붙느냐 하면 요까지 따라오세요. 요거에 붙는 머신이 있습니다. 요거에 붙는 머신이 이렇게 두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이 두 개를 이걸 스몰 서버 유닛, 이걸 라지 서버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요 두 개를 부른 이름이 리보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재봉털입니다. 재봉털. 재봉털입니다. 재봉털. 이게 박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박아 나가느냐 하면, 뭘 만들어 나가느냐 하면, 요거에 트럭 있잖아요. 예, 요거 내가 표시놨는데, 요거서, 요게 트럭입니다. 지금 요거 요렇게 보이죠? 요게 트럭입니다. 요거 싣고 가는 요게 아미노산입니다. 요 아미노산 하나, 두 개죠. 요것은 아미노산 1, 2, 3, 4, 5. 되죠? 이게 몇 개까지 붙이느냐 하면, 단백질당 다 다른데 평균 한 300개 정도 아미노산을 붙입니다. 이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이 머신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네, 이걸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세포질. 자, 여기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DNA.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DNA가 요 안에서 mRNA로 바뀌어요. 요 과정을 전사라 해요. 그럼 요 mRNA, 요 핵구멍을 빠져나와요. 자, 핵구멍 다시 강조할게요. 핵구멍. 이 범위를 보셔야 돼요. 이게 몇 개냐 하면 1000개. 대략 핵구멍이, 3000개 정도 있어요. 정확히 2000에서 5000개. 뭐냐? 포유동물. 동물마다 다릅니다. 포유동물. 바로 세포당.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 중간쯤 3,000개를 잡으면, 그러면 이 구멍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얼마냐 하면,

초당 1,000개. 그러면 3,000개 구멍에서 초당 1,000개니까 3 곱하기 10의 6승, 300만 개의 분자가 초당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요 구멍을 통해서. 이런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범위를 알고 있어야 생명이 뭔가. 자, 원래 처음 이야기했죠. 생명 현상은 천만 명이 사는 서울시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세포를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만들어진 요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 빠져나온 걸 요렇게 다시 그리면, 요게 mRNA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요 전사했는데 요게 세 가지가 있다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가면 tRNA. 요렇게 하면 mRNA. 요게 rRNA. 근데 요 R이라는 건 뭐냐 하면, 리보솜. 리보솜. 그 다음에 요 mRNA는 메신저. 메신저. 그 다음에 tRNA는 트랜스퍼. 트랜스퍼. 됐죠? 예. 그러니까 메신저는, 그러니까 뭡니까?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리보솜은, 그래서 요렇게 오면, 요게 사실은 뭐냐면 유전 정보요. 엄밀히 말하면 요 DNA 요거 있는 걸 요렇게 카피했잖아요. 그래서 유전 정보란 말이 뭐냐 하면, 흔히 말하자면 유전 정보란 말이 뭐냐 하면, 이빨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쫀쫀쫀쫀 해갖고, 우리 인간한테는 이게 몇개 있느냐 하면 64억 개나 있어요. 62억 개, 64억 개, 이런 오답니다. 이런데 유전 정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DNA인 경우도 있고 이게 RNA인 경우도 있어요. 자, 보통 DNA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게 세개 문자를 읽는데 세 개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당 아미노산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생화학자 이렇게 하면 요 아미노산 A1, A2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보통 단백질은 평균에서 아미노산이 몇 개냐 하면 종류마다 다른데 10만 종류의 아미노산이 가장 평균적으로 많은 게 아미노산이 대략 300개 정도입니다. 300개 AA로 된게 단백질이 많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요걸 뭐라 그러냐면 코딩 RNA라 부릅니다. 이 코딩이란 말이 뭐냐면 유전 정보에서 곧장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엑시드 아미노산을 지정해 주는 그걸 코딩이라 부릅니다. 자, 우리 요즘 코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초당 쓰잖아요. 그 코딩이란 말이 유전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유전학에서 바로 요 DNA의 이빨 DNA를 이제 이렇게 다시 그리면 이빨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세 개씩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지정된다. 요걸 코딩이라 불러요. 코드라 불러요. 이걸 유전자 코드라 부릅니다. 그래서 유전자 코드를 실어 나르는 RNA, tRNA, mRNA, rRNA 세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 유전자 코드는 이 아미노산은 결국은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요 과정은 핵에서 일어납니다. 핵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항상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 세포질에서, 요게 요겁니다. 됐죠? 요렇게 일어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해서 뭐가 오느냐 하면, 요게 리보솜이 갖다 붙는 겁니다. 리보솜이 있는데, 요게 적은 걸 바로, 서버 유닛도, 그 다음에 라지 서버 유닛도. 요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른 이름이 리보솜이라 부르고, 이게 세포당 포유동물에는 10에 100만 개 오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핵이 이렇게 있다면, 아까 보여줬죠? 핵막이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된 겁니다. 굳이 그리자면, 아니, 색깔로. 핵막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핵막입니다. 그래서 핵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자, 이게 핵이라면,
이게 핵막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요게 핵구멍입니다. 핵공이 되고, 그래서 요거에 특수한 단백질이 요렇게 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보솜은 어디 붙느냐? 리보솜 요거 붙습니다. 요거. 오마이사이즈. 요렇게 붙습니다. 요거도. 예. 네. 요거에서 이게 몇 개냐면 100만 개. 요 점점 요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리보솜이 어디 붙었느냐? 이렇게, 이게 100만 개나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 안은 별로 없어요.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 그러면 이 리보솜이 붙어 있는 이 막을 부르는 건 뭐냐면 이 막 이름이 바로 소포체. 영어로 ER막이라 부릅니다. ER막이라 부르는데 요거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ER막을 RER이라 한다 그랬죠. 이걸 바로 조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고,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짠. 잘 보세요. 요거에 mRNA가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mRN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이빨 세 개당 아미노산 하나가, 여기서 아미노산 하나가 딱 결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빨 세 개성, 요거는 이빨 세 개성 1대 아미노산 하나, 요거 세 개 아미노산 하나, 똔똔똔똔똔똔 해갖고 이게 몇 개? 대략 300개까지 간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랬는데 실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고방향이 아니고 요 리보솜 요렇게 있다면 요 안으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 똑같아요. 아미노산 요렇게 해갖고 생겨요. 그럼 요 톡 끊어져요. 요 다 볼일 다 보고 나면 여기 탁 끊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톡톡톡톡톡톡톡 하는 요 아미노산, 여기 단백질이죠. 야들이 이동을 해요. 요렇게 이동을 해요. 예, 네,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일이나 이렇게 해갖고 요 안으로 똥똥똥똥똥똥똥 아미노산 연결해요. 바로 이 오뚜기가, 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세 개씩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꼬리가 돼지꼬리처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미노산, 요게 전부 다 아미노산. 이게 똥똥똥똥 몇 개요? 이게 한 300개까지 된다는 거예요. 많게는 300개, 3000개짜리도 있습니다. 가장 적은 건 몇 개냐 하면 7, 8개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타 엔돌핀 들어보셨나요? 베타 엔돌핀, 이랬으나? 베타 엔돌핀은 아미노산이 몇 개냐 하면요, 대략 한 1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이렇게 쾌감을 느끼잖아요? 중요한 강의를 하면 막 즐거워요, 저도. 막, 야, 이거 너무 참 놀랍다. 재밌다는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거예요. 그때 내 브레인 속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나와요. 시상하부 공상계에서. 그러면 머리가 촥 연결되고 20년 전에 공부했던 것도 막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미노산이 300개에서 3000개, 막 적게는 10개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 연결이 몇 개? 10만 종류. 그걸 만들어내는 머신입니다. 재봉틀입니다. 그걸 다시 보면 그게 어디 있느냐? 요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요거 하면 요 뚱뚱뚱 야가 요렇게 만들어져 갖고 여기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되죠. 야가 여기로 이동해요. 예를 들면. 그럼 요 끝에 뭐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놀랍습니다. 야가 요렇게 또 떨어져 버려요. 캡슐로 요렇게 떨어져 갖고 요 속에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포막이 있다면 요렇게 와서 요까지 와 갖고 야가 키스를 해 버려요. 자, 보세요. 키스를 하면 여기 통 열려요. 통 열려갖고 야가 쫙 분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세포 바깥으로, 세포 외로. 네. 그럼 이게 다른 세포한테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온갖 생화학작용이 30조 개 세포들 사이에 간단히 이런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과정을 이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 세가 RNA에서 tmRNA. 그래서 리보솜이 옵니다. 그럼 요 리보솜은 요렇게 재봉틀처럼 이동을 해요. 이빨 세 개씩 탁탁 요렇게 이동을 해요. 한번 이동할 때 요걸 제가 그려줄게요. 자, 리보솜이 이렇게 있고 mRNA가 이렇게 있다면 요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라지 서브유닛터, 스몰 서브유닛터. 자,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60S, 이걸 40S라 불러요. 이게 질량단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100이 될 것 같은데 두 개 합친 게는 얼마 되느냐 하면 80S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진핵세포들은, 우리 동물들은, 대부분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80S로 되어 있고

식물하고 효모는 이게 박테리아하고 70S로 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몇 S냐? 미토콘드리아 중요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도 DNA가 있고 요거 이렇게 갖고 리보솜이 붙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은 얼마든 55S로 돼 있어요. 이게 생명체마다 다 다르다는 거. 살짝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야들이 여기 세 개씩 요 세 개씩 여기 중요합니다. 세 개씩 읽어 나가요. 그래서 요렇게 재봉틀 이동을 해요. 요 화물 이동할 때마다 요 돼지꼬리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이 하나씩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 아미노산 세 개 하는데 이게 다 아미노산 만약에 수백 개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게 두 개 독립대가 분리돼요. 예. 라지 서브 유닛트, 스몰 서브 유닛트 분리돼요. 예. 요 다 하면 요소 시작하고 요소 분리돼요. 그다음에 아미노산을 실현하는 요게 tRNA예요. 이게 또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처음에 tRNA가 만들어지는 게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럼 약을 꺾어요. 꺾어갖고 지금 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렇게. 요 보이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돼, 또. 이렇게. 요 꼬리가 있고, 요 이빨 세 개가 있어요. 요 이빨 세 개가, 요 세 개가 바로 mRNA. 요쪽 세 개하고 코드를 딱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 매칭시키는 요거에 따라서 요거의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이 돼요. 요겁니다. 짠. 자, 요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이 꼭 요 생명을 공부하고 싶은 요걸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리보솜입니다. 바로 이게 라지 서브 유닛터. 이게 스몰 서브 유닛터. 자, 보이시죠? 요 이빨들 세 개씩 한꺼번에 보세요. 세 개씩 읽어 나가요. 예. 읽어 나갈 때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 긁고 오는 게 바로 tRNA입니다. tRNA 자동차 오죠? 여기 보세요. 여기 오죠? 드디어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소포체 막입니다. 소포체. 자, 여기서 화장실 볼일 보는 거 있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요 지금 이 속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아미노산이. 여기로 왔죠? 여기로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요 지금 계속 보이죠, 요 영차. 보이죠? 예. 요게 mRNA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게 tRNA입니다. 예. 짠짠짠짠. 이게 초당 한 10개 정도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박테리아는 더 빨라요.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예. 내가 다시 보여 줄게. 이걸 일단 이 애니메이션은 생물 공부를 한 달을 앞당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명할게. 자, 요게 mRNA. 짠짠짠 이빨 세 개. 요 움직이는 게 tRNA. 자, 여기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줄줄 자라는 거 보이죠? 자, 보세요. 놀랍죠? 예, 자라잖아. 이게 구슬 하나하나가 아미노산 하나입니다. 이게 평균 몇 개? 300개까지 연결됩니다. 3,000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 개짜리도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건 10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몇 개? 16만 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 속에. 세포 하나당 10만 개 이상의 목걸이를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 초당 한 10개 정도 탁탁탁탁탁 이동하잖아요. 요거 야들이 전부 다 아미노산 하나를 싣고 가는 트럭이에요. 아미노산 싣고 가는 트럭이에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 자라죠. 자, 그러면 요게 소포체 막에 딱 했죠. 자. 자, 어텐션. 보세요. 예, 기가 막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이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간단해요. 이게 단백질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리보솜. 리보솜. 자, 큰 거. 이거 리보솜 두 개. 예. 예, 요거 있는 이빨은 도대체 뭐냐? 이빨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빨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개씩 읽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뭐 이렇게 구아닌 이렇게 있다면 이거 각각이 아미노산 하나, A1, 아미노산 2. 그래서 이 머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리보솜이 이 머신이요. 이렇게 붙어 있고 야들이 이제 척척 읽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 개씩. 그러면서 이쪽에서 지금 보시는 게 요거 하나당
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 쭉쭉쭉쭉 만들어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야들이 자 여기겠죠. 자 이렇게 핵이 있고 핵막이 이렇게 있다 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핵막이 이렇게 있다면 야들이 지금 요거 앉은 거예요. 자, 요 막이 지금 요 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 아직 막이 또 빠져버렸구나. 네, 조금 더 보세요. 계속 실어나는데 지금 요게 자라는 요게 아미노산 자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점점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 다 만들어지는 게, 예, 대략 5분 만에 다 만들어요. 3에서 5분 만에 바로 DNA에서부터 단백질까지 만들어지는 시간이 대략 5분 내로 다 만들어집니다. 예. 네. 5분 내로. 자, 보세요. 이만큼 커졌죠? 이만큼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대로 이동을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던 게 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하는 거 가장 보세요. 이 기가 막힌 동영상인데, 자, 쫙 조금 더뎌 이동했죠? 일로 왔죠? 자기 이게 이알막입니다. 이알막으로 붙었죠? 그 다음에 계속 자라고 있죠? 보이십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요 삐져 나옵니다. 잘 보세요. 계속 자라고 있는 거 보이죠? 네, 반복해 보세요. 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자, 자, 자, 움직이는 보이나요? 예, 예,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그게 바로 지금 요소,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나오고 있죠? 예. 요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만들어진 단백질입니다. 그 후 많은 작업을 해야 돼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단백질의 수식 작업, 뭐, 엄청난 작업들이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요건 이제 단백질이 됐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참 대단한 애니메이션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해드리면, 자 보시면 세계석 처음 보세요. 요거에 세 개씩 읽는다는 거예요. 세계석. 그래서 요게 아미노산 하나, 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요게 바로 tRNA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동해서 이게 리보솜이잖아요. 리보솜 박히는 거예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착 이동한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보세요. 요게 1번이요. 요 1번이잖아요. 야가 탁 이렇게 밀려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갖다 붙어줘요. 요렇게. 보세요. 요거 있는 메체오닌이 이 시작입니다. 박테리아의 시작인데 야가 쭉 올라가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알라닌이잖아요. 첫 번째 메체오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라닌이 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 메체오닌, 첫 번째 메체오닌이 두 번째는 알라닌 위에 갖다 붙어요. 그럼 또 하나 더 오면 요 전체가 그 다음에 붙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100개째까지 다 왔죠. 그럼 다 오고 나면 이게 100가지 아미노산이 구슬이 100개 정도 있다면 100개 다 만들고 나면 이게 바로 단백질이 되죠. 만들고 나면 요 만들었던 지금 여기에 붙었던 이 재봉털이 여기를 붙었었잖아요. 이 두 개가 분리돼요. 이 원래 재봉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분리돼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사용합니다. 예,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요 보세요. 예. 요 아미노산이 자라고 있죠? 요렇게. 요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에 이렇게 세포질에 핵이 있다면 떠 있는 거예요. 떠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떠냐면 요렇게 해서 요걸 이동을 합니다. 요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이동하는 과정. 핵막, 잠깐 보세요. 드디어 요 왔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잘 보세요. 가장 드라마. 자, 이게 바로 이 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드디어 결합 링크 딱 했죠? 그 다음 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 삐져나옵니다. 아까 보셨죠? 예. 요 보시면, 자, 이게 DNA, 이게 핵입니다. 핵 속에서, 자, 보시면 중합효소 2, 예, 폴 2. 요것을 쭉 하고, 중합효소 1, 폴 1에서, 폴리머라이즈 1에서 바로 리보솜의 유닛트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핵 바깥으로 핵구멍을 타고 나와서 지금 설명했던 요 루트를 도는 게 지금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요게 바로 이알막. 자, 여기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지금 요 속으로 지금 계속 아미노산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오죠, 나오죠? 예.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 드리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세포에서 핵이 있고, 자, 핵막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알막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다면,
리보솜이 이렇게 작동하다가 요 통째로 야들이 요 갖다 붙었다는 겁니다. 요렇게 붙어갖고 요 속에서 또 단백질을 화장실에 볼 보듯이 놓으면 요거 있는 요거 톡 떨어져갖고 이동을 합니다. 단백질이. 이게 세포의 여러 기관으로 사용되거나 또 세포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이 그 전체를 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생물학을 짧은 시간에 핵심을 보시고 싶으면 오늘 강의 반복해서 보시면서 요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숙지하시면 이거 거꾸로 가보면 DNA까지 연결되고 핵의 작용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링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결에서는 이쪽 핵 속을 하나하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핵 속은 이제 들어가지도 않은 전입니다. 기본만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라는 현상을 세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대략 10억 개도 넘는 분자들이 전부 다 조율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놀랍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답게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진열을 말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고기가 있습니다.

역시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소중한 나. 와, 친구.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신심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과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뭐 관세음보살 부르시는 분도 있고 지장보살 부르시는 분도 있고 금강경 읽는 분들도 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하신 분도 있고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기도 방법이 많아요.
1: 예.
0: 그중에 또 가장 많은 불자분들께서 즐겨하는 그런 기도 방법 중에 능엄주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예, 능엄주라는 주문이 있거든요. 예, 다 들어보셨죠? 예, 예. 근데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뭐 물어보면 다들 이러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지 말자 하다가 그래도 예상 물어보면 예, 절대 또 실망을 주지 않고 또 이러시네요. 예, 능엄주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요. 이 능엄주라는 불교의 그 주문 수행법이 있는데 오늘 이 능엄주 수행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이 있고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대 기도법 해가지고 염불기도법, 그 다음에 경전을

0: 외우거나 경전에 베끼는 강경 수행법, 강경, 경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외우는 주력 수행법, 주력, 혹은 뭐 다란이, 혹은 진언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주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절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또 수많은 주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짧은 거는 옴마니 밤메옴. 예, 다 들어보셨죠?
1: 네.
0: 예, 와, 다행히 들어보셨네요. 옴마니 밤메옴 몇 글자예요? 예, 여섯 글자죠. 여섯 글자. 그 옴마니 밤메옴보다 더 짧은 것도 있어요. 옴, 아, 훔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밀교에서 쓰는 수행법 중에 옴, 아, 훔이라는 또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 걸로는 또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좀 길고요. 그리고 지장경에 나오는 층부다란이라는 것도 있고요.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다란이도 있고요. 불교의 수많은 주문들 중에서 가장 긴 주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수능엄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능엄주라는 게 있습니다. 능엄주. 그러니까 능엄경에 나온다 해서 능엄주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능엄경 혹은 그냥 능엄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능엄경 안 읽어보셨죠?
1: 네.
0: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능엄경 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엄청 어려워요. 예, 엄청 어렵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완벽하게 노래하고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 골수 본문을 담고 있는 경전 중에 수능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예, 그래서 당연히 안 읽어보셨죠? 자, 어쨌거나 이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주문 중에 능엄주라는 게 있는데 능엄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그 이야기가 또 굉장히 재밌어요. 능엄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 중에 아난스님이라고 계세요. 아난스님. 그래서 총명제일 혹은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문제일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아난스님께서 굉장히 연한이 많으셨대요. 연한. 여자에 대한 장애가 많으셨대요. 출가생활을 하면서. 그 왜 여자에 대한 장애가 많으셨냐? 잘생겼어. 아유, 좋아하는 것 봐. 그것도 어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주변에 여자 신도들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노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 공부 가르쳐주시던 노스님들께서 중이 너무 잘생기면 안 된다. 중이 너무 잘생기면 수행하는데 박해 된다. 그래서 저 보면서 너는 안심해도 되겠다 이러고 야, 아유 너는 수행 잘하겠다 이래서 아 이거 수행 잘해도 된다니까 기뻐해야 되는지 너는 안심해도 된다니까 기분을 나빠야 하는 건지 막 좀 이렇게 아리송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아 갑자기 얘기하면서 또 욱하려고 그러네. 하여튼 옛날 노스님들께서 수행자는 너무 잘생기는 게 복이 아니라고 너무 잘생기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아난스님께서 너무 잘생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좀 장애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불교 설화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펼쳐지는데 아난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점심에 탁발을 하러 이렇게 나가시다가 탁발을 하시는데 너무 목이 마르신 거예요.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우물가에 갔어요. 우물가에 갔더니 웬 젊은 처녀가 물가에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난스님도 기다렸다가 자기가 떠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자기가 떠드시면 되잖아요. 뭐 아난스님 뭐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죠? 네? 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스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하고 이렇게 당신 떠드시면 되잖아요. 꼭 그 젊은 아가씨한테 시주여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 줄 수 있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난 거기서 이렇게 딱 의심이 되더라고. 아 자기가 떠드시면 되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주여 그 젊은 아가씨한테 내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을 좀 떠주시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부끄러워하면서 스님 저는 스님에게 직접 물을 떠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했더니 저는 천민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민, 불가촉 천민들은 귀족이나 브라만, 가장 위에 있는 종교인을 뜻하는 브라만이나 왕족을 뜻하는 크샤트리아라고 하잖아요. 손길만 닿아도 손을 잘라버렸대요. 불결하다고.

오랫 정도로 인간 대우를 못 받던 게 불가촉 천민이었거든요. 불가촉 천민인 자기 이 불결한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스님한테 물을 떠드릴 수 있겠냐고, 저는 못합니다 했더니 안한 스님이 또 잘생겼는데 말도 멋있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처님 법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시주여 괜찮으니 나에게 물 한 잔 떠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잘생겼는데 목까지 잘해? 말까지 잘해요. 예? 그러니까 막 부끄러우면서 이제 젊은 아가씨가 이제 아난스님한테 물을 떠드리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아가씨가 우리 애 잘생겼지, 매너 좋지, 말 잘하지, 말하면서 짜증난다. 너무 아난스님이 완벽하시니까 이 아가씨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다 자기 제짝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내 눈에 안경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반하는 것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다 예쁘고 다 잘생겼다고 혹 반하는 게 아니라 전생에 어변이 있었기 때문에 반하는 거예요. 그 콩깍지 아시죠? 콩깍지. 그 콩깍지가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너 정신 차려. 너 저 남자 만나면 너 인생 망해. 그래도 아니야, 난 저 남자뿐이 없어. 예, 이게 전생의 업보예요.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놨으면 좋은 사람한테 콩깍지 씌우고, 전생에 더럽게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평생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콩깍지 씌우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네. 남 얘기 아닌 사람들 있죠? 근데 이게 다 만난 인연이 자기 어변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좋지 못한 인연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서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전생에 내 어변인가 보다, 이번 생에 빚을 잘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또 이번 생에 좋은 인연 만났으면 내가 전생에 좋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번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났나 보다, 이번 생에도 내가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일으키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생에 아난스님하고 무슨 어변이 있었는지 이 아가씨가 아난스님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막 꿈꾸면서 아난스님 아난스님, 예? 아난스님 아난스. 그래서 나온 말이 아난스님 아난스님 안아줘 안아줘, 예? 안아줘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아난스님 애타게 찾다가 몰랐죠. 예.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예, 아난스님 아난스님 안아줘 안아줘. 예, 이제 예, 뭐 말을 내가 너무 막 던지는 것 같아서. 자, 어쨌거나 예, 아난스님 때문에 막 애가 타니까 엄마가 인연아 인연아 정신 차려라, 그분은 스님이시다, 스님한테 반하면 어떡하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하니까 딸이 나 죽을래, 이루어질 수 없으면 나 확 죽어버릴래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 낳아봤자 다 필요 없어. 부모 앞에서 남자 때문에 애인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 나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흑마법을 하는 마술사였대요. 주술사였대요. 주술사. 예? 그 막 귀신을 부리는 주술사였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걸 알지만 딸이 정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난스님이 이제 점심때마다 마을에 내려와서 탁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몰래 이렇게 기둥에서 숨어서 아난스님을 다 지켜보다가 아난스님이 다 마을에 내려왔을 때 주술을 겁니다. 마술을 걸어요. 예? 그래서 딱 마법을 걸어가지고 아난스님, 만약에 스님이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면 마술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렸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난스님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책을 보고 듣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외우는 것만 좋아해서 마음을 닦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술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술에 걸려가지고 그 주술 최면이라고 하죠. 최면에 이끌려서 그 딸이 있는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기 상태가 아니에요. 딱 들어갔더니 어느새 벌써 딸이 신혼방을 차려놓은 거예요. 스님 기다렸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침대로 끌고 갑니다. 막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9금이야. 예? 여기서부터 이제 19금인데 이 방송이라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침대를 이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막
막 거시기 하려는 찰나에, 예? 아니 뭐라 설명할 길 없잖아. 예, 이제 거시기 하려는 찰나에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신통력을 다 보시더니 제자들한테, 아 나의 제자 안하니 지금 파괴를 당하려고 그렇게 주술 마술에 걸려서 파괴를 당하려는 지금 순간이구나. 어서 안안을 구출해야 된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딱 선정에 드십니다. 참선 상태로 딱 선정에 드시니까 부처님 정수리에서 어디에서? 정수리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왔대요. 정수리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환한 광명 속에서 결가부자를 하신 수많은 부처님들이 연꽃 위에서 확 이렇게 펼쳐지시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정수리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광명과 함께 나타나셔서 무언가 막 주문을 외우시더래요. 막 주문을 외우시는데 그 주문이 이야기의 흐름상 무슨 주겠어요? 능엄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능엄주. 그러니까 능엄주. 아,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예? 지금 능엄주 얘기하고 있는데 부처님 정수리에서 주문을 외우는데 무슨 주문일까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옷만이 반매용? 막 이래버리면 이거 눈치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주? 네, 능엄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불러서 지혜제일 문수보살님을 불러서 이 능엄주를 가지고 가서 안안에게 묶여있는 안안을 홀리고 있는 주문, 주술을 깨트리고 마술을 깨트리고 안안을 어서 데려오너라.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그 안안스님이 갇혀있는 그 아가씨 방에 확 나타나셔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이 능엄주를 외우셨대요. 능엄주를 싹 외우니까 안안의 그 안안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있는 그 주술, 마법이 짱 하고 깨지면서 안안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수보살의 실력의 그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 안안 스님과 그 여자 있죠? 상사병에 걸린 여자를 데리고 부처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설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상사병에 걸린 그 아가씨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때 부처님 정수리에서 나온 주문이라고 해서 대불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불정. 위대한 부처님의 정수리. 대불정. 예?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나온 주문이다. 능엄경에서 설해진 주문이다 해서 대불정 능엄신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불정 능엄신주를 우리는 그냥 줄여서 능엄주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정수리에서 광명과 함께 뿜어져 나온 주문이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주문이 엄청난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겠죠.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능엄주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또 발음도 엄청 억셉니다.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발음이 부드러워요. 신묘장구 다라니 외워보면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뭐 가나다라 마바사 다시 예?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러겠잖아요. 예?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이렇게 쉽게 나아간데 능엄주는 발음도 세요. 막 스타다가던 스타 스타타 파트라 파라 프라스프렌다 하면서 막 쫙 나오거든요. 침 겁나 튀어요. 하다 보면 침이 엄청 튑니다. 발음이 억세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혀가 꼬여가지고 한 번 있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그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져서 혀가 말랑말랑해지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능엄주를 아주 많이 독송하셔가지고 능엄주에 힘이 붙으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 30분 정도 걸려요. 한 번 있는데. 그 금강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있는데 한 2,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30분 정도 걸리는데 능엄주 한 번 읽는 거랑 금강경 한 번 독송하는 거랑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그 얼마 정도로 주문이 긴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주문이 긴 그런 아주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력이 담긴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광명과 함께 출현한 주문이다 해서 대불정 능엄 신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능엄주가 중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중국에 있는 사찰에서 오래전부터 이 능엄주라는 걸 독송했답니다. 중국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능엄주를 독송해왔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 우리 한국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하듯이
한국에서는 항상 예불 모실 때

0: 천수경을 독송하잖아요. 천수경 안에 신묘장부 대다라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찰에서는 매일매일 예불 할 때마다 천수경을 외우면서 신묘장부 대다라니를 독송하듯이 중국 사찰에 가면 항상 매일 능엄주를 독송한대요. 근데 중국에서 능엄주를 열심히 독송하게 된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오래전에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관세음보살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1: 네.
0: 그 관세음보살님이 살고 있는 곳을 보타낙가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 중에 뭐 낙가사, 뭐 낙가암 이게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낙가자가 들어가면 보타낙가산. 근데 중국에 보타낙가산이라는 절이 있었나 봐요. 그 보타낙가산에 그 어느 큰 절에 진헐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대요.
2: 아.
0: 예, 법명이 진헐 스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헐 막 이러잖아요. 헐. 그래서 진헐 스님. 진짜? 헐. 그래서 예. 아, 또 진헐 스님한테 죄송하네. 이게. 진헐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진헐 스님이 계신 그 사찰에 4,0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있었대요. 그 4,000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큰 절이 있었는데 이 스님들이 4,000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사찰에 돌림병이 돌았대요. 돌림병. 그 마을에 돌림병이 스치면서 스님들도 다들 돌림병에 걸리셔가지고 다들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를 부르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월 스님께서 이거는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야만 나을 수 있다. 그래 관세음보살님께 우리가 한번 기대서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스님들이 이제 쓰러진 스님들은 깨서 이제 그 누워 있고 이제 그 중에서 몸이 좀 멀쩡한 스님들이 법당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스님들 몸의 병 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기도의 힘이 지극했는지 진월 큰 스님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관세음보살님이 쫙하고 나타나셨답니다. 여러분 꿈에서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좀 해요. 예, 예.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예, 기도를 해요.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셨대요. 예? 불렀니? 뭐 이러면서. 예? 나 불렀니? 그 진월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우리 스님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다 쓰러졌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스러운 그 신통의 힘과 자비스러운 손길로 부디 우리들에게 가피를 내려주셔서 이 병에 걸린 우리 스님들을 제발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스님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싹 미소를 지으면서 진월 스님이요. 이 보타낙가산의 이 주지 스님이요. 이 스님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쓰러진 거는 전생에 큰 업보가 있어서 그 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관세음보살인 나의 힘으로도 그 업보를 소멸시키고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법칙이에요. 부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부처님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업은 누가 풀어야 되니까? 이게 불교의 매력이에요.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고 푸는 것도 누가 푼다?
1: 네.
0: 내가 푼다. 그 기도는 왜 하느냐? 그나마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2: 작게
0: 받는다. 이게 불교의 매력이죠.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신통의 힘으로도 그대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에 의한 이 병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단,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비한 가피가 담긴 능엄주를 독송하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능엄주를 독송하며 분명히 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꿈에서 딱 깨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아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가 살아날 길을 가르쳐 주셨구나 해가지고는 온 대중을 시켜서 몇 날 며칠 동안 아침에 눈 뜨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능엄주를 독송했답니다. 능엄주를 계속 독송하고 독송하고 또 독송했더니 몇 주가 지난 뒤에 그 보타나카산에 있는 4천 명의 스님들의 병이 모조리 싹 사라졌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후로는 그 신비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중국의 사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능엄주를 독송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찰에서는 아침에는 능엄주를

0: 그것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했다?
1: 예불
0: 대참회문. 근데 예불 대참회문이 이렇게 부처님의 염불을 하면서 절을 하는 건데 딱 108번 절하도록 구성되어져 있어서 예불대 참회문을 108대 참회문이라고도 불려요. 아. 절을 108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새벽에는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예불대 참회문 혹은 108배 대참회문을 독송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도 그 중국 불교의 어떤 서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찰, 특히 참선을 하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능엄주를 독송하는 그런 하나의 일과가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한국 불교에서도 그 간간히 기록해 보면 고려시대나 혹은 조선시대 때 사찰에서 능엄주를 한 번씩 독송했다라는 기록이 가끔씩 나온답니다. 예. 짤막하게 나오는데 한국은 오래전부터 한국 불교는 오래전부터 주문 중에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더 보편적으로 많이 독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큰 스님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시는 분이 신라시대 때 의상스님이라고 계셨거든요. 네.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이 의상스님께서도 당신이 쓴 백화도량 발원문이라는 책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른 말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네. 예, 신묘장구 다라니 대비주를 항상 독송하겠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한 것이 저기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면 신라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진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오랫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 오다가 언제부터 한국 불교에서도 능엄주가 널리 전해지게 되었냐면 그 유명하신 해인사 백년암에 계셨던 성철 스님 때부터, 예, 성철 큰 스님 때부터 능엄주를 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책을 굉장히 많이 보셨대요. 성철 스님이 당대 천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소문에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우셨다는 소문도 있고요. 예. 비웃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거꾸로 외운 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화엄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셨다고 하고요. 대단하신 천재셨대요. 한 번 본 책은 사진처럼 머리에 찍히셨대요. 예, 엄청난 천재였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책을 많이 보셨는데 그 어느 서적에 중국에서는 선종 사찰에서도 새벽에 무엇을 했고 능엄주를 했고 저녁에 무엇을 했다? 예불대 참회. 예, 대답 잘 못하려던 게 지금 느껴졌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불대 참회문을 외웠다라는 기록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그걸 보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능엄주하고 예불대 참회문을 많이 많이 이제 권하십니다. 권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성철 스님을 기점으로 해서 능엄주라는 게 한국 불교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 능엄주에 얽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비구니, 현대 비구니 큰 스님들 가운데 인홍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인홍 스님. 예,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연세가 거의 89까지 사셨던 것 같아요. 90 가까이 이제 살아 계시다가 한 20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 인홍 스님께서 그 성남사, 여러분 울산 아시죠?
1: 네. 네,
0: 울산에 가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가지산이라는 곳에 성남사라는 아주 유명한 고찰이 있는데 그 쇠락한 성남사를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 성남사를 크게 중창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참선하시는 비구니 선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비구니 선방 중에서 가장 큰 도량이 바로 성남사예요. 그래서 이 성남사를 중창하신 또 수행력이 깊으셨던 우리 현대 비구니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인홍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격이셨나 봐요. 완벽주의자 성격이셨고 또 성남사라는 쇠락해진 절을 평생의 힘을 기울여서 그걸 막 불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어요. 그 옛날 스님들께서는 또 불사하면서 정말 그 부처님의 도량을 새로 일군다는 마음으로 온 정력을 다 쏟으셨거든요. 그런데

0: 너무나 불사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랬는지 60이 채 되시기 전에 50대 후반에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다 계속 배가 아프다 소갈이를 하시다가 50대 후반에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셨답니다. 사실 요새 50대 후반, 요새 60도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요새 60도 청춘이에요, 청춘. 이제 그 어르신들 나오는 고장에 뭐 6시 내 고향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프로에 보면 아이고 저기 청년회장 온다 해서 그래서 청년회장 온다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웬 할아버지가 오시더래요. 할아버지 청년회장이십니까? 예, 제가 우리 고장 청년회장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지금 60 청춘입니다. 뭐 이러시고, 예, 그러셨다고. 뭐 이제 70이 다 되시는 연세인데도 예, 청년회장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절에 있다 보면 젊은 분이 오셔요. 젊은 분이 오셔서 스님 팬입니다. 뭐 이러셔서 아무리 봐도 연세가 40대로 뿐이 안 보이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연륜이 있어 보이세요. 죄송한데 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예, 60 몇입니다 이러시더라고. 아, 요새 다 그래요. 오가 아니라 다들 염색하시고 이렇게 화장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의상도 젊게 입으시니까 연세가 60대인데도 한 40대, 50대 정도 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야, 요새 60에 환갑하면 욕한다고 하더니 아, 그러시더라고요. 60에 환갑하면 이제 욕 듣는다고.
1: 맞아요.
0: 예, 그래 맞아요. 예, 그래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젊은 나이 이농스님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이렇게 아, 배 아프다 하고 쓰러졌는데 아무리 병원을 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때 이제 좀 의학이 지금보다는 좀 부족했던 시대니까 막 유명한 한방집에 가가지고 막 보약 드시고 침을 맞아도 배 아픈 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계속 누워 계시니까 아무리 봐도 좀 상태가 심각하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제자분들이 아 이러다 큰일 난다 해서 그 당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그 당시에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었대요. 들어보셨어요?
1: 네.
0: 부산 분이세요? 그런데 들어보셨어요? 부산에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었는데 메리 예. 거기에 원장님이 수녀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수녀님이 외국인 수녀님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카톨릭 병원이었는데 급히 그곳으로 모시니까 거기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답니다. 부산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더니 아이고 왜 이제 오시냐고. 아무래도 취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다른 병원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니 그때 영도 있잖아요. 부산 옆에 영도에 침례병원이라고 있었대요. 그 당시 거기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영도 침례병원의 원장님이 독일인이었대요. 독일인이었는데 그곳에 딱 스님을 모셔가니까 정밀검사를 받아보더니 췌장이 다 이제 골마가지고 터지기 직전이라고. 췌장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 췌장이 이게 터지면 이게 지금 골마서 이게 터지기 직전이니까 이거 빨리 이거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답니다. 입원을 하고. 근데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철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이 저 팔공산 아시죠?
1: 네.
0: 대구 팔공산의 성전암이라고 있는데 성전암에서 이렇게 계실 때 일이었대요. 성전암에 이렇게 성철 스님 찾아뵈니까 성정암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그때 포행 산책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스님 저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드리고 스님 지금 저희 스님께서 성남사 큰 스님께서 이런 이렇게 해서 뭐 속이 지금 췌장이 골마서 터지기 직전인데 생명이 위독하고 저 수술 날짜 잡았습니다. 아, 스님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 딱 듣더니 너네 스님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다. 지금 보내면 안 된다. 니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러시더래요. 니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려요? 왜? 의사가 수술하지. 근데 성철 스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니들 내 말대로 해라. 이제 절에 가면 법당에 들어가서 조를 짜라. 조를 짜서 네 사람이 조를 짜는데 두 사람은 대웅정 큰 법당에서 두 사람은 옆에서 능엄주를 외우고 두 사람은 옆에서 108참회문을 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두 사람은 능엄주를 외우고 두 사람은 옆에서 108참회문을 하는데 21일 동안 21일 기도 21일 동안 조를

짜 가지고 24시간 연불 소리와 목탁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해라. 21일 동안. 그리고 법당 안에는 스님들 외에 일반인들은 아무도 들어놓지 말아라. 오로지 기도만 해라. 그렇게 딱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가피로.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들, 인홍스님 제자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절에 와서 스님들 모아놓고 성철 스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 하면서 조를 짰답니다. 네. 스님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이제 2시간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두 분은 능엄주를 외우고 두 분은 108참회문을 외우면서 24시간 연불소리 모탁소리가 끊기지 않게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게끔 조를 딱 짰대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그날 이제 인홍 스님이 계시는 병원에 이제 또 이렇게 간병하러 갔는데 바로 이제 수술 들어간다고 벌써 연락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듣기에는 좀 더 검사하고 일주일 후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당장 해야 된다, 너무 위독하다 이러더랍니다. 그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 시작한 그 당일날 스님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그래서 수술을 딱 들어갔는데 8시간이 걸렸답니다. 수술하는데 8시간을 딱 걸렸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절에서는 계속 능엄주하고 108참회문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8시간 대장정의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감탄을 하면서, 얼마나 위독했는지 배를 째보니까, 배를 갈라보니까 이미 취장이 터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도 1,000명 중에 한 명도 살기 힘들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요새 의사 선생님들 기술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한 명을 살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적같이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실에서 제자들 기다리고 있는데 스님이 마취해서 이렇게 풀렸을 때,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이러면서 희한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수술 때 딱 누워서 수술에 막 들어갔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자기 눈앞에 또렷하게 생생하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네 분의 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자기 주변에 주위에서 이렇게 네 분의 보살님이 자기 배를, 인홍쌤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그 가피 받은 거죠.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8시간 동안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이미 췌장이 곪아서 터진 상태에서도 아주 수술이 기적적으로 이제 잘 끝났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예. 통증이 굉장히 심할 테니까 옆에서 간병을 좀 잘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가피인지 통증이 이제 마취제가 풀렸는데도 진통제 한 방 안 맞고 편안하게 넘기시고 일주일 후에는 실밥을 풀어버리셨대요. 너무나 이제 차도가, 쾌차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딱 그 기도를 할 때 며칠 기도를 했다고 했죠? 21일 기도를 했다고 했죠? 21일 기도를 하면서 21일 기도가 딱 끝나는 그날에 퇴원을 하셨답니다. 무사히 이렇게 퇴원을 해서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법당에 삼배를 올렸다는 그런 능엄주의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성남사에 전통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매년 정월 있죠. 매년 정월이면 정월 초 사흘 날부터 일주일 동안 24시간 능엄주와 108참회문 기도를 올리는 전통이 지금까지 성남사에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날 기록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물론 기도한다고 일에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맹신으로 흘러서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다 풀린다고 또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예. 다만 중요한 건

0: 는 내게 주어진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굳게 다잡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좋지 못한 업보가 있으면 그 나쁜 업보를 소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안 들어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발이 들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의미의 집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와 같은 신비한 가피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능엄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능엄주도 좋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어떤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금강경 기도하다가 능엄주 얘기 듣고 에이 오늘부터 능엄주 해야지. 예? 신묘장구 달하는 평생 열심히 하다가 이 얘기 듣고 아유 신묘장구 달하는 그만하고 능엄주 해야지. 아니,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어떻다? 하나로 통한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신묘장구 다란이도 해보고 능엄경도 읽어봤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래요. 그러다 능엄주를 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고 능엄주를 하고 나서 진짜 기도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분은 능엄주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시는 불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분은 스님 저는 능엄주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능엄주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그럼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신 그 보살님이 스님 저는 능엄주를 하면 가슴이 답답한데 신묘장구 대달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예, 신묘장구 대달하니 하면 돼요. 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능엄주 이야기 들었다고 하던 기도 다 내팽겨치고 능엄주만 하실 필요 없고 예, 능엄주도 좋고 다른 기도도 좋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라도 제대로 꾸준하게 하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업장 소멸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잘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노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해만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침묵의 가르침을 실행하라. 꿋꿋함을 갖고 언제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0: 분수에 알맞은 곳에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낙동강을 따라 자리한 김해는 서기 42년 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곳이다. 산세가 빼어난 김해 진산 무척산. 그곳에 자애로운 어머니를 닮은 남자 모은암이 있다. 모은암 창건은 수로왕비 허황후가 인도의 모후를 그리워해 세웠다는 설과 거등왕이 모후인 허황후를 기려 세웠다는 설이 두 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쪽이든 모은암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극락전 앞에는 나지막하면서도 널찍한 바위 모암이 있다. 여인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허황후 어머니의 모습이라는데, 인도를 떠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허황후의 절절한 마음이 서려 있는 듯하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음각 범종. 범종의 한 면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새기고, 또 한 면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새겼다. 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미 극락이요 선정의 세계이니 모은암은 1등 수행처이다. 모성과 자비는 둘이 아닌 하나. 모은암에서는 모성과 자비가 불의의 경계를 허무니 어머니가 목숨 걸고 자식을 아끼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기암괴석이 외호하고 하늘이 감싸안는 천혜의 암자 모은암. 오늘도 모은암에서는 불법이 무르익는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지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광희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안들, 1700공안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안들인 향상구 공안들을 이제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요. 여인 출정화라고 하는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이 공안은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는 그 상황을 놓고 이제 공안이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공안은 1700공안 가운데에서도 그다지 어려운 공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공안이고, 이제는 좀 더 깊은 선정이 필요한 더 어려운 공안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공안만 딱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고 있는 선문염송 요칙은 그 공안들에 대해서 역대의 조사 스님들이 어떤 송을 짓고 그걸 활용해서 법상에서 어떻게 다시 염을 해서 화두를 다시 거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거, 그리고 좀더 우리 BTN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더 높은 수준에서 공부하는 선오

기록을 보는 방법까지 한문 문장을 보면서 한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은 굉장히 유명한 공안이고 여기에 대한 염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 여인 출정화의 본칙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야 그 뒤에 있는 염송이 이어지니까 잘 보셔야 될줄 압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향상구 공안 여인 출정화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 공안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도설천궁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시작했다면 이제는 부처님이 아직 스님들 나오기 전에 부처님에 관련된 공안입니다. 부처님 공안인데 여기에 이제 큰 화두가 있는 거죠. 세존이 이게 이날린 자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 문수가 지재불집처한데 치재불 각환 본처하고 유유일려하야 금피불자하야 입어삼매언을 문수관의 백불하되 운하차년은 득근불자언을 이하 부득이니꼬 한데 불고문수하시되 이렇게 됐어요. 문장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한문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드실 텐데 이 어록 보는 방법을 좀 보시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이날림자가 나오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을 때 조주선사가 말이죠. 우리 방아차 할때 한번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인승문한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떤 스님이 무엇무엇이라고 물은 것으로 인하여 다시 사운하되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어떤 스님이 어떠어떠한 질문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사가 말하되 이런 거 조주선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조주 스님을 앞으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조주인 하는 그 문장을 말을 빼버려도 가능하죠. 어떤 스님이 이렇게 뭐 질문을 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조주선사운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맨 앞에 여기는 조주 스님과 관련된 공안이고 주인공이 되는 그 법을 설하는 분이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맨 앞으로 빼니까 누구누구가 질문한 것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여기는 세존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가 세존이 어떠어떠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일로 인하여 여기에 다시 뭐냐면 불고 문수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문수에게 고하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들이 다 달려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문장 보실까요? 어떠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존이 인하야, 뭐 이렇게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번역본에는 아예 그냥 세존께서 뭐 인하여 다 빼버리고 그냥 문수보살이 이렇게 그냥 바로 해석을 해버린 곳도 있었고, 어떤 데는 세존께서는 해놓고 그냥 쉼표 찍어놓고 그냥 문장을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번역이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번역에다가 저 앞에 뒷문장이 너무 기니까 저렇게 세존께서 이와 같은 인연이 있었으니라고 해놓고 뒤에 말을 붙여넣은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재불집처에 이르렀는데 어떤 큰 법회가 있어가지고 모든 부처님이 다 모이셨다 이 말이죠. 모든 부처님이 다 모이셨는데 이르렀는데 문수보살님이 좀 늦게 도착하셨는가 봐요. 재불 각환 본처 거기에 모든 부처님이 환지 본처라 그러잖아요. 법회에 오셨다가 각각 본인의 본처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것에 당도함에 거기에 이제 이르렀다. 이르를 치자가 되겠죠. 부처님이 모든 그 부처님이 모이셨다가 법회를 마치시고 문수보살이 도착해 보니까.

다른 부처님은 다 지금 자리를 비우셨고, 유유일려하여 오직 한 여인이 있어서, 한 여인이 있어서 금피불자하여 저 부처님 자리 근처에서, 부처님의 그 법문하시는 자리 그 근처에서 입어삼매언을 삼매에 들어있거늘 법회가 끝이 났는데요. 다른 부처님들도 다 환지본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고, 법회에 모이셨던 모든 분들이 자리를 돌아갔어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늦게 도착해서 와봤는데, 한 여인이 부처님 법좌 근처에서 앉아서 선정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가 끝난 지 몰랐어요. 그냥 이 여인은 선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수가 내 백불하되 부처님에게, 이에 부처님에게 백은 아래를 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다는 게 백화. 지난번에 백화문 할때 백이고, 우리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뭐 공사장 주인 백, 이렇게 아래를 백, 이렇게 씁니다. 부처님에게 아뢰했단 말이죠. 문수보살님이 부처님에게 아뢰했습니다. 운하 차녀는, 운하 어떻게 이 여인은 득근 불자언을, 부처님 자리 가까운 데를 얻었거늘, 부처님 가까운 데 자리를 얻었거늘, 이제 그렇게 그 여기서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선정에 든 거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경지처럼 그런 선정에 들었거늘 이하 부득이니 꼬 한데, 여기 이제 어조사 이자는 순접이 되기도 하고 역접이 되기도 합니다. 앤드의 뜻도 되고 벗의 뜻도 되지요. 여기는 벗의 뜻이죠. 어떻게 그 여인은 부처님 자리 근처의 자리를 얻었거늘, 부처님 여기에 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부처님 근처 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저렇게 깊은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얻지 못하네 있고, 저는 저 정도가 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말씀하신 내용까지가 꺽쇠에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문수보살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서 주인공은 문수보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존이 이러한 일을 당하여 하는 게, 세존이 인하야 하라고 하는 게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문장이. 그렇게 된 거에서 다시금 이제 조주선사가 인하여 또 사운하대 했듯이, 세존이 이러이러한 일로 인하여 불고하대, 부처님이 문수에게 고하대,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문형을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모든 어록이나 이 선문염송에는 특히 이날 임자를 써서 맨 앞에 있는 주인공이 되시는 불보살님들, 부처님, 이제 그 조사스님들을 앞으로 내기 위해서 이런 문형을 썼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는 당각 차녀하야 영종 삼매기 하야 여자 문지하라 하야, 그대가, 너였자 그대가 바로 이 여인을 깨워서, 이 여인을, 선정에 들은 여인을 깨워서, 영종, 뭐뭐 하여금이에요. 그녀로 하여금, 종은 뭐뭐로부터, 이만해 삼매로부터 일어나게 시켜서, 이 뜻이죠. 사역이니까. 네가 직접 그 여인을 깨워가지고 삼매로부터 일어나게 해서 여자 문지해라. 그대가 스스로 그녀에게 물어보아라. 어찌 그렇게 됐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을 깨워서 네가 직접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문수가 요여 삼잡하고 명지이라 하며 혹은 삼아라, 그랬어요. 문수보살이 여인 주변을, 요라고 하는 건 주변을입니다.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삼잡이라고 하는 건 잡이라고 하는 것도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시면 우요삼잡했다,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세 바퀴 이렇게 돌았다. 우리 탑돌이 할때 탑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으니까 부처님에게 하는 예법 그대로 우요삼잡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세번 이렇게 돌아요. 위요삼잡한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 범위할 때 위자입니다. 그 주변을 세 바퀴 돈다 할때 위요삼잡, 우요삼잡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요요삼잡하고 그 여인의 주변을 세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선정에 들어있으니까 나름대로 문수보살이 그래도 얘를 표한 겁니다. 그러고서 명지이라,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한번 내렸다.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

이런 거 한번 내릴 때 이 탄지한 거예요. 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탄지한다. 여러분 탄지는 화엄경에 입법계품의 그 선제동자가 미륵에게 갔을 때 미륵이 탄지하죠. 미륵이 탄지합니다. 미륵이 탄지를 딱 하니까 그 비로자나 장엄강 누구에게 활짝 열려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세계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그동안 깨달은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비로자나 장엄강 누구에게 불망념지 해탈문에 싹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묘각이 올 때까지 깨달은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데 거기에도 되고 갑자기 부처님이 또 미륵이 탄지를 딱 한번 하니까 그 앞에 공부했던 게 싹 사라졌다. 이게 이제 화엄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이제 탄지가 위신력이 아니고 법이 본래 그러하다. 법자 본연이라 법이 본래 그러하다. 이렇게 통현 스님이 그 통현 장자가 주석을 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손가락으로 탄지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없던 법이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법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우린 그런 그 메타포를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여인을 세 바퀴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탄지를 했어요. 탄지를 딱 해서 깨우게 하는데 혹은 사마라 세 번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세 번을 했다라는 말도 있다. 다른 판본에는 한 번 탄지했다는 말도 있고 세 번을 했다라는 말이 혹은 사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요 말의 뉘앙스를 찾아야 됩니다. 뒤에 망명보살은 한 번만 탄지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한 번을 했는지 세 번을 했는지 여러 번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됐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사마라 이런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문수보살이 이제 그 탄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됐던 모양이라. 근데 이어 내 탁지 범천하야. 그래서 이어서 이에 내자는 이에 해도 되고 이어서 해도 됩니다. 너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저게 어조사가 많이 쓰이죠. 탁지 범천했다 그랬습니다. 범천에 어떤 그 판본에는 이게 탁이라고 하는 게 밀탁이거든요. 밀다 할 때 탁인데 여인을 범천에까지 밀어 올렸다 이렇게 번역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인을 범천에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고 탁지 범천은 본인이 범천까지 올라가서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범천은 어떤 하늘입니까? 새깨천이에요. 새깨천. 새깨천은 선정천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선정에 드셔서 범천 하늘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선정에까지 올라갔다. 선정에 드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탁지 범천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새끼 선정에까지 들어가서 진기 실력이 불능출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자는 문수보살이겠죠. 문수보살의 실력을 다하여도 어조사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but 불능출이라 출정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 세 바퀴 돌고 탄지하고 범천의 선정에 들어가지고 온갖 문수지혜를 다 발휘해서 위실력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법력을 총동원해서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다. 그걸 떡 보고 계시던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세존은 하시되 가사 백천문수라도 역출차녀정 부득이니와 가사 가령 설사 백천문수 너 하나 말고 문수가 백천문수가 와도 역시 이 여인을 출정 정에서 선정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부득이다 못할 것이다 할 수 없으리니 하방의 과 40이 항하사 국토하야 유 망명보살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그 세계보다 저 밑에 있는 세계에 40이 항하사 국토를 지나서 망명보살이 있으니 망명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이 보살은 초집보살이래요. 십지보살 가운데 초집보살. 십지 팔지나 십지가 아닌 초집보살밖에 안 되는데 저 땅 밑에 저 아래 세계로 내려가서 여기 하방이라고 하는 뉘앙스는요 훨씬 못한 세계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40이 항악사 국토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망명보살이 있어요. 근데 능출차정하리라 한대 능이 이 선정에서 그 여인을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 말씀하시니 수유에 잠깐 사이에
망명대

대사가 종지 용출하여. 이게 망명 대사할 때 이 대사는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보살의 다른 번역이 대사입니다. 보살을 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망명보살이 땅으로부터 저 밑에 하방에 있는 42 항아서 국토를 지나 있는 그 땅에서부터 용출, 튀어서 올라왔어요. 수유에 잠깐 사이에 그 얘기가 있자마자 그냥 저 밑은 깊고 깊은 하방세계에서 쫓아 튀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장례 세존을 바로 부처님에게 예를 다 바쳐 올리는 거죠. 다 절을 했겠죠. 아니 세존이 칙령 출정하신데 칙령 우리가 명령 내리는 걸 뭐 천자의 칙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 여인을 선정에 나오게 해라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신데 망명이 명지라 하니 딱 한 번 뭐 이렇게 우요삼잡이니 뭐 범천에 올라가는 선정에 오르니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손으로 탄지 한번 딱 하니까 여수 출정이라 그 여인이 드디어 선정에서 나오셨더라. 유본의 대동소이라 어떤 판본에 그 어떤 판본이 있는데 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유본 할 때는 어떤이라고 번역하시면 좋죠. 어떤 판본에 대동소이라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크게 갖고 조금 달랐다.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본칙입니다. 여기에 화두에 의심나는 화두는 가나선은 화두가 생명이고 의심이 생명입니다. 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선정에 들은 게 깊어지고 의심이 깊을수록 크게 깨치고 의심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의심처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제일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이 아무리 탄지를 하고 선정에 들어도 이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는데 어째서 망명 초집보살이 땅에서 솟아올라와서 이 여인에게 손가락 한번 탄지를 했더니 여인이 선정에 들어와서 나왔다. 자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네 분입니다. 부처님과 문수보살과 망명보살과 이 선정에 든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공안을 여인 출정화, 여인이 선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름이 망명대사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망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이제 그물망 밑에 이게 요게 망자를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없을 무자하고 없을 무자하고도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망명보살이 뭡니까? 무명보살이 돼버리죠. 무명보살이 돼요. 이것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재미난 메타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명보살이 나와가지고 손가락 한번 탄지해서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을 바로 깨워냈다. 자, 어째서 최고의 지혜를 갖춘 문수보살은 그 여인을 선정에 나오게 할 수 없었는데 망명 초집보살이 어찌 이렇게 쉽게 선정에서 나오게 했느냐. 이게 화두의 핵심이죠. 바로 다른 스님들, 큰 스님들이 뭐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천의회 선사가 송하되 문수는 탁상 범천하고 망명은 경경 타한지라 여자와 황면 구담은 간타 일도 일기로다 이랬습니다. 앞에서 탁지 범천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탁상 범천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는 범천에까지 튀어 올라갔다는 윗상자를 써놨잖아요. 본인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문수는 위로 범천에까지 올라갔다요. 그만큼 고생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 망명은 경경탄지라 가볍게 그냥 손가락 한번 튕겼다. 문수보살이 범천에 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인데 망명보살은 굉장히 쉽게 손가락 한번 튕겼구나. 여자와 이제 요거는 여러분도 요것도 송인데 글자가 여섯 글자씩 돼 있는 육원시입니다. 맞죠? 오원시, 칠원시가 근체시인데 육원도 많이 썼습니다. 그 이전에 당나라 이전에 한나라든지 위진 남북조 시대는 사륙별려문이라 그래서 네 글자, 여섯 글자씩 문장을 많이 쓰는 시를 많이 썼어요. 우리 그
중도가에 보면 여섯 글자가 제법 나오죠.

여섯 글자로 시를 짓는 법도 있지요. 요거는 여섯 글자로 된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자가 탄지할 때 손가락 지자하고 맨 마지막에 일어날 기자가 운자가 딱 맞춰놨죠. 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구가 운자가 되겠습니다. 문수보살은 범천에까지 올랐으나 망명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느니라. 여자와 황면구담, 재밌습니다. 부처님을 저렇게 표현해. 얼굴 누런 고타마, 고타마 시탈타. 범어로는 가오타마라 그러고 팔리어로는 이제 고타마라고 그러는데 고타마를 구담이라고 한문으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이러지 안 하고 옛날 속명 불러버렸어요. 속명. 스님 법명 안 부르고 속명 부르듯이 얼굴 누른 고타마, 여자와 고타마가 얼굴 누른 고타마가 이제 황면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기 부처님 나라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란색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얼굴 노란 고타마는 간타 일도일기라 저들이 한번 넘어지고 한번 일어나는 걸 보고 있네 이랬어요. 이제 문수와 망명이 저들이겠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네 하는 건 여인과 부처님입니다. 한 명은 자빠지고 한 명은 일어나는 걸 보고 있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문수가 자빠지고 망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선이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 이 말에도 낙처가 다른 데 있다. 쉽지 않다 이 말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이제 앞에 좀 구성을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도솔했을 때 첫 구절에 있는 송은, 첫 번째 송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송들이 맨 앞에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냥 가지고 와서 서술하듯이 해놓고 뒤에 한 문장만 딱 본인이 생각을 갖다 붙여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점 이제 송이 넘어갈수록 이제 깊어집니다. 장산천이 송하되, 장산천이라는 스님은 어떻게 송을 했느냐, 어떻게 시를 지어놨느냐 한번 봅시다. 천안이 막변 내유라, 고자는 시하산매오. 문수 창력 수다나, 여자 수사 역쇠로다. 이거는 쇠로 읽어야 됩니다. 깊을 쇠자라 그래요. 망명 관례를 유 수지요, 우가 춘산 여 발대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여섯 글자의 시가 됐지요. 여섯 글자의 시가 됐죠. 여기에 삼매할 때 맷자, 그 다음에 여자가 수사 역쇠로다 했을 때 깊을 쇠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발대할 때 대자, 이게 다 운자가 되는 겁니다. 육원시로 운자를 다 맞춰 써놨습니다. 이게 쇠로 읽는 것도, 쇠라고 하는 것이 죽일 살자로 읽지 않는 것도, 이게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운자를 보면서 딱 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책에 보시면 뭐 지우다, 감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덜다 이럴 때 쇠를 쓰죠. 근데 심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할 때도 발음이 쇠자입니다. 여기서는 깊을 심자하고 같은 의미지요. 그래서 장산천이 송하되, 천안이, 천 개의 눈이 그 유래를 거꾸로 썼죠. 레유라고. 유래를 알지 못한다. 유래를 분별하지 못하니, 천 개의 눈은 우리가 많이 아시는 관세음 보살의 천수 천안. 손이 천 개요, 눈이 천 개다. 그러니까 천 개의 눈이 유래를 알지 못하는지라 못하니, 고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시하산매요, 이건 무슨 산매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서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님이죠. 여긴 천안이라고 하는 건 문수보살을 빗댄 말입니다. 천 개의 눈이 있을 만한 그런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이 그 유래를 알지 못해, 이 여인의 선정을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외롭게 앉아 있는, 외롭게 앉아 있는 것은 여인이겠죠. 그 여인은 도대체 이 무슨 산매냐? 문수도 알지 못하는 산매는 이 무슨 산매냐? 문수가 창력 수다나, 힘을 붙였다. 힘을 들인 것이 비록 많으나, 비록 많을 힘을 들였으나, 여자는 수사역쇠로다. 삿된 것을 따른 것이 또한 심했구나.
여기도 이제 삿된 것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정에 잘 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삿된 것을 따른 것이 역시 또 심했구나. 도대체 무슨 삿됨을 부린 거야. 문수가 선정에 그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된 게 도대체 무슨 선정에 들었던 거야.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망명관려를 누가 알겠냐 이게 누가 알겠느냐. 관려라고 하는 건 이게 빗장관자 관입니다. 앞으로 관, 관려, 관려자, 아드자자 써서 관려자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딱 표현에 제일 알기 쉬운 거는 옛날 우리 한옥집이나 궁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문을 이렇게 그 열고 닫을 때 딱 닫아서 앞에 문빗장을 딱 걸지 않습니까? 이게 빗장관입니다. 빗장관. 그래서 관려, 관려자 이런 표현 나오면 우리 선에서는 불교의 핵심되는 내용, 종지 그런 뜻으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요체 핵심 뭐 이렇게 알기 어려운 그 내용들의 핵심, 망명의 핵심 요체는 빗장은 누가 알겠느냐? 도대체 망명이 가지고 있는 이 빗장은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망명은 무엇을 한 거지? 이런 표현을 해놓으신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참 이 선에서 이렇게 실컷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지막 말들이 이렇게 한마디 해놓은 시적인 표현들이 멋있죠. 우가춘산이에요. 비가 지나간 봄 동산은 여 발대로다. 발인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발자입니다. 대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어떤 대냐 하면은 이제 이게 밑에 검을 흑자가 있으니까 검다는 느낌은 있으실 텐데 요거는 어떤 거냐? 예전에도 여인들이 화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눈썹을 그리는데 눈썹을 좀 검게 칠해주는 그게 이제 눈썹 그렸던 그 눈썹 먹이래요. 이렇게 그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약간 흐릿한 눈썹을 진하게 색깔을 촥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눈썹 화장하듯이 그게 이제 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봄에 이제 새싹이 나오고 새순이 나와가지고 한참 이제 푸르름이 더해 가려고 할 때 비가 한번 싹 오고 나서 깔끔하게 세상이 맑아지고 난 다음의 모습이 마치 흐릿한 풍경에 눈썹으로 색을 한번 싹 더 진하게 칠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뿌려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검불은 물감 뿌린 듯하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이 마지막에 이 말이. 망명보살의 핵심을 누가 알겠나. 비 오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명확해졌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또 답은 해주지 않았는데 벌써 여기에 보면 눈을 뜨고 보면 너무나 분명한 소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와 같이 해놨습니다.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문수보살은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온갖 힘을 다 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산매인지 망명보살은 어떤 요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인은 또 무슨 삿된 이런 그런 것을 또 따랐는지 참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놓지 않고 맨 마지막에는 모르겠다 해놓고 말이죠. 누가 알리오 해놓고는 봄산에 비 오고 난 다음에 맑고 깨끗하듯이 이치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지 이러고 이제 끝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 성문희 선사의 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앞에 여인 출정아 공안만 얘기해서 화두나 드시오 뭐 이래버리고 말면은 그냥 이제 참선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역대 조사 스님들이 해놓은 시나 송을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막 끝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불교에서 이 가나선이나 이런 공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속에 다 이제 불교의 진리들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낙처가 있고 그냥 수수께끼가 아닌 말이고 그리고 혹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 걸 왜 보냐? 화두는 참선만 해야지. 여러분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모든 스님들이 승과 시험 그냥 과거 시험 문제예요. 고시 시험 문제 이제 민법 총칙 뭐 헌법 개론 헌법 이런 거 같아요. 그냥 누구나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 텍스트 유교의 사서 같은 거죠. 그런 거 봐야 됐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자는 겁니다. 저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다 보면 그
결국은 참선을 하게 된다. 여기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엉어리가 져가지고 제가 17

때 효봉스님 오도성 보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암만 공부를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 출가했듯이 이렇게 한번 걸리기만 걸리면 이 거물에 걸리면 이제 참선해서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문이가 송화대 너무 이제 여기는 이제 진짜 이제 시들이 나옵니다. 이 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가 나오는 거예요.

군봉 뭇 봉오리가 여러 봉오리가 흰 구름을 덮었다. 품었는 것을 흰 구름을 덮은 것을 앉아서 품고 앉아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분이 지금 어느 수준이냐 하면 말이죠. 흰 여인의 선정을 상징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내용이 안 보여요. 봉우리 봉우리가 다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흰 구름이 이걸 전부 다 덮었어요. 모든 봉우리를 덮어버린 이 상태를 이 그 여인이 앉아가지고 이걸 딱 안고 품고 있다 이거예요. 품고 있어요. 선정이 들어서 품고 있는 상황은 이런 선정이에요. 밖에서 보려고 해도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밖에서 이 여인의 상태를, 선정의 상태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상태를 이와 같은 시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앵제요. 앵무새. 앵무새 깨꼬리. 깨꼬리가 우는 겁니다. 깨꼬리가 우는데 어디예요? 깊은 골짜기에 깨꼬리가 울어도 부지사로다 그래요. 부지춘이로다. 봄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이게 깊은 골짜기라고 하는 요게 여인의 선정이에요. 그리고 앵무새가 지지지는 거, 봄 되면 새들이 막 짖잖아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깊은 산에 선정에 들어있어가지고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에 대해가지고 이 문수보살이 가서 우요삼잡을 하고 탄지를 하고 막 깨어나게 하려는 게 옆에서 앵무새가 지적이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 그렇게 해서 아무리 깨꼬리가 울어도 부지춘에 봄이 온지를 알 수 없다. 여인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인은 몰라요. 깊은 골짜기에 선정에 들어있으니 봄이 와서 깨꼬리가 짖고 앵무새가 노래를 불러도 봄을 알지 못하는구나. 문수보살은 깨꼬리가 됐고 여인은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했어요. 암전. 이게 바위 암자를 이렇게 똑같이 쓴 겁니다. 예전에 쓰던 옛 글자입니다. 이게 이거와 같습니다. 바위 암자가 같습니다. 암전, 화우, 바위 앞에 꽃비가 분분나기다. 분분이 떨어졌다 이래죠. 분분이 떨어졌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중국인들은 의성어 의태어 쓸 때 우리처럼 말 그대로 표기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첩어로 씁니다. 이어서 분분이 그러면 우리를 분분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번역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뭡니까? 후두둑. 후두둑 하면 돼요. 후두둑 떨어지는데. 바위 앞에 후두둑 꽃비가 떨어지는데. 지금 봄이 됐어요. 자, 이건 바위는 뭡니까? 바위. 바위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바위. 여인을 상징하겠고 여기에 봄이 와가지고 이 꽃이 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뭘 상징하는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몽교. 여러분 이걸 몽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꿈과 꿈 깼다 했을 때는 각자를 꿈 깰 교라고 읽습니다. 교. 몽교라고 그럽니다. 꿈을 깨고서 처음으로 초회, 다시금 돌아온 거죠. 식고인. 고인이라고 하는 우리 중마고우 했을 때 그 고자입니다. 중마고우 할 때 우리가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 이래잖아요. 여기 이제 고인, 보통 이제 고인이라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고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고인은 고우입니다. 옛 친구, 중마고우 같은 옛 친구. 여기에서 고우라고 안 쓴 이유가 있죠. 우리 이제 시를 공부하니까 아시잖아요. 고인이라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인을 고우라고 썼던 이유는 봄춘자, 사람인자, 그 앞에 구름운자까지 다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칠언시에는 두 번째, 네 번째 구절이 아니라 첫 번째 구절에도 운자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우라고 하지 않고 고인애라고 했어요. 꿈 깨고서 첫눈에 옛 친구를 알아봤도다. 자, 갑자기 바위 앞에 후두둑 꽃비가 떨어지는 걸 보고 꿈을 깨서 옛 친구를 알아봤네. 이 소식은 뭡니까? 꽃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게 망명보살이 탄지 한번 한 거고요. 딱 깨고서 보니까 옛 친구를 알아봤어요. 옛 친구가 누구예요? 망명이에요. 앞에 두 구절은 산에
그 봉오리를 품고 꾀꼬리가 울어도 소리를 모르는, 봄 온지도 모르는 소식은 문수보살과 여인의 상황이고, 뒤에 꽃비가 탁 내리니까 바로 깨서 옛 친구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망명보살.

사를 바로 알아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인 출정화를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여인 출정화 염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화두는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시를 보면서 선승들이 이것에 대해서 담론했던 그 내용들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계속 선문염송의 화두의 바다에 계속 빠져서 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인데 어찌해서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었고, 이 망명초집보살은 문수에 비해서는 훨씬 지혜가 부족한데 어째서 이 여인을 단지 한 번에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있었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는 깊어가는 겁니다. 이 공안 하나하나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와 언어 문자를 쓸 수밖에 없는 세계가 서로 붙어 있는 바로 그 중간에 이 시가 있고 송이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청정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청정하고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다.

0: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쾌락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함을 갑옷처럼 여긴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내 이름은 시따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상을 중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비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상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2: 아 맞죠 맞죠.
3: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제가 그때
3: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고객들부터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2: 맞아요 맞아요.
3: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2: 절대 없죠 절대.
3: 감사하기도 하고
2: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3: 아빨떡 아빨떡
2: 아빨떡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3: 야.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2: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1: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4: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3: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4: 당장 그를 만나겠소.
5: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4: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5: 헤헤,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1: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4: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5: 응? 방법이라뇨?
4: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1: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6: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1: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0: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1: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0: 와.
1: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진다는 여기.
0: 유리광전?
1: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0: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황상

0: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1: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1: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0: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3: 뭔가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4: 귀신이라니?
3: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5: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3: 난 또 괜히 겁먹었네.
5: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기다.
3: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5: 오, 제법인데.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국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3: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5: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6: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7: 오해십니다.
6: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7: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8: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7: 백년사에 추성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8: 네, 추성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0: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7: 추성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8: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주게.
0: 추송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8: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0: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5: 그 이후로

0: 때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1: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0: 있지, 여기에.
1: 여기에?
0: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1: 저기 저 조각 말이야?
0: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2: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3: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4: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 주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4: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0: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4: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3: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0: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부상을 조각해 달았죠.
3: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0: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뭐하냐?
1: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
0: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1: 구구는
0: 구구령사.
1: 구구단 쉽다며.
0: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구룡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1: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0: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무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1: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0: 맞아.
1: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0: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3: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0: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9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5: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따위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0: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5: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저게 뭐지?
0: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법계에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세

선을 심으면 복을 얻게 되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고는 열매를 얻지 못하나니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복은 스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0: 항상 남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기뻐하라.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0: 소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6: 이렇게 하면 되는데.
7: 사열해 볼려, 사열해 볼.
8: 염불 좀 듣고 싶은데.
9: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염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7: 고마워요.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헌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용 십주구만 5048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구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적불 무진향 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5000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0: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

0: 두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0: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바바냐 바람에다 신경 관자재보
3: 나상도 남궁진의 그럼 열전
4: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4: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4: 아 맞죠 맞죠.
5: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6: 사실 제가 그때
5: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고객들 보고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4: 맞아요 맞아요.
5: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4: 절대 없죠.
5: 감사하기도 하고
4: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5: 벌떡

0: 벌떡,
1: 아, 벌떡이지요.
2: 벌떡이죠.
3: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야.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8: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7: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평생 오직 참선 수행과 중생 교화의 길을 걸어온 현봉당 근일 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의성 고운사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진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보현 행원의 길을 걸었던 진관스님 열반 10주기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 이어 진관스님 부도와 탑비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친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은 시원한 법당 바닥에 누워 소리에 집중하고 나를 마주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해 결혼 커플까지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낙산사에서 다시 한번 특별한 만남이 펼쳐졌습니다. 4천여 명이 넘게 몰린 이번에는 모두 다섯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목포 지원이 유달산 1등 바위를 바라보는 길지에 대작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불자들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전할 새도량 건립에 원만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0: 한평생 오직 참선 수행과 중생 교화의 길을 걸어온 조계종 명예 원로 의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가 지난 11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스님의 열반 소식에 불교계는 당혹감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빈소가 마련된 의성 고운사엔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가르침을 기리려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해온 현봉당 근일 대종사.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근일 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에 사부대중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수선안거와 대중교화에 매진해온 스님은 법납 66년 세수 87세로 지난 11일 오전 10시 홀연히 세연을 다했습니다. 근일 대종사는 1961년 은혜사에서 도원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한 뒤 1967년 해인사에서 성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고 평생을 참된 수행자로 보냈습니다.
2: 참선 수행을 해서 대무심경에 가야만이 이 경제에 도달할 수가 있어. 네, 마장이 많아서 대부분 가다 중단하고 합니다. 그 마장이 뭐냐?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1: 영천 묘각사에서 10년간 가행 정진을 이어온 스님은 1980년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철야 참선법회를 이끌며 감로 법문으로 사부대중을 깨달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종회 의원과 재심 호계위원, 능인 중교교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의 초석을 다졌고 봉정사와 고운사, 부석사, 삼보사 조실로 주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정법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3: 우리 스님 이렇게 빨리 가신 건 아마 제가 잘못 모셔갖고 그런 것 같고, 우리 스님은 수행자 중에 수행자시라 이제 큰 스님의 그 법을 직접 못 들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큰 스님의 그 뜻에 보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큰 스님 속한 사바하셔서 광도 중생하시기를 지심 발언 드리고요. 또 큰 스님 살아 생전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그런 그 후배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근일 대종사는 생과 사가 모두 텅 비었으니 만물이 묘법 아님이 없다는 열반송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고운사 하은문화 템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말없이 향을 올리며 오직 청정한 계율과 수행으로 일관했던 스님의 삶을 기렸습니다.
5: 우리 근일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니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허공에 서는 것 같아.
1: 현봉당 근일 대종사 연결식과 답인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육신은 인연을 다해 떠났지만 스님이 남긴 청정한 법향과 깨달음의 가르침은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0: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진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평생 수행과 전법, 자비를 실천하며 보현행원의 길을 걸었던 진관스님 열반 10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 이어 진관스님 부도와 탑비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6.25 전쟁의 상흔으로 폐허가 된 삼각산 자락의 도량을 중창하고 오늘날 세계인들이 한국 불교의 정수를 마주하는 문화 거점으로 일궈낸 뿌리에는 무위당 진관스님의 치열한 원력이 있었습니다. 평생 수행과 전법, 교육과 자비를 실천하며 보현행원의 길을 몸소 보여준 진관스님. 스님이 떠난 지 열 번째 여름을 맞이한 지금 진관사 도량 곳곳에는 스님의 가르침이 배어 있습니다.
7: 은사 스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잊지 않고 수행과 자비, 전통문화, 포교와 복지로서 나눔을 실천하며 진관사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더 공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6: 1963년 진관사 주지로 부임한 스님은 20여 년 동안 대웅전을 비롯한 주

0: 유효 전각들을 중창해 법맥과 사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전쟁 등 시대의 풍파 속에서 멈췄던 국행수륙제를 다시 설행시켜 오늘날 국가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1: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문도들과 호학들이 이곳 진관선을 청정 수행 도량이자 세계인이 찾아오는 마음의 정원으로 훌륭히 가꾸어 나가고 있는 모습 또한 스님의 거룩한 원력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 스님 가르친 대해탈을 이루어서 조계 정맥을 다시 한번 크게 휘날리셨으면.
0: 10주기 추모 달해제에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대종사를 비롯한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관 스님이 닦아놓은 비구니 승가의 길을 걷고 있는 후학들과 스님에게 지혜를 구했던 인연 있는 정계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3: 지금의 전국 비구니회관 건립은 스님의 큰 원력이 고스란히 서린 불사였습니다. 당시 회관의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았던 시절 전국 여러 스님들을 찾아다니시며 뜻을 함께 모아 부지를 어렵게 마련하셨습니다.
4: 모여서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동안에 크고 작은 신세를 진관 스님에게 많이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곁에 계셔서 좋은 지혜를 주십시오.
0: 미래 세대 포교에 큰 원력을 세웠던 스님의 뜻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화청과 추모 공연을 올리며 스승을 기렸습니다. 세계일화와 자비 나눔이라는 스님의 정신은 달해제 회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후손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관내 소외계층에게는 자비의 쌀을 전달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꽃피웠습니다. 이날 진관 스님의 삶과 수행 정신을 담은 부도와 탑비가 사부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 네가 지은 복으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산다. 마음을 닦아라는 말씀이 스님이 입적하실 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잘 정진하고.
0: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자 화두를 놓지 않았던 수행자 진관 스님. 진관사는 진관 스님의 포교 원력과 보현행원의 정신을 계승해 불법 홍포에 진력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6: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 학업과 취업 걱정으로 마음까지 지쳐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주말 아침 도심 사찰 법당에선 시원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가만히 누워 온전한 휴식을 취한 이색적인 명상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시원한 여름 바다의 파도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도 잠시 청년들은 시원한 법당 바닥에 누워 오롯이 소리에 몸을 맡깁니다. 취업 걱정과 학업,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쉼없이 달려온 20, 30대 청년들. 이들이 주말 아침부터 사찰을 찾은 건 온전히 나를 마주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8: 시험 기간 스트레스나 또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명상을 배워서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9: 제 마음을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7: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친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 마련한 선명상 프로그램 한여름 선의 향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국민대 불교학생회 회원을 비롯해 3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일상의 쉼표를 찾아 사찰해온 청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9: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귀한 여러분들을 온 마음, 온몸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7: 비구니 스님들의 환대를 받은 청년들은 본격적인 싱잉볼 명상 체험에 나섰습니다. 전통적인 참선의 무거운 틀을 벗어던지고 가만히 누워 소리의 잔향을 온몸으로 느낀 시간.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얻은 온전한 휴식은 청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됐습니다.
10: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1: 명상 도구들을 더 잘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사찰에 머물며 스스로를 보듬은 시간은 청년들에게 일상을 다시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청년들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언제든 쉬어갈 수 있게 생활 밀착형 명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6: 지난해 결혼 커플을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낙산사에서 다시 한번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을 잇는 특별한 만남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모두 다섯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천년고찰에서 이어진 1박 2일간의 특별한 인연 찾기 현장을 임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 푸른 동해를 품은 천년고찰 낙산사. 지난해 결혼 커플을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이곳에서 다시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강원관광재단이 함께 마련한 미혼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낙산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 각 10명 모집에 모두 4,225명이 신청해 2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프로그램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춘들은 1박 2일 동안 자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특별한 인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12: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4,225명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간절함 속에서 여기 계신 20분이 선정된 만큼 진정성 있게 임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참가자들은 낙산사 경내를 함께 걸으며 차담과 공양을 나누고 1대1 로테이션 대화와 커플 요가, 낙산 해변 데이트, 플로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사찰이라는 편안한 공간은 처음 만난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조건보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는 특별한 만남의 장이 됐습니다.
13: 이 또한 좋은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저절로 나는 절로처럼 이번 시간에 절로 대화가 풀리고 절로 웃음이 나고 절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1: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동해와 천년 고찰의 여유 속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10: 제가 원래 절에 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함께 절에 올 수 있는 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 짝이 되실 분도 남을 좀 배려하고 좀 유머러스하신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14: 평소에 이제 매일 회사, 집, 운동만 반복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이제 학생 때부터 좀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런 분 찾으러 왔습니다.
11: 이번 낙산사 편은 강원의 관광 자원과 템플스테이를 접목해 청춘들의 만남은 물론 지역의 매력을 함께 알리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13: 여러분들 이곳에 모셨기 때문에 또 이제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화강원입니다. 평화강원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평화로운 마음의 안식도 잡고 또 힐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11: 지난해 낙산사에서는 나는 절로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졌고 출산을 앞둔 부부까지 탄생하며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나는 절로. 낙산사에서 시작된 특별한 만남은 건강한 만남 문화 확산은 물론 저출생 시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6: 한마음 선원 목포지원이 유달산 1등 바위를 바라보는 길지에 대작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전할 새도량 건립의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한마음 선원 불자들의 기공법회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5: 한마음 선원 목포지원이 용해동에 틀을 잡고 새 도량 불사를 시작합니다. 대행선사가 28년 전 목포 불자들을 위한 신행 도량이 들어설 곳으로 점찍었던 곳입니다. 대지 면적 1만 8,682제곱미터, 건축 면적 1,66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대웅전과 요사채, 공양관, 교육관, 수행관 등 5개 동이 조성됩니다. 대행선사의 한마음 가르침을 이어갈 수행 전법 도량을 발언한 교공식엔 전국에서 3천여 불자가 동참했습니다. 시삽을 함께한 한마음선원 이사장 해수스님은 대중이 도량신이 되어 한마음 도리가 꽃피는 도량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6: 큰 스님께서 불사를 하면 모든 도량신이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량신이 되어 함께 불사의 마음 내실 거라 믿습니다.
15: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강성희 목포시장은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17: 앞을 보니까 목포를 대표하는 유달산 1등 바위가 가장 정면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것을 찾으신 한마음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와 해안에 또 한번 놀라고 축하드립니다.
15: 지원장 해당 스님도 30년 세월을 함께한 이들과 한마음 도리를 세세생생 이어갈 수행의 터전을 짓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18: 목포지원 대중은 은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한마음으로 정진하며 자신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하는 불사를 지극한 마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5: 한마음선은 목포지원은 1991년 한마음 회보를 통해 지역의 인연들이 모여 공부 모임을 시작한 것이 출발입니다. 안양본원과 광주지원을 오가며 어려움 속에 수행하던 이들이 1998년 상동에 현재의 도량을 마련하고 그해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대행선사를 모시고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새 도량 건립으로 목포지원은 호남 불자들의 한마음 공부 요람이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음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6: 제주 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 추모 다례제와 행적 변상도 제막식이 제주에서 봉행됐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어제 극락전에서 해월당 복려관 스님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제12회 신행숙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복려관 스님 행적 변상도의 마지막 작품 열반을 제막하며 스님의 거룩한 업적을 기리는 총 4점의 행적 변상도를 완성했습니다. 추모 다례제에는 관음사 조실 우경대종사와 주지 허운 스님, 김문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이틀간 제10회 어린이 사찰 체험학습을 개최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1일 경내 관음전에서 봉행된 입제식에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장 스님을 비롯해 총무 정수 스님, 박청규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홍진향 신도회 수석 부회장과 어린이 참가자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입제식에서 지도법사 지장 스님은 즐거운 체험과 배움을 통해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박청규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어린이들이 자연 속 생활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명상과 수행으로 내면의 평화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0회 어린이 사찰 체험은 사찰 예절 교육을 시작으로 바루 공양 체험, 마술쇼, 물놀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생과사가 모두 텅 비었던 근일대종사의 마지막 가르침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스님이 남기신 청정한 법향을 기리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0: 굴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제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친오빠가 도박으로 집안 재산을 거의 탕진했습니다. 공부하는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더 앞서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대체 가족의 인연이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 집안을 잘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둘씩은 있어요. 어딘가 찾아보면 어딘가 친척 중에 있든 가족 중에 있든 이게 뭐랄까 이렇게 좀 훌륭한 집안도 가만히 찾아보면 그 중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사고를 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신기하게 집안마다 한두씩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다. 아,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구나. 보통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요. 본인 집만 유독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럴까?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인연은 해결되기 위해서, 해소되기 위해서 나타나

하거든요.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가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비 오는 날은 좋은 공덕이 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비 오는 날은 아주 훌륭한 쓸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비 오는 날을 싫어할 뿐이지, 비 오는 날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삶에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경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답을 못 찾습니다.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기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를 뿐이라고 하죠. 인연 따라 펼쳐진 모든 삶의 현상을 내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수 있다고 여기면서 알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구해가지고 알아내요. 답을 알아내요, 기어이. 근데 그게 알아낸 다음에 그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알아낸 답이에요? 자기가 생각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판단일 뿐이에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 인연이라야 알죠. 중중무진 연기로 무수히 많은 인연이 엮여가지고 그런 일 하나가 벌어지고 그런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어떤지 어찌 알수 있겠어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기를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말고 보면 돼요, 그냥.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는 팔자 같으세인가? 그렇게 정해놓으면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보니까 팔자 같으세. 그걸 나라고 여기고 내 인연이라고 딱 고정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고정진 그 생각에 갇혀서 살아요, 평생. 나는 팔자가 드센 사람이야. 어디서 뭔 일을 해도 팔자가 안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나로 붙잡아 집착한단 말이죠. 그런 어리석음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삶은 원래가 이해되지 않는 곳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 아닌데요? 전제 인생 이해가 다 되는데요? 이러잖아요. 그 어리석은 걸 집착해 믿어서 그래요. 이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눈이 좀더 예쁘게 생기고, 코가 좀더 오똑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고 느끼잖아요? 알수 있어요? 내 코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수 있어요? 알수 없다니까요.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았을까? 왜 좀만 더 어리석었는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결과, 진짜 모른다 싶은 게, 부모님이 정말 똑똑해도 자녀가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학벌은 없는데 자녀가 아주 뛰어난 천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성격적으로 그닥 좋지 않은데 자녀가 성격이 아주 좋은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완전 반대인 아이들도 있고요. 알만 하면 모르겠다니까요. 통계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왜 이러는지를. 안다 하고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온 자료들은 100% 진실인 것이 아니라 대충 확률적으로 이렇더라 하는 얘기에 불과해요. 확률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확률이 진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요. 어느 집에 보니까 부모님이 이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도 그 병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듣고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난생 태어나 처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날부터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왜? 생각으로,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아빠가 무슨 병으로 죽었으니까 나도 그 병으로 죽겠네.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그병 걸린 그 나이대에 나도 지금 다 와가는데 나도 곧 죽겠네. 그 생각을 믿으면 갑자기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방식으로 자식이 죽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까? 인연이 다 다른데요. 인연은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사람도

똑같은 업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도 저런 일이 벌어지겠지? 저런 일을 하면 좋으니까 나도 좋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모르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삶을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두어야 돼요. 알려고 애쓰지 말고, 알려고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 그냥,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지식으로 그냥 활용해 쓰면 돼요. 그런 지식이 도움될 때가 있거든요. 아, 이런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런 거겠다. 그안 좋은 음식을 이제부터는 덜 먹어야 되겠구나. 운동을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르마리로 한 것은, 아, 이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절대야. 이렇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럴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어떤 충격적인 안 좋은 모습을 보고는, 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인 게 실망스러워 이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너가 어떻게 내 자식인데 그럴 수 있니 하고, 너 실망이야 이러면서 내가 잘못 키웠나 하고 막 괴로울 수도 있고. 근데 인연 따라 펼쳐진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어도 부모가 키운 대로 자식이 그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가 있고, 그 자식이 가지고 온 지업이 있단 말이에요, 또. 부모 인연과 상관없는 자기업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라고 불교에서 경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업의 상속자지.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는 부모의 상속이 맞잖아요.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근데 딱 100%일 순 없단 말이죠. 각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또 자식들은 자식들마다 저마다 가지고 온 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서도 전혀 다른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세계인 거죠.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알게 됐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괴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알려고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반응을 하면 돼요. 대응을 하면 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있구나. 받아들이고 거기 맞춰서 반응을 하면 돼요. 인연 따라 반응하면 돼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우리가 자연스러울 때 어때요? 여러분, 나한테 과도하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는데 계속 피해를 끼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절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사람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믿고 고정관념을 믿고 전통, 사상, 철학 이런 걸 믿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 유교적 사고방식을 내 생각의 철학으로 딱 쥐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아무리 형제가 나쁜 일을 해도 구제해 줘야 돼. 죽을 때까지 구제해 줘야 돼.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틀리다라는 정답이 없죠, 그죠? 그러면 부처님 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처님 하신 것처럼 형제 가족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한다, 그럼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부처님 세번 했다 그러지만 가족이니까 세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든 최선을 다해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인연이 과하게 발동을 하면요, 안 좋은 업이 확 발동을 하면요, 부모도 못 도와주는 일이 있고, 가족들도 못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심지어 자녀가 무슨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도박을 한다든지, 코인을 뭐 빌려가지고 막 투자를 한다든지, 본인 생각은 100% 확실하죠. 진리 같죠. 지금 같이 예를 들어 주식이 확 오르는 시기에는 막 돈을 끌어다가 주식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막 돈을 여기저기 빌릴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가 너무 막 그걸 해가지고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도박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멀쩡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 아이에게 안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유교적인 내지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죽을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믿으면 불교 뭐예요? 무유정법. 정해진 바 법칙성이 없어요. 나도 없는데 내 가족이 어디 있어요? 인연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흐름이에요. 가족이라는 정해진, 가족에게는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돼? 없어요. 부부 어때요? 인연 맞으면 모였다가 인연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부부잖아요. 사실은 다 모든 인연은 똑같아요. 이걸 나라고 고집하니까 내 자식, 내 가족에게는 더 특별한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뿐이거든요. 얘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어떤 인연의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성에는 반드시 이래야 되라는 고정관념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생각을 영 버릴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불교는요, 무유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상, 철학, 종교적, 어떤 삶의 방법론적인 규정 같은 것들을 집착해서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법이에요. 머물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그 아이가 너무 막 부모님한테 있는 돈을 다 갖다가, 부모님들 자식이니까, 야, 얘한테 이돈 주면 또 도박하겠구나. 알아요. 아는데 애가 지금 여기저기 막안 좋은데 돈을 빌려가지고 막 사채업자한테 빌려가지고 막 돈을 다 탕진하고 이러다 애 죽겠구나 싶으면 부모님은 어때요? 내 노후 자금이 다 없어지더라도 얘를 위해서 다 줘야 되겠구나 하고 준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니까 자식한테 줘야지 이 생각 때문에도 줄 수도 있고, 근데 본인 생각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걸 얘를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더 몰아붙이는 걸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이라든지, 자식이 저러고 있는데 부모가 저렇게 냉정할 수 있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양심에 부모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양심 때문에 그래도 도와줬다가 부모님 집안 재산까지 다 털리는 경우도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은근히 꽤 있더란 말이죠. 그럼 제가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두 번, 세번 해가지고 다 그렇게 털어갔으면, 그래서 두분 살, 남은 돈까지 그렇게 다 털어가고 최소한의 돈밖에 안 남았으면 그때는 주지 말았어야죠. 근데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얘가 지금 뭐 당장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줘요? 심지어는 옆집에 돈을 빌려다가 줄 뻔도 했다니까요. 근데 아니, 다른 형제가 안 말리든가요? 그랬더니 뭐라니까, 다른 형제 하나가 너무 냉정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 동생이 저렇게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원 한장안 주면서 나한테 찾아와서 10원 한장 주면은 인연을 끊겠다 이러면서, 그거 절대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아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걔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걔를 돕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가 다 같이 늪에 빠지는 거다. 하나라도 정신 똑 차리고 살아 있어야 그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인연따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딱 정하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요즘 보니까 실제 돈을 어떤 가족 중에 한 자녀 중에 하나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벌고, 그걸 부모님이, 그 아이가 결혼을 늦게 하는데 늦게 할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그돈 가지고 부모님이 넉넉하게 잘 썼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아이가 결혼함과 동시에 그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잖아요.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될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를 한테, 야, 너 용돈을 얼마까지는 줘야 돼. 너 돈을 이렇게만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로 저한테 와서 상담한 사람들도 은근히 많았다니까요. 그걸 보고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 당연히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이 됐고 이제 시집장가를 가야 되면은 당연히 전체 내 번돈을 전부 다 드리면 안 되죠. 번돈의 90%를 항상 드렸대요, 10년 넘게. 그 지금 그럼 시집장가 가는 돈 모았냐? 10원 한장안 모았대요. 근데 그것도 부모님이 그럼 그돈 모아서 주려고 모아놨겠죠? 그랬더니 10원 한장안 모아놨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는데요. 그럼 끊어야죠. 그랬더니 충격을 받으면서, 아니, 스님이 돼서 어떻게 그런 말할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 250에서 350을 줬대요. 돈 250에서 350 버는 사람이. 아니, 그거는 동네방네 누가 다 물어보라고.

아니, 조금만 드리고, 내살 궁리를 먼저 해야 그게 부모님을 위하는 거지. 탁 끊어야죠, 당연히. 그랬더니, 제가 그럼 불효 자식이 되잖아요. 그 불효 자식이라는 프레임을 10년 동안 못 버리는 거예요. 불효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또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주로 써먹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 친구가 딱 끊었어요. 딱 끊고 나서 정을 끊자래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락도 못하고 정을 딱 끊었대요. 근데 너무 끊기가 미안해서 나중에 이제 몇달 지나고 나서 그냥 딱한 달에 조금만, 아, 내가 요 정도는 드려도 되겠다 싶은 만큼만 그냥 보내드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저금해서 내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오히려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용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하고, 너가 열심히 잘 벌어서 너가 저금해가지고 너살 궁리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부모님도 딱 막상 처음에는 화를 막 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느끼셨나 보죠, 아마.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럴 수도, 몰라, 그 내막은 모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할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상담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 그럴 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하는 어떤 생각, 특정한 생각에 갇힐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것도 과도할 때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볼수 있어야 돼요. 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지관 멈추고 본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내 가족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는 건 분별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본다고 말하는 건 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분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멈추고 보는 거예요. 제3자가 되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는 옆집 사람이 있으면 그 옆집 사람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어도 인연을 끊을 때는 끊어주는 게 그들을 위해서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정해진 생각, 내가 정해놓은 생각. 부모 자식은 어때야 되고 하는 어떤 생각들. 형제니까 어때야 된다는 생각들. 그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인연,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즉, 고정된 실체가 뭐냐면, 얘와 나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야. 관계를 딱 픽스시켜서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 또 재행무상 재법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와 나가 인연은, 업보로는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으로 만났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과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작자는 없어요. 즉, 부모라는 정해진 실체, 자식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끊임없는 변화, 무상하게 변해가는 그 흐름, 그것이 있을 뿐이에요, 순간순간. 이렇게, 삶은, 제법 무아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나라고 혹은 무엇이다라고 고정지을 만한 무엇이 없단 소리예요. 부모 자식 지간은 뭐냐면,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의 흐름, 그 인연의 흐름, 그것이 있을 뿐이지, 딱 고정진, 이건 어떤 관계, 저건 어떤 관계, 이런 관계는 이래야 되는 관계, 저거는 저래야 되는 관계라고 딱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관계성은 달라지고,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옛날에는 집단적으로 부모, 자식들이,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집단적으로, 어른들이 집단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원시시대, 뭐 그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도 있을 수 있죠. 어느 다큐를 보니까 한 남자가 아내를 뭐 100명도 넘게 데리고서 잘 사는, 뭐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 것뿐이지, 그 어떤 하나의 방식이 옳다고 혹은 틀리다고 고집할 수 없고 딱 고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도

시키고 고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불법이에요. 무효정법, 정해진 법이 없어요. 인연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인연을 맺으면 사랑하는 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듯이 저 아이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죽든 살든 관계없는 아이였는데 내가 안쓰러운 마음을 내서 갑자기 오늘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함과 동시에 내 새끼가 되잖아요.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입양한 내 자식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든대요. 진짜 내 자식이래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인연을 맺는 것이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그런 정해진 뭐가 없어요. 그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이에요. 아, 변화는 흐름이 있을 뿐이지 픽스시킬 수 없구나.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는 걸 고정지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보고 보는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바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식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도와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이게 뜯어먹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왜? 그게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처하면 그런 일도 벌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그걸 냉정하게 피해줘야 될 수 있어요. 냉정하게 끊어줄 땐 끊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사사로운 인연이나 고정된 관계성에 얽매이지 않고 제3자 입장에 대해서 딱 보는 자리에 있으면 좀 더 객관적인, 좀 더 지혜로운 답을 스스로에게 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런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건 이제 내가, 아, 이 아이가 이미 재산을 다 탕진했구나. 이미 벌어진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형제가,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혼자 다 뜯어가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겠죠. 예를 들어. 그럼 다른 형제 입장에서 막 화가 나겠죠. 분노하겠죠.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돈의 일부는 내 돈이야. 이건 나도 받아야 돼. 근데 저놈이 내돈 뜯어갔어.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또 분노하겠죠. 근데 그건 고정짓는 생각이에요. 왜 부모님 돈이 내 돈이에요? 부모님 마음대로 한 돈이죠. 그리고 부모님 돈이 어찌어찌해서 인연 따라 그 아이에게 갔다면 그 또한 인연이에요. 인연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 그딱 고정짓는 자세 자리에 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건 내 돈인데 저놈이 가져갔어. 우리 집안을 파탄 냈어.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했어. 부모님 힘들면 나도 힘들어. 이런 게 있으니까 괴로움을 계속 붙잡게 되죠. 근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의 관점,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거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변화하는 게 삶이거든요. 인생이거든요. 내가 누구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게 자기지. 변화하는 걸 딱 붙잡아둬 가지고 딱 고정 짓고 이게 나야. 10년 전에 내가 힘들었으니까 힘든 게 나야. 우울했으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이 나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고정하면 안 되듯이 나와 세상과의 어떤 관계, 나와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픽스시켜서 고정하면 안 돼요.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것을 고정 지으면 그게 괴로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난 과거에 묶여 있지 않죠. 눈앞을 살죠. 눈앞에 있는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보며 살죠. 볼 때는 어때요? 볼 때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고정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을 늘 보고 있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왔다 가잖아요. 온갖 관계를 맺고 왔다 가고, 좋았다 나빴다, 친해졌다 멀어졌다, 부부였다가 또 이혼하면 남남이기도 했다가, 뭐 좋은 관계였다 나쁜 관계도 되고, 부자였다가 가난도 되고, 그 왔다 가는 인연의 내용물은 좋았다 나빴다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 중에 좋은 건내 걸로 취하고 싫은 건 내가 버리고 취사 간택해서 오취온으로 나와 내 것을 부

붙잡아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건 붙잡을 게 없는데 내가 붙잡은 거거든요. 근데 눈앞에 있으면 과거의 어떤 삶의 경험도 붙잡지 않죠. 어떤 것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왔다 가는 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왔다 가는 모든 것을 여기서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삶의 모든 경험이 다 왔다 가지 않나요? 그 왔다 가는 걸 여러분 영화 보듯이, 어젯밤 꿈을 보면요, 나도 있고 남들도 있었잖아요. 온갖 세상도 있고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온갖 삶의 경험이 다 있었잖아요. 이제 꿈을 깨서 보니까 그 모든 게내 꿈의 의식, 마음 하나가 펼쳐낸 세상이고 펼쳐낸 타인이고 관계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그림이었을 뿐이잖아요. 지금은 분별의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 망상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얘만 나다라고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나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꿈의 세계 전체가 나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의 세계 전체가 어디서 퇴장해요? 꿈이 마음 하나에서 꿈이 펼쳐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나요? 소리도 듣고 있죠? 들어보죠? 냄새도 맛보죠? 감각도 느껴보죠? 생각도 생각해보죠? 이 하나의 보험에서 모든 것이 펼쳐나고 있어요. 이 하나의 거울 같은 마음 위에 거울의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림자가 모양이 왔다 가듯이 우리 마음 거울 위에 좋은 일, 나쁜 일 왔다 가고요. 세상 사람도 왔다 가고요. 전쟁도 왔다 가고요. 인류 역사도 왔다 가고요. 모든 게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왔다 가는 모양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밀쳐내고 화내고 거부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켜요. 그게 취사간택심이죠. 왔다 가는 거울에 비친 어떤 한 아줌마 아저씨를 보고는 아빠야, 엄마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아빠, 엄마는 중요한 사람이야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거울에 비친 사람일 뿐인데 그들도, 아빠, 엄마도. 그래서 이 불이법이라는 이 법에서 보면 아빠, 엄마 친소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나지. 온 우주가 전부 다 내 마음속이지. 아빠, 엄마만 내 마음속이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말 하죠. 아빠, 엄마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아빠, 엄마를 낳았다. 내가 아빠, 엄마만 낳은 게 아니죠. 내가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낳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의미 부여한 특정한 관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울처럼 비추는 그 비추는 자리, 그게 진정한 자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답이 금방 답 내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왜 못 내요? 그 의미, 내용, 관념에 끌려가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형제니까 한마디 냉정하게 해줄 수 있는데도 형제가 어떻게 네 형제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말 듣고 괜히 위축이 돼요. 그렇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지. 부모님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대요. 한쪽 마음은 저놈이 내가 재산을 많은 걸 물려줘 봐야 지금 저 재산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제 스타일에 지금 물려줘 봐야 저 돈 가지고 무슨 친구 따라서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한다고 투자했다 다 날릴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딱 잘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게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재산을 주면 안 되겠다. 최대한 늦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노후가 된 내 죽으면 어차피 질 건데 그걸 미리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그래야 또 지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끝까지 어떻게든 찾아와가지고 재산 받으려면 어쨌든 잘도 할 것이고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든지 해야지 이 생각에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제가 좀 조금이라도 힘들게 사는 모습이 보이면 자꾸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애가 앓는 소리하고 은근슬쩍 와서 이게 줬으면 하는 내색을 하면 이게 내가 나쁜 놈인가 싶기도 하고 자꾸 약해지고 이 두 가지 생각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안 주니까 나쁜 부모인가? 그러면서 은근슬쩍 아, 누구네 집에서는 걔한테 얼마를 줘가지고 걔 집을 샀대. 그런 얘기를 슬쩍 하면은 괜히 얘가 뭐지? 나보고 나쁜 놈이란 얘기인가? 딴 아빠는 돈을 줘가지고 빨리 집을 샀다는데 자기는 집못 샀다고 나보고 지금 푸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집을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본인이 딱 기준 정해놓은 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도 어때요? 딱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딱 객관적일 때 생각해놓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지키면 돼요. 특정 상황 속에 왔다 갔다 누가 한마디 했다고, 야, 어느 집에서는 누가 뭘 해줬대요. 그말 듣고 갑자기, 알았어 하고 휙 해주고. 특정 인연 상황 속에 끌려다니면, 그냥, 이게, 뭐랄까, 깨어있는 이 자리를 놓치게 되죠. 깨어있을 때라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텐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결정을 쉽게 쉽게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또, 업식에 끌려가는 인연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또. 이미 과거 지나간 일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깨어있음이라는 거는 이 깨어있는 정신을 지킴으로써 삶을 더 향상 일로로,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공부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세간에서도 좋아지고 출세간에서도 좋아지는 공부의 길이란 말이죠. 이렇게 답을 드리고 오늘 또 이제 진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황 스님이 이 현책과의 문답을 통해서 아, 내가 중도적인 안목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선정에 들어가고 나간다고 하는 그 분별에 갇혀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를 유의조작으로 수행이란 유의조작으로 내가 취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근데 아마도 모르겠어요. 이 문답만 딱 보고 바로 본인 스스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허물을 탁 벗었을 수도 있고, 또 책이라는 것은 구구절절 다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요약으로 쓰면 썼대. 사실은 현책 스님과 뭔가 대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밤새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결정적인 어떤 대목만 이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거예요. 지황 스님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었어요. 멍한 채. 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그동안의 삶이 뭔가 무너지는, 그리고 자기 허물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현책에게 물었다. 이걸 나를 깨닫게 해준, 나의 허물을 바로 보게 해준 눈앞에 이 스님에게 이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스승을 만났나 보다. 그래서 이 스승에게 도를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스님께서 그러면 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스님께서 저를 제 허물을 좀 바로 찔러주시고 바르게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황 스님이 봤을 때 현책 스님이 뭔가 아직 그렇게 나를 이끌 만큼의 힘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니나 나나 별 차이 없어 보이면 뭐 법납도 비슷해 보이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또는 또 내가 공부한 구력도 있는데 내가 승납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큰절 주지도 하고 있고 나름 이렇게 뭔가 이런 사람인데 아니 너 같은 오갈 데 없는 선사라고 하는 선방에 있는 스님이 오다 가다 들려가지고 나한테 툭 얘기했다고 내가 갑자기 팍 저의 스승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뭔지는. 스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고 이랬어요. 이게 또 이제 그게 승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야, 이 사람의 안목을 보니까 놀라운 거죠. 탁그 사람의 그 안목을 딱 보면 대번에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길래 이런 안목이 생긴 걸까? 왜냐면 이게 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출처가 궁금하거든요.

0: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기원전 57년 파켜거세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광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해당합니다. 대릉원 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더불어 신라의 이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에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구.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큰 스님이 모시고 대담을 갖기 위해서 안거 중인데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달포 전에 뵀을 때보다는 건강이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흔히 밖에서 말하기를 큰 스님 뵙기가 몹시 어렵다고들 합니다. 말하자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님 뵈려면 하인을 막론하고 불전에 삼천배를 하고 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삼천배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 계실 때부터 이런 불문율을 시행하게 되셨는지요?
1: 그니 삼천배 가면 나를 볼때 삼천개 해라. 그러니까 인생이 된 모양인데 그게 그게 안 돼가 있어. 안 돼가 어떤 데가 있냐면은 나는 벌써 생각하게 갔다가 나는 암만 생각을 해봐도 남을 갖다 이익해 할수 있는 그런 상대가 못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거든. 내가 올 때만 되면 나를 찾아오지만 부처님이 찾아오느라. 부처님이 찾아오는 말이야. 부처님이 찾아와야 되지. 나한테는 날 찾아와도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래도 사람 찾아온 사람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러 가는 것은 절을 하는 건 기도인데 말이야. 기도인데, 이제 날 찾아오는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절을 짜증을 절하면 그 절을, 같이 절을 거꾸로 하는 것이단 말이야. 남을 위해서 절을 해라. 남을 위해서 저 삼천대와 같이 절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신과 신비의 큰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변화가 오면은 그 뒤부터는 절을 하지 말고 자꾸 절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를 상대한다는 프로그램도 부처님을 상대라 절하는 이것이 말이에요. 그 나한테 어떤 무슨 얘기 듣는 프로그램도 그 사람에게 한 이유를 얻어가는 것들은 말이 쉽죠. 그래야 그런 게지 뭐. 내가 뭐에 도도하다 뭐에 절났다고 말해. 날 보려면 삼천대 해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0: 조심
1: 아,
0: 말씀하세요.
1: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은, 부처님에게 날 찾아온 사람 그거를 갖다 이제 기회를 삼아서 말이야. 기회를 삼아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부처님이 기도를 시키다 이게. 기도를 시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보는 보다 몇 배로 만든 이익을 얻어가 나지 않은가. 그건 사실 그게 있거든. 그래서 저를 갖다 이렇게 시켜보라지만 아주 만드는 참 뭐, 신기해 변화하고 자유의 천문 읽으면 어쩌더라도 남을 위해 절한다, 절한다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보라 치면 천문 읽잘안 돼도 낮에는 가서 결국은 남을 위해 절한 사람이 되고 결국 남을 위해 상상이
0: 네,
1: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걸 뭐 규제를 해도

0: 질문을 이렇게 해서 이거 저 사람이 이렇게 심은 싶어서 그래 그런 일이 내가 잘났다고 뭐 날벼락질해라 이거 아닙니다.
1: 이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0: 네, 그런데 이거 하기는 뭐였냐면 본격 그 전부터 내가 시기는데 본격기에는 6.25 사변대 안전 통으로 했을 때
1: 저
0: 그때부터
1: 반적이 어디입니까? 저기 토용이죠?
0: 토용.
1: 네.
0: 그 안전 통으로 해서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시키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실장 것을 하던 나 무한다고 말, 나 찾아오지 말은 말이여. 부지인 찾아와, 부지인 찾아와. 나도 사람이여, 사람들 말이여. 그런 게 부지인이 있는데,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럼, 눈 감다 나면 오해는 안 돼. 흔히 그걸 오해라 하거든.
1: 네.
0: 뭐에 그래. 잘났다고 도대해가지고, 30만 원 잘 안 맞는다는 식으로. 그런 게 이렇게 나는 금방 얘기했지만, 이걸 줄 수 있는 신전에. 이 가지 못한단 말이야. 이게 분다간 것도 주저거든. 뭐 가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이익을 갖게 하기 위해서,
1: 네.
0: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젊었는데, 저를 하고, 삼천뱀 하면은 자연히 또 저를 하게 되고,
1: 네.
0: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깊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1: 저희들 자신이 이제 해보더라도, 이 자기 정화를 위해서, 그 저를 하고 나면 참 개운해지거든요.
0: 그래. 날, 부침, 나를 찾아오는 부침을 찾아오느라, 부침을 찾아오느라, 내가 그 사람 참 실제로 참 하거든 하는데, 이제 그 근본, 이건 어느 곳에 있냐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자다 생각해도 불교인이라 갈 수 없어. 나는 산중 사는 거야. 산중이신가, 산중 뛰는 날로, 신임이라 강한 산인이라 부르라. 이 소리 내가 덜 하거든. 그게 어때 그러냐면은, 이제 불교인이라 하면 부침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본 내가 뭘 봐야 부처님을 대항할 수 있는 말이야. 부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거든. 그래서, 그 나를 갖다가 산인이라고 부르지, 신인이라고 부르지, 그치, 부르지 말아라. 그 소리 실제로 해, 많이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저기, 또 한두 쪽으로 지내는, 예를 들어도, 어느 때 뭐, 대학 총장하고 교수하고 누가 이제, 저를 하고 이제 왔을 때, 됐는데, 그 나를 말로 찾아왔냐고 말이야. 나 산중 사는데 산중산에 갈게. 야, 무슨 분명, 나는 분명히 찾아보니, 근데는 사람을 찾아왔어. 아, 분명히 우리 부친이 돼야지. 내가 뭘 봐야 부친이 돼야 하는데. 하도 부친이 돼야 하는데. 쟤한테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는데. 다행히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자, 잘못 찾아왔다. 이제 그전에도 보면, 이제 요거 사람 만나는 게 이게, 그 이게 조금 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전 일인지 뭐, 23년 사람들 하도 찾아보셨거든. 찾아보면서, 안경 도우는 때는, 안경 도우는 성질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찾아오는지. 찾아와갖고, 저거 사람들이 피해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든, 한말 쓰면 해달라 그래. 한말 쓰면 해달라. 그 내 말 꼭 듣는 재미나 꼭 듣기 때문에. 꼭 한 말, 내 말 들으려면. 집중한테 속는 말이야. 나 중이야. 나한테 속지 마란 말이야. 내 중한테 속지 마란 말이야. 어, 이렇게 하면 도움을 쏘는 것도 도움을 달아든다고 말이야. 실제 내가 그 소리 장 많이 했어요. 나 중이요. 중한테 속지 마라. 중한테 속지 마라. 고연히 배지 헛소문, 뜬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말이야. 뭐 내가 중인가?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말이야. 본인 나한테 쏘면 중한테 속지 마란 말이야. 그 말, 할 말, 뺏기면 할 말이 없어, 당연히 보고. 중앙 속지 말아, 벌써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계속 자, 그래, 찾아온단 말이야. 할 수 없어. 어라이기 말이야. 철망, 철학 말이야. 아무도 못 들어. 그때 철망 친 것도, 요새는 삼촌에 그때 철망 친 것도 말이야. 암마 중앙 속지 말아, 자꾸 달라, 쏘으려고 달라두니. 달라두면 할 수도 없고, 철망 쳤단다. 철망 친 것도 보면 뭐, 누구 도도한 것 같은데, 그, 요 기회에 삼천대하고 철망하고 빠져 있거든.
1: 네.
0: 내가 그 장소에서 막 살았다, 막 쫓아오고 따라오다. 지금 한 말씀 했잖아. 내가 꼭 좀 재미야. 아, 신부님. 중앙에 속지 마라. 내한 귀여, 말이야. 어? 본인 밖에 땅속에 내가 속을 만든 분이서 발견되면 더 하는 말이지. 내가 뭐 있느냐고. 그래, 이제 쫓아서. 깨그리기, 요 종장 와서 이제 알았어. 만 살린지 내가 뭐 있느냐고. 아, 그래, 신이 종전에, 그게, 이게 제일 큰 문제냐는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종전으로 갈 때는 말이야. 저렇게 안 되면 살인이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 어디 살인으로 나 같은 사람 갔다가 종전을 갔다가. 실제 안 그래. 그러니까, 뭐 있던 거야, 인수는. 또, 그 안쪽으로 보면 실제 자신, 나가 어제 사진만 보면 이것도 버스님이고, 조인 형수만은 참을 넘어놓고 안대하다는 말이야. 내가 보통 몇몇 사람 좋은 사람이 꽉 찬데, 손이 크신 거 꽉 찬데 말이야. 나가 질질 못난 사람 어떤 종이라고 만들 때는 말이야. 조인 형이 전체가 다 시인들이 넘어놓고 안대하다는 거. 이분이 표시된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지 않고. 네. 실제, 정도 보고만 합니다.
1: 요즘 세태를 보면 사람 목숨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가볍게 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파리가 들으면 몹시 서운하겠지만 노름판에서 진 빚 때문에 어린 제자를 유괴해다가 살해를 하는가 하면 아무 원한도 없이 돈 때문에 일가족을 몰살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어째서 날이 갈수록 이런 끔찍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만물 중에서 영장이라는 인간이 이런 살상의 늪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인간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사회 존립의 터전으로 여겨온 기존의 가치 체계나 규범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요즘의 세태입니다.
0: 이거 산중에 들어간 사람이 시간을 자신이 모르는 건데, 자신이 모르지만, 요새 이제 이 풍조라든가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 너무나 물질에 치중한 것 같아요. 물질에 치중한 것 같아요. 물질에 치중해가지고, 물질에 치중해가지고, 물질에 자꾸 달리다 보니까 자기 이성을 갖다가 막 상실할 것 같단 말이야. 이성을 상실해. 미선을 상실하는 게 무슨 같은 행동할 그런 사실이거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근본 원인을 보면 너무 서양 그 물질 문화냐 말이야. 너무나고 냉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난 그걸 봅니다. 냉정하게 보는데. 그런데 이 병을 갖다가 우리가 본질 내면은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정신문화 같은 도양 정신적인자, 도양 문화가 서양 문화가 수상하다고 봅니다. 그런 수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너무 서양 물질 문화를 말든지 냉정하지 말고 우리 오늘 정신이 도양 정신 문화를 갖다가 새로 만든 복구를 시켰단 말이야. 우리 정신 위주가 돼서 정신이 물질을 갖다 지배하고 이래야지. 물질이 정신을 지배해야 되니 역을 지배해야 되니 그래도 그게 뭐 완전히 자리 상승 뭐 자리 만든 뭐 인간이랑 완전히 뭐 동물이 되고 만단 말이야. 그럴 때 그게 뭐 야육광 19대부터 전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참사원자 받은 생활을 할래미는 말이야. 이 물질 문명을 갖다가 그것도 물질로서 살든 말아야 돼. 살기는 배제한다는 것보다도 정신이 주가 되고 그냥 정신 문명부터 이제 정신이 주가 되고 생명이가 그 물질이 나는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종을 떼서 따라오는 말이야. 이렇게 떼서 중부한테 주게 진도 들어가 있을 때 진도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어쩐지 정신 문명이 주가 되고 또 물질이 만드니까 속으로 용이 돼야 되지. 물질적인 자꾸 준비, 물질을 자꾸 갖다 내면, 아까 염려는 더 많이. 그래서, 그 나라도 당연히 물질 갖다 뗄 수 없는, 물질이 더 많은, 상식이 되고, 막, 그런 동시에 말이야. 참, 악현 더 많다는 말이야. 악현 많다는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뭐,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그 근본 책임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이러면, 명사 그 정신적 지도 역할을 맡다는 말이야. 종이나 있다, 있다, 일본이다. 그 사람이 뭐 누가 뭐 사람을 뭐 어째서 뭐 살인이라고 강도했다는 살인 강도 그 사람한테 책임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 지위는 누구한테 있냐면은 정신적 지도 책임을 맡은 말이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인이 말이야.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참나원 지도를 하지 못하고 참나원 만드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근본 책임이 종교인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범죄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없어 안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어떤 그 현상이나 그 독립된 그런 그 현상만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혹은 그 구조적인 이런 모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신이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에게도 그런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0: 종교인의 도가 아니죠. 네. 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책임 말이에요. 우리는 네. 종교인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을 갖다가 지도하는 만큼 뭐 책임 맡다 진짜. 이건 뭐 책임자 있는 거 아니라요. 네. 그럼 책임자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런 시인들 하지 마시고 극중주의 비하에서 가장 흉한 죄인은 말이야. 내가 아니고 누구냐 말이야.
1: 네.
0: 네? 종교는 자체다는 말이야. 성직자라는 자체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사람을, 성직자라는 사람을, 사람부터 어쩐지 근본 자체를 갖다가 바로 잡아가지고 참다운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 해야 되지. 뭐, 우회수 때 정신지도자부터 어쩐지 많았거든. 잘못됐다 가는 말이야. 우리도 지도받는 사람이 없거든, 뭐, 응? 어? 뭐, 탈락. 뭐, 땅을 지탈하고, 잘 다행한 일이지. 근본 책임은 우리가 정신을 그만큼 이겼지만, 정신적 역할 맞다, 땅이 많이 맞던 말이야. 종교인, 성직자한테 근본 책임이 맞고, 살림을 우리가 해야 된다.
1: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물질적인 부를 인간의 행복으로 여기던 가치관, 즉, 물질적인 척도로서 인생의 의의를 제려던 생각은 이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현대인이 의지할 가치의식은 무엇일까요?
0: 그런 게 이제 그 인간의 가치나 근본 가치나 인격이 있는 것이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 네.
0: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이 있는 것인지 물질이 있지 않은데 금방 얘기했지만 인간의 가치관이 전도되어가지고 물질을 갖다 얘기해야지만 인격이 만들어가는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상식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물질을 갖다가 이제 바로 잡을 내밀 말이에요. 그 물질을 내밀면은 인간의 존엄성부터 물질이 회복시켜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 말이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야 이것이 만드는 이제 물질을 만드는 일정이 따라가지 않고 말이야. 물질 위주로 가치관이나 전도적 가치관을 갖다가 탈피해가지고 참담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말이야.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만드는 게 사실 있어. 절대적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절대의 존재단 말이야. 이거 존재인 게 결국 무신이었는데 물질을 만드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이 덮여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 갖다가 한번 상실했거든. 인간의 존재는 비교지만 면적이 깨끗한 면적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한데 그거를 보지 깨끗하게 아무 티가 없는지도 문제가 막 꽈가지 끌어가는데 그거를 뭐 지자기가 못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자기 만드는 게 월급만 문제가 상승이 많은 게 많은 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보지 깨끗한 때 안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복구만 시킬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드는 해결이 안 되나 이것입니다. 그러니 깨냅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뭐, 그 문제를 닦아내야 되거든요. 문제만 닦아내면 그걸 딴 데 구할 것이 있다. 딴 데 찾을 것 있다. 문제만 닦아낼 것 되면 보는 걸 깨끗한 걸 보내니까. 이게 인간을 절대서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면 완전히 만듭니다. 복구를 해가지고 그걸 뭐 인간은 뭐 본 인간인데 본 인간 본 깨끗한 그걸 말이야. 본 깨끗한 절대적인 말이야. 인격인 말이야. 그러니까 본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1: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 회복이라는 본래적인 청정한 인간으로 돌아가자
0: 그렇죠. 그 인간 복귀죠. 네. 원래 청정한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죠. 네. 뭐 새 인간을 만들 이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새 인간을 만들 본식 깨끗한 거울인데 뭐 어디 가서 기억하고 새로 만들 게 뭐 있냐고 말이에요.
1: 네.
0: 우야 물집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그걸 그대로
1: 그렇죠.
0: 예.
1: 네, 다음으로 네, 세계의 그 많은 학자들, 특히 토인비 같은 역사가는 현대 문명의 해독제로서 불교 사상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야말로 인류 구제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의 인류에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 그 아주 좋은 말씀인데, 내가 무슨 어디로 불교를 갖다 잘한다고 자처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이제 아는 남도였으면, 불교란 것은 무슨냐면, 근본 사정이 중생의 본래 부처가 여기 있습니다. 중생의 본래 부처. 그럼 현실이 이대로가 끝났습니다. 현실이 이대로 절대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불교란 근본이 여러분이 맞지 말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드면 이제 우리가 중생의 본래 성불에서 중생의 부처를 낸다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것은 만드면 이제 방편설입니다. 방편설이고 그랑 좀 보이는 중재나 부처님 만난 거는 막 중재 아닌 걸 갖다 붙지 않 갖다 아닌 중재 부처님 한데 비난은 난다 이 말인데 근데 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불교 근본에서 근본 위에 있던 중재 본래 부처고 진지 본래 절대 이대로 절대 이대로 그날식이다 그래서 이게네 그러니까 만약 중재의 본래 부처님 이것을 갖다 만든 바로 보고 말이요 현실이 본래 직전에 예? 절대 그날식인 말이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바로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왜 만 되면 우리가 중생 가면 이거하고 안 되면 사바지기 와도 할까나? 그러니까 내가 흔들자면 뒤로 만 돼. 아무리 만 되면 한낮에 나면 한낮에 대학교만 아무리 만 되면 이게 충만히 깨도 눈먼 사람을 보지 못하단 말이에요. 눈 감은 사람 말이에요. 그렇죠. 설사 아무리 눈 감은 사람이 광명을 보지 못해. 광명의 변동은 없습니다. 언제든 해는 떠가 우주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 속에 삶에서 눈 감으면 광명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본래 부처고 현실이 본래 이대로가 절대지만은 말이요. 우리가 마음은 눈을 갖다 감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본시 부처인 중생을 갖다가 본시 부처인 중생을 갖다가 말이요. 저는 바로 보지 못하고 본심만 절대 만드는 현실을 갖다 바로 보지 못한단 말이요. 그러면 마음은 눈만 바로 뜰것 같은 말이요. 어쨌든 광명 딸이가 찾을 것도 없고 군가시의 딸이가 찾을 것도 없고 부처의 딸이 찾을 것도 없고 눈만 떠보면 온 천지가 만든 전부가 착착 다 광명 안겼단 말이야. 그럼 이리 가서 붙여 저리 가서 붙여 여기 가서 군가시 저도 그 군가시 이래 만들면 모든 것이 지성적으로 해결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흡한 빈도로 가서 붙인도 군가시가 서방이 행들인데 서방이에는 중장이 사람들 있잖아. 마음은 못 감고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표준 하나 말해주기 위해 서반 예인인데, 그 낙지 서반. 그냥 육조씨도 말씀하신 거거든. 그럼 저 동방세계 사람은 서반, 저 염불에 서방세계로 가면 말이야. 그럼 서방세계 사람만 염불에 가면 어디로 가란 말이고 말이야. 그 말이 참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뭐 방어의 말이 이것이 아니고 서방 간 것도 서중나 국내에서 간 서방에 간 것도 말입니다. 중 사람들을 만든 그 표준 지역이 방패이지 말이 사실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눈만 뜨고 보면은 그것이 다 본래 광명 속에서 우리 신께 우리 자체가 광명이기 말이 그러니까 마음은 무슨 본래 광명을 뽑아내고 전체가 본래 붙이고 전체가 본래 만들면 끝날 수 알겠나 말이. 그리되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되냐면 모든 존재를 갖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지금 부처님이 생긴 얘기입니다.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생긴 거 아니에요? 모든 존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구원이 강한 우리 불교는 없습니다. 네? 말장 구원이라고 왜냐 구원이라는 건 못난 사람 같아 구한다 이 말이 되는 건데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모든 존재를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생긴 얘기하시래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첫 조건이 맞느냐 모든 모든 존재를 갖다가 부처님 같이 모시라. 모든 존재를 갖다가 부모 같이 섬기라. 모든 어떤 저기 사람을 존재를 갖다가 스승 같이 섬기라. 여기 3대 조건이 있습니다. 3대 조건이 있는데 요새 이제 보니 보면 뭐 부지 사업도 있었네. 부지 사업이 큰일 아닙니다. 부지 사업이 부처님 존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만듭니다. 어떤 만큼 붙여지면 이제 붙여 또 이제 모든 존재가 붙여지만 말이야. 붙이고 갖다 뽑을 때는 또 옷이 없을 때도 있고 양식이 떨 수도 있었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러한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없는 붙여 뭐 안 되는 이제 또 양식 없는 붙여 말이야 가서 붙이는 것도 모시는지 선지기지 말이야. 저 사람이 옷이 없으면 불쌍하다. 저 사람이 양심이 불쌍하다. 불쌍하게 구해주면 절대 불쌍하게 구해준다 그러면 절대 인기보다 완전히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우리 전부 인간은 근본 정원지는 모른다 모른 데도 한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니 남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말이요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말이요. 그래서 내가 딱 한 소리도 예? 불교라는 말이 중생을 도우는 것이 남을 도우는 것이 불교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 불교이다 이 말이 아니고 저쪽 상대가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배하고 보단 말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불쌍한 바깥중간 그게 큰 소리거든. 아, 자기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비난했단 말이야. 비난하지 구류를 한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 불쌍한테 구류를. 그건 아버지를 모르고 한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상대를 갖다가 상대할 때란 말이야. 근본적이면 저쪽 가치부터 묻지 말이야. 모든 상대한테 붙이라는 걸 알았어 말이야. 모든 상대할 때 말이야. 모든 이쪽에 나 어떤 생각하냐. 부처님 같이 섬기고 부모 같이 모시고. 이것이 만듦인데 우리가 창원의 근본 만듦인데 조건입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아시기도 이 부공 상대는 말이에요. 남은 동원도 부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상대가 부처님 때 부공이다 말이에요. 남동원도 부기는 말이에요. 그냥 부공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자, 부공하자, 부공하자이다. 그리고 이제 뽑은 받으면, 첫째만 그것은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존재 근본을 같이 알아서 모든 존재 근본 부처님이란 말이야. 그 부처님을 갖다가, 어떻게 모신다, 섬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은 불쌍하게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 막, 그 말.
1: 말이 안 되지.
0: 그 말, 역행이라고 말이야. 역행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장관중인데, 어찌 부공하다 부공하다 말이 모든 상태 정보고 있잖아. 모든 중생이 처음부터 부처님 있잖아. 모든 중생을 갖다 도우고 모시는 것이 부공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이제 부모 생활을 갖다가 우리 부모는 어찌 부공한데 부모 생활을 도와준다. 양친을 도와준다. 그냥 모든 존재가 지금 부처님 있잖아 말이야. 모든 존재를 갖다 말이야. 보양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을 도운다는 건 남을 부사해. 그거밖에는 그런 거 있을 수는 있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고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만든 부처님을 갖다 모시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모든 뭐 군낙시가 모두 갈 필요 없이 뭐 이대로 군낙시 안 할 수 있고 전체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뭐 조금부터 만든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라는 말이야.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1: 네. 정말 그 불공의 그 진짜 의미 같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뭐다 그 절에서도 합니다만 이 불공을 뭐 불전에다도 차려놓고 똑딱거리는 걸 이걸 뭐 불공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스님 말씀처럼 그런 불공을 한다면은 처치의 뭐 부처이고 처치의 뭐 법당이기 때문에 뭐가 이 세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난 강의를 갔다가 절은 말이죠. 불공을 가르치는 것이지 말이야. 도공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 어디 닭자 안에는 부처고 말이지 밖에는 부처 아니냐 말이야. 닭자 안에는 부처는 말 우리 부처님 말이야. 모든 존재가 부처란 걸 부처란 걸 가르치 본래 부처란 걸 가르치가 아니고 말이야. 모든 어떤 존재를 갖다가 부처님과 부처님으로 신 모시는 일이 이것이 부부이란 말이야. 이게 부부 방법을 가르친 곳 절이지 말이야. 절은 말이 부부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근데 요새 부부랑은 말이 뭐. 순진, 뭐, 냉기를 뽑도록 말이야. 내 몇주 동안 살다가 말이야. 이 때문에, 그런 거 한 번, 그건 이제, 불교를 하는 거, 부담도 부처님만 꾸며도 모르고 안 사는 거기 때문에, 견내된 한 소리도, 우리 절에 있으면 부처님, 저기, 부모한 법을 가르쳐서 말이야. 가르쳐서, 모든 존재가 이제 만듭니다. 부처라는 걸 가르쳐서 말이야. 모든 존재를 갖다 받들이 하는 거, 이 부모한이야 말이야. 이게 우리 참 부모한이 부모한이니까.
1: 아주 그 좋은 법문입니다. 이 깐비의 그 어록에 보면, 이런 그 말이 나오거든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어서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을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자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스님께서 방금 말씀한 그 불공의 의미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건 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네. 나 그 소리 하거든. 그러면 이제 헐벗은 부처님 중에도 말이야. 또 깨란 부처님 있다 이 보고도 그런 사람 게 그런 사람 일학을 해줘야 되나 말이야. 일학을 안 줘나. 나 그건 또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사람 같은 너무 죽인 줄 타락심 원심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상대방 인식을 존중한다 존중하지. 그래서 내가 흔히 한 소리지만 이제 그럼 또 뭐 어쩌면 또 용서하자 가는데 우리는 말이지 우리 저기 근본 사단이가 불평등해서 용서하는 걸 어때? 갑니다. 용서하는 거지 내가 잘하고 남이 잘못한 것인데 말이야.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인데 말이야. 나한테 있단 말이야. 그 남을 용서한 남은 인격을 근본적으로 모독한다 이 말입니다. 모독한다 본단 말이야. 그래서 무신 일을 뜨지만 저쪽 사장님 저 사람 갈고 날로 찔다 가던 때도 그 찔리게 한 것은 나한테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나한테 있기 때문에 말이야. 있기 때문에 내가만 참여를 해야지만 해야지. 저 다음은 용서한다는 말. 용서하는 건 절대로 안 되니. 우리 불교 용서라는 것 자체 자기 빼준다. 자, 그렇게 얘기하네.
1: 다음으로 이제 이 남북 분단 문제를 좀 얘기해
0: 볼게요.
1: 남북 분단 문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벌써 40년이 가까워지고 있군요.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막막한 세월입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 40년 동안을 분단 체제 속에서 몹시 불행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 저마다 체제 유지를 이유로 민족의 창조력을 비생산적인 대로 탕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은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민족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0: 근데 남북 분단이라면 정말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에요. 조그마한 장마리에 손바닥만 땅 뜯기면서 같은 민족들 만들면서 삼파선을 끊어놓고 말해서 적대적인 상당히 큰 비극 아닙니까? 비극인데, 그 현실이 많이 묻히지 마. 우리가 용신부룩한 우리가 보급을 한 것도 아니고, 국제정세에서 뭐그 차이, 그걸 대비했단 말이야. 그걸 대비했는데, 뭐 자연의 강도를 막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우리 이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국민을 갖다가 배양을 해라, 이 말이야. 모든 국민을 갖고 아주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준다. 뭐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만든답니다. 이래서, 어느 사람, 어느 누가 보면 이 나라, 참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은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인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살아보고 싶다. 누구든지 만들면 저 없는 국가에서 있는 국가에서 깜빡해서 일부러 가고 싶어 하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참으로 이 지상에서 가장 마음대면은 이상적인 복지, 가장 나은 애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건설한다, 입니다. 그럼 그 국민이 되게 되고, 그 건설 해가지고 저쪽서 한파트, 저쪽 사람들이 말이야. 우천이 막 어떻게 뿐이라단 말이야. 우리만 되면 남방 남쪽에만 참말로 복지부가 이상적인 말이 나가니까 그거 한번 살아봐시고 싶은 말이야. 그런 생각을 내두로 말이야. 해놓으면은 자연히 말이야. 뭐 이대미군 뭐지 이것 다 없습니다. 우리만 행복이 군번이기 말이야. 행복이 그래 자연히 만들면 이제 참다운 만듦이 나고 참다운 이상적인 복지부가로 말이 서로 합하게 될 건 사실 아니겠냐. 자연의 결과 아니겠냐.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한국 있는 없는 다 해가지고 우리가 참말로 공유를 배양해서 가장 이상적인 복지부가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나고를 만들어서 말이야. 응? 저쪽 사람들이 만드는 어떻게 꿈이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나고를 말이야. 이게 자연히 모든 게 해결될 수 아니냐. 저 공해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1: 그것이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전국 승려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른 봄철이라고 기억됩니다. 그런데 승려대회의 목적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재출마 관청 걸기 대회였습니다. 누구누구 하는 그때의 모두 종단 원로 스님들께서 앞장을 서고 수백 명 승리들이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 앞에서 웅성거리는 걸 보고 후중인 저로서는 크게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래로 낱낱이 예를 들킬 것도 없이 한국불교 교단은 정치 권력 앞에 자주성을 잃고 너무 나약하게 처신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께서는 종단의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 권력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근데 지나간 일은 뭐 얘기 별로 할 건 없지만, 그때 이제 불교 정원하고 일이 날 때 말이지, 일년 때에 아는 토원에 살았거든요. 네.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지수님 불러가갖고, 이시기로 그래서 좀 좋은 길이 되시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지수님 왔다가, 그걸 내고 말이야. 도시님 왔다가 저 사장이라, 그러면서 마침 이제 참여해라. 이게 나왔어. 네. 나왔어. 얘기했습니다. 신앙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지. 권력과 폭력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앙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만에 우리가 창문을 중도로 짜, 중도로 짜고, 모두 수도 잘하자고 말이야. 창문 수도원을 갖다 만든단 말이야. 내가 만드는 건가? 창문 발벗고 나와서 쫓아가서 가서 앉아 서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천지 무관인 말이야. 대통령이 매락한다. 누가 매락한다. 이래가 있고 어쩐지 말 권력을 앞시라가이 말이야. 신앙 무지를 하려고 하면 결국만 신앙으로 발휘하고 신앙을 자살을 대비한단 말이야.
1: 그렇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이야. 협력할 수 없다. 딱 자르 말했습니다. 네. 실지어 참말로 신앙생활하고 수도원을 맨다고 뭐 앞서지 앞서지만 권력을 앞시라가면 신앙 무지는 해결이 안 되냐 말이야. 그러면은 영역만큼 신앙을 발휘할 뿐만 역효과만 생긴단 말이야. 여기는 협력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이 막 유죄를 남자고 그 최다 만들 있는 막 폭력 뭐 빈질이 다 생겼거든. 그래도 절대로 만들면 저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나간 일이 없어. 몇번 선지인 적이. 그래도 지금도 생각을 씁니다. 신앙을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폭력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한 가지 들 좋은 뜻이 있는데. 서울대 문박사라는 조사한 사람이 많아있고, 한창 조사해서 어떤 걸 가슴을 들으면 남자한테 하거든. 나는 그냥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